0: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어제 퀴즈로 내어드린 초성 퀴즈의 정답이었는데요. 첫 단어가 솔직히잖아요. 솔직히 어려웠어요. 이걸 저도 쳐다보는데 뭐지? 시옷, 지읒, 히읗, 미음, 히읗, 기역, 미음, 이응, 기읒, 기역, 디귿, 리을.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 이응, 이응, 왔어. 예. 결국 저는 혼자선 못 찾았어요. 아무튼 스킨케어 받으실 분 중에서 2923님 너무 맞추고 싶어서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고 머리도 열심히 굴렸더니 더 더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괴롭혀드릴 마음은 아니었는데 중학교 아들 기말고사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초성 퀴즈라고. 내일부터 휴가 가는데 그냥 가까운 바닷가로 가요 라고. 오늘 맞아요. 오늘 또 연휴를 맞아서 휴가 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0736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총 10분이 스킨케어라서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기억 선물 3종 세트 고체 탈취제 종합 간장 세트 비건 아로마 오일의 주인공 한참을 고민하다가 떠올랐습니다. 7098님 데이식스는 항상 들으면 분위기가 업되고 설레서 좋아요. 그래서 좀 다운될 때마다 일부러 찾아듣는 그런 밴드이기도 합니다. 마치기 숙제 완료해서 뿌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매주 이어지고 있으니까 초성 퀴즈는 너무 낙심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 네, 소녀 강태공, 우리 김세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고요. 늘 그랬듯이 우리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생각날 때 망설이지 말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 있을 때 하트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0: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6: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5: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5: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6: 좋다.
5: 두루두루 누리라고.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들으신 곡은 듀란 듀란이 지난 4월에 발매한 신곡이었어요. Free to Love. 오늘 최희원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인데, 야 이게 듀란 듀란 이 나일 로저스가 피처링한 곡인데요. 거의 한 40년 전에 Notorious라는 곡 발매할 때 프로듀서가 나일 로저스였는데요. 진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런 멋진 곡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멋지네요. 우리 형님들 건강하십시오. 네. 남편한테 나 요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자기 예전이랑 똑같아 그러길래 속으로 아싸 했더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예전에도 나이 들어 보였단 얘긴가? 그래서 또 살짝 욱했어요. 아 모든 게 너무 예민한 요즘입니다. 2566님 아, 남편이 좋은 뜻을 한 얘긴데 뭐 그걸 또 억지로 예전부터 내가 노안이었다고? 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해주는 남편 흔하지 않습니다. 자 1224님이 요즘에 아주 푹 빠져 계신 BTS 정국의 솔로 Please Don't Change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지금 바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수미님이 코르티스의 Joyride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자, 두 곡 이어드립니다.

네, 코르티스의 조이라이드. 건호야, 아줌마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라고 팬심으로 신청하신 조이라이드였습니다. 어제 아들이 첫 월급 턱을 쏜다고 갈비집에 데려갔는데요, 많이 못 먹었어요. 제가 진짜 갈비를 좋아하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아들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휴, 이게 참 K어머니. 아, 이럴 때 또 많이 잘 드셔야 아들이 힘이 나죠. 아들 돈, 아유, 그거 생각하셔서 그냥 3인분은 너끈히 먹을 수 있는데 못 드셨구나. 다음번엔 꼭 그러지 마시고. 예. 2834님, 2422님은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셨대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근데 도로주행이 남았는데 제가 심각한 길치거렁요. 코스테로 안 가고 또 엉뚱하게 갈까봐 벌써 걱정 한가득입니다. 아, 미리 그 하실 곳을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외우셔야죠. 예, 지도라도 놓고서. 그럼 미리 모르나? 도로주행 하는 어디에서 도로주행 시험 보시는지. 예, 여기도 깔끔하게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좋은 소식 오늘 또 전해주세요. 얼마 전에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동네 뒷산으로 올랐는데요, 얼굴 근처에서 벌레들이 자꾸 잉잉거려서 참을인자를 100번 그리면서 산을 탔어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짜증났던 마음이 좀 내려앉더라고요 하면서 2669님이 신청하신 지소쿠리 클럽의 그린 망고 준비했는데, 보컬 맡으신 분 이름이 지소쿠리예요. 이름이 본명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칭 캠핑 락 피싱 팝의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PR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지소쿠리 클럽입니다. 그린 망고.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0: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0: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지난달 자동차 업계가 수출과 국내 판매 또 생산까지 모두 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동차 수출액이 약 67억 달러,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이끌었는데 특히 친환경차 수출은 처음으로 월 10만 대를 넘어섰고 수출액도 29억 달러를 기록했대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6만 대, 생산량은 약 39만 대로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침 가족들 대개 수험생들 다 있는 가족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이래요. 앞으로 125일 남았습니다. 네, 2027학년도 수능부터 시험 감독관들의 근무 환경이 일부 개선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감독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근무하면서 피곤함을 호소해왔는데 시험실마다 키높이 의자를 추가로 마련해 그렇게 부담을 줄일 계획이래요. 아, 진작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점심 식비 지원도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감독관들의 근무 환경까지 함께 살피는 변화가 이제서라도 반갑게 다가옵니다. 자, 계속되는 이 무더위에 119 구급대원들이 매일 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파트 베란다, 주택 처마 등에서 벌집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는데요. 아, 이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뭐 직접 제거하려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한 거리에서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매뉴얼입니다. 벌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집 주변 틈새를 막고 평소 청결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요. 특히나 말벌, 예, 정말 공격성이 강해서 쏘일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벌에 쏘이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벌침을 제거하고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말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죠.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또 119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요. 벌집을 만드는 주재료예요. 꿀벌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왁스인데요. 상온에서는 단단하지만 열을 받으면 쉽게 녹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주로 양초, 화장품, 립밤 등의 원료로도 널리 쓰이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인데요. 아, 힌트곡이 바로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땡땡천사 자우림의 노래라서 꽤 많이 뭐 노래 없어도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추천본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끝날 때까지 맞춰주십시오. 자우림입니다. 땡땡 천사.

0: 곡은 말 그대로 제목에 밀랍이 들어있는 밀랍 천사였어요. 자우림 꿀벌이 와 얘들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몸에서 만들어진 천연 왁스 밀랍으로 뭐 그쵸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이걸 벌들이 몸에서 만들어내는지는 또 몰랐던 것 같아요. 밀랍. 자 유산균 세트와 매운 실비 김치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닉의 노래 UFO 하고요 유앤니블루의 지울 수 없는 너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1: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던 얘기 말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6757님이 휴대전화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뭐가 제일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봤더니 범인은 다름 아닌 앨범이었습니다. 사진이 무려 3만 3천 장이 넘게 있더라고요. 다 너무 소중한 사진들이라 지울 수도 없고 3만 3천 장이 한 장도 못 지우시겠어요? 야, 옛날 사람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그냥 컴퓨터 사용하시면 거기다 백업 해두실 수 있고, 또 이제 그쵸, 사진 본 사진은 또 딱 꽂힐 때 그냥 켜서 또 쭉 갑자기 한 10년을 거슬러 가게 되는 맛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휴대폰들의 용량이 자꾸 지금 늘어나게 되고, 아무튼 그래도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3만 3천 장이면 그거 한 번씩 들여다보려고 해도 시간이. 자, 6757님이셨고요. 9408님, 손태진 통영의 달밤을 신청하셨는데요. 네, 트로트 라디오의 우리 태진 씨. 2부 마지막 곡으로 듣습니다. 통영의 달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생각난 곡은요, 작년에 한번 그007 시리즈의 메인 주제곡 중에서 For Your Eyes Only라고 하는 시나 이스턴의 노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그007 시리즈가 뭐 지금도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그 주제곡을 부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거 부르면 그냥 바로 스타 탄생 아니면은 바로 히트의 어떤 예 바로미터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Nobody Does It Better 라고 하는 곡은 칼리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분도 사실 자기가 곡을 쓰는 송라이터이자 유명 가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만삭의 몸으로 오디션을 보셨대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는데 빌보드 차트 2위를 3주 동안 하고 1등을 하질 못했는데 당시 1위 곡이 그 유명한 You Light Up My Life라고 하는 그것도 또 영화 주제곡이었더라고요. 성적이야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곡 파워 발라드의 또 대표곡 중에 하나죠. Nobody Does It Better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주제곡으로 칼리 사이먼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효소에 대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0: 자, 오늘도 변함없이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이제 호프 이야기를 해주시고
1: 네.
0: 결국 개봉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요.
0: 아 진짜요?
1: 네, 호불호 갈리죠. 갈릴 수밖에 없는 영화죠.
0: 저는 그냥 호 쪽으로 밀어줄 줄 알았는데.
1: 근데 그 전에 가령 곡성 같은 영화에 나홍진 감독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0: 네.
1: 이번 영화엔 얘기가 없어. 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 영화 얘기 별로 없어요.
0: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건 그냥 정말 처음부터 쭉 달려간다.
1: 네. 네. 달려간다기보다는 끌려간다.
0: 아, 끌려간다. 아, 나 끌려가고 싶은데.
1: 그 예고편에 보면 네. 말에 탄 사람이 누가 로고를 확 이렇게 좀 낚고채서 끌고 가잖아요.
0: 네.
1: 그렇게 낚고채지는 게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려간다, 붙잡혀서.
0: 그래도 뭐 귀추를 더 두고 봐야겠네요.
1: 네. 근데 일단은 뭐 화제가 되고 있고요.
0: 네.
1: 이제 뭐 지금 시즌이 매년 그런 건 아닌데 올해는 특히 좀 큰 영화들이 있어서 여름 시즌에 아마 극장에 가면 선택의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제 조금 네. 있으면 놀란 감독 영화도 나오고
0: 네.
1: 또 스파이더맨도 있고.
0: 아 근데 스파이더맨이요.
1: 네.
0: 이게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스파이더맨 4 변칙 예매 논란 시장 질서 교란 우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이게 사실 근데 변칙 예매는 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고요. 그러니까 가령 개봉이 만약에 7월 15일인데
0: 네.
1: 유료 시사라는 이름으로 예, 뭐 7월 8일에 막 상영을 하고
0: 예.
1: 이제 그런 식의 개봉은 아닌데 개봉인 것 같은 그런 아. 일들은 늘 좀 있어 왔어요. 이게 왜 이번에 논란이 됐냐면
0: 네.
1: 그래도 약간 그래 2주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쳐 3주 전에 예매를 풀어 약간 좀 이런 게 좀 문제가 됐고
0: 아.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등급 심의가 안 났는데 예매를 받은 거죠.
0: 아, 네. 그러니까 그 영화사의 어떤 불찰일까요? 아니면
1: 뭐 예전에 유승환 감독 영화에 나왔던 좀 대사로 기억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시장의 일종의 그 풍토 내에서
0: 네.
1: 다른 영화사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다른 데에서 야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번에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도 우리가 심의를 아직 완료를 안 했는데 예매를 시작해? 이래서 영등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가서
0: 아.
1: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예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네. 암표와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1: 근데 이제 그만큼 좀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인 거죠. 지금의 어떤 여름 극장가가 그 정도로 좀 서로가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 예, 증거라고 생각해요.
0: 대목은 네. 대목인가 봅니다.
1: 그렇죠. 대목입니다.
0: 아, 근데 저는 멀티버스 세계관 이후로
1: 네.
0: 헷갈려 가지고
1: 멀티버스를 그쪽이 좀 아껴 썼어야 되는데
0: 예. 네.
1: 그 좀 난발하는 바람에
0: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4라 함은 스파이더맨 멀티버스 때는 분명히 그 닥터 스트레인지로 돌아올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1: 네.
0: 근데
1: 그러니까 이게 멀티버스를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0: 네.
1: 지금까지 했던 스파이더맨 다 모아보자.
0: 그러니까
1: 해서 다 모았잖아요.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더 뭘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0: 4에는 또 뭐 어디까지 네.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어벤져스에 등장하면서.
0: 네.
1: 토카마 멀티버스를 열어 제출.
0: 그러니까.
1: 네.
0: 아 뭐, 정말.
1: 저도 궁금해. 이런 영화는 또 시사도 늦게 한단 말이에요.
0: 왜요?
1: 아마 개봉 전날쯤 하지 않을까?
0: 아 뭔가 네. 뭔가 새어나지 않도록.
1: 그리고 영화는 보여주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0: 뭐야 그게? 네. 흥취뿡이네.
1: 네. 그래서 꼭 뭐 몇 월 며칠 새벽 뭐 3시까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뭐 엠바고 꼭 사인 받아요. 시사회장 앞에서.
0: 아, 네. 진짜.
1: 근데 그것도 뭐 어긴다고 해서 뭐 역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웃긴 게 영화에 대해 좋은 얘기 하면서 엠바고 어긴 거는 굳이 문제를 삼지
0: 진짜.
1: 예. 네.
0: 야, 이거
1: 영화에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엠바고를 어기면은 문제를 삼고 뭐 약간 그런 거죠. 네.
0: 아, 정말
1: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대목이다. 뭐
0: 그렇습니다. 자, 선택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1: 네.
0: 자,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지.
1: 지난 월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부고가 들려왔습니다.
0: 아, 어떤 분인지 네. 알 것 같아요.
1: 샘 닐이라는 배우께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좋아했던 영화에 샘 닐 배우가 출연한 게 참 많은데
0: 네.
1: 샘 닐 배우가 어떤 배우였는지 얘기도 할 겸 이 영화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봤거든요.
0: 네.
1: 이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0: 이게 근데 시리즈가 꽤 돼갖고.
1: 근데 이게 그 1편 네. 이게 1993년이니까 진짜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리마스터링 하고 다 했더니만 그냥 요즘 영화 같아요.
0: 아
1: 너무 재밌어요.
0: 그렇군요.
1: 촌스럽지가 않아요.
0: 자, 그래서 영화를 맞춰요. 네. 그러면 아니면은
1: 영화 제목을 맞춰야죠. 네, 1993년 샘 닐 배우가 출연한 1993년 출연작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게 두 편이 있는데
0: 네.
1: 이제 그 중에 한 편. 이거 그래서 힌트송은 다이노서. 네. 다이노서를 힌트송으로 골랐습니다.
0: 자, 네.
1: 어떤 영화일까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참여하실 곳 차린 거는 그냥 팝콘인데요.
1: 네.
0: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바로 이 다이노서 악뮤의 노래 듣는 동안 이 샘 닐이 거의 주연 그렇죠? 했던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신 분 다섯 분께 팝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1: 네.

0: 자, 오늘의 힌트송은 악뮤의 다이너서였고요. 예, 여러분 뭐 고민도 필요 없이 오늘 이제 하늘의 별이 된 배우 샘 닐 이야기를 들려드릴 그 매개체로서 주라기 공원
1: 네.
0: 1편을 다시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1편이 OTT에 있는데요.
0: 네.
1: 오, 재밌어요.
0: 아유, 그거 진짜 나왔을 때 네. 충격이었죠.
1: 제가 이게 그 뒤에 속편 시리즈가 나왔죠.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공원에서 주라기, 월드가
1: 되고. 그렇죠. 주라기 공원이 이제 3편까지고 스케일을 키워서 주라기 월드도 3편까지 나왔거든요.
0: 맞네.
1: 아, 3편 뒤에 또 한 편 나왔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칼렛 요한슨 나와서 주라기 월드를 3편까지 찍은 다음에 또 한 편 더 찍었어요. 근데 주라기 월드도 물론 전 재밌게 보았는데 최근에 본 주라기 월드의 기억을 간직한 채 제가 어제 주라기 공원을 보는데 아,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명작은 명작이다. 스필버그가 왜 그렇게 거장 소리를 듣는지 알겠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네. 오히려 재밌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재밌다.
0: 아, 그런 거 있어요.
1: 그러니까 중요한 몇몇 장면들은 당연히 기억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때는 그냥 별로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장면들이 이제는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더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0: 네. 야, 근데 그 샘 닐 배우는 그러면은 공원 시리즈 때만 그쵸? 나오셨죠.
1: 그리고 주라기 월드 3 도미니언에 복귀하십니다.
0: 아.
1: 네. 그때 그 3편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제일 안 좋았어요. 유치하다고. 근데 주라기 월드 3편이 주라기 공원 팬들에게는 가장 사랑받은 게 진짜 그 추억을 자극하는 주라기 공원 원년 멤버가 뭉쳤거든요.
0: 공원의 멤버들이.
1: 네. 그리고 분량도 꽤 길었어요.
0: 맞아요. 저도 네. 기억나요.
1: 그래서 주라기 월드 3편에 출연하고 주라기 월드 3편에 출연하고 네네네. 최근에는 그전에는 이제 주라기 공원 1편과 3편에 출연한 게 샘 닐이고요.
0: 네.
1: 47년생이고 원래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뉴질랜드로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뉴질랜드에서 성장을 했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해서 거기서 주목받고 그 옆에 큰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로 또 넘어가서 활동하다가 할리우드로 이제 넘어오신 케이스인데 샘 닐이 그 전까지 출연한 영화들이 뭐냐면 그 81년에 전설 영화가 있습니다. 포제션이라고
0: 제가 네. 와, 정말 이건 뭐지 하고 봤던 영화
1: 그거 좀 리메이크했어요. 그 서브스턴스의 마가렛 컬리가 이자벨 아자니 역할을 맡아서 리메이크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근데 그 공개는 안 됐는데
0: 네.
1: 근데 포제션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쳐가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통보한 그 여자도 같이 미쳐가고 네, 서로가 미쳐가는 이야기예요.
0: 그렇다고 이혼 얘기도 아니고
1: 네.
0: 거의 공포 영화잖아요.
1: 호러 영화죠.
0: 그렇죠.
1: 그리고 거의 뭐 흔히 말하는 인간 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다. 뭐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박찬욱 감독께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다. 네. 그래서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샘 닐이었고 그전에 또 그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그 유명한 오맨 3에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주라기 공원 이후에 출연한 영화들 중에 또 대표작이 존 캄페터의 매드니스, 또 제가 무척 좋아하는 이벤트 호라이즌.
0: 제가
1: 무서운 영화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0: 이벤트 호라이즌이 이거 고어물이잖아요, 사실.
1: 되게 좀 잔인한 거 많죠.
0: 엄청 저 SF인 줄 알고 봤다가 이거는 고어다 그랬어요.
1: 그냥 우주로 나가서 고어를 찍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주로 좀 제가 기억하는 얼굴들은 그런 장르 영화, 특히 호러 영화
0: 맞아요.
1: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샘 닐이라는 배우는 어떤 역할에 특화되어 있었냐면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 영화에 특화된 배우였어요.
0: 맞아요. 다 또 좀 영화 자체도 어둡고.
1: 네. 근데 주라기 공원 직전에 출연한 영화 가운데는 붉은 10월. 에서 이제 손 커너리의 부하 역할 이제 그 정도가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좀 비중 있는 역할이었는데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약간의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태생은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1: 네.
0: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국적까지
1: 네.
0: 국적은 세 개인데
1: 네.
0: 배우로서는 뭔가 그래도 이 약간 그 뭔가 약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미국 네. 주류는 아니야.
1: 네.
0: 이런 대접을 받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1: 그 샘 닐이 그 세상 떠나고 나서

0: 외국 매체에서 쓴그 추모 기사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샘닐 일단 출연 편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1: 네.
0: 150편이 넘고요.
1: 와.
0: 그리고 장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추모 기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나는 예술 영화만 볼 거야 하는 사람도 나는 블록버스터 아니면 안 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가운데 샘닐 영화는 반드시 한편 이상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뭐 가리지 않고 뭐 흔히 말하는 닥치는 대로 출연을 했는데 그게 연기를 대충 한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지 않고 출연하는 그 모든 작품에서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장르 영화에 나올 때도 너무 어울렸는데 쥬라기 공원에 나올 때도 너무 어울린 거고 비중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우의 급으로 보면 사실 주연을 맡을 만한 배우는 아니었는데 좀 과감한 시도를 한게 오히려 샘닐의 인생도 바꿨지만 쥬라기 공원 작품에도 더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해리슨 포드한테 맡기려고 했다고 하죠. 스필버그가.
1: 아하.
0: 근데 다행스럽게도 해리슨 포드가 거절했대요. 나 인디아나 존스랑 너무 겹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예. 인디애나 존스는 고고학자고 쥬라기 공원은 고생물학자고 너무 느낌도 비슷해.
1: 아니 그래도 스토리가 완전히 이건 공룡 얘긴데.
0: 근데 사실 쓰고 나오는 모자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1: 아, 하긴
0: 예.
1: 하다. 야, 근데 그걸 지우네요, 샘닐이라는 배우가.
0: 예,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이제 거절한 뒤에 사실 지금 뭐 자료 찾아보면 당시에 웬만한 스타 배우는 다뭐 물망에 있어요. 멜 깁슨, 로빈 윌리엄스, 뭐
1: 아, 그냥 뭐.
0: 버트러스의 윌리엄 허트 뭐다
1: 스필버그니까 뭐.
0: 네, 근데 뭐 본인의 거절한 것도 있지만 일단 다 너무 비싸서 예, 출연이 불발되었다고 하고 샘닐이 비싼 배우는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 샘닐에게도 그리고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도 최고의 선택이 된 거고.
1: 왜냐면 이건 주연이 공룡이라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0: 아마 제작사나 스필버그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디애나 존스라면 어쨌든 스타 배우가 필요하겠지만 쥬라기 공원에서는 공룡이 주인공이니까 인간 배우는 조금 비싸지 않은 배우를 써도 괜찮을 거야라는 판단이 작용했겠죠.
1: 제가 슬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0: 네.
1: 이 처음에 스필버그가 쥬라기 공원 만들 때만 해도
0: 네.
1: 공룡을 스탑 모션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0: 맞아요. 네.
1: 예, 그래서 진짜 스탑 모션의 대마왕 같은 분을
0: 네.
1: 모셔다가 엄청 일을 시켰는데
0: 네.
1: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공룡을 보고
0: 네.
1: 단칼에 그분의 작업물을 그냥
0: 네.
1: 덜어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분을 고문으로 모셔서
0: 네.
1: 큰 싸움은 안 났다고 하는데
0: 그래서 그분이 영화의 대사에 기여를 한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스톱모션 이번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멸종하는 건가요?
1: 맞죠.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스필버그가 좋은 대사인데? 해서 영화에서 우린 이제 멸종하는 거지라고 샘닐의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룡을 다시 부활시키면 샘닐은 화석을 발굴하는 사람인데 그럼 박사님이 할 일은 뭐냐 했더니 그럼 뭐 우린 멸종하는 거지라는 대사로 그래서 좋은 대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1: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이야기 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0: 코스타리카 서해안의 한 섬에 만들어진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 최신 복제기술로 살아난 공룡들이 활보하는 이곳에 공룡학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일반 공개에 앞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투어에 나섭니다. 그러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공룡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폭주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몰려오면서 일행들의 투어는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과연 주라기 공원은 개장을 할 수 있을지, 물론 뭐 3편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세윤 작가님의 기억 소환술로 만나보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뭐. 네.
1: 근데 예. 이게 모든 영화에는 그 임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그 작가가 쓴 소설인데.
0: 맞아요.
1: 예전에 보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마이클 크라이튼 아니면 톰 클랜시.
0: 예. 예.
1: 뭐 이런 작가 원작 이게 맨날 포스터에 있었잖아요.
0: 첩보물 아니면은 전쟁물. 네. 뭐 이런 거.
1: 근데 마이클 크라이튼이 소설을 다 쓰기도 전에 이제 판권을 이 샀다고 해요, 영화사가. 200만 달러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30억
0: 더 되죠.
1: 네, 3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와 했는데 이 영화로 스필버그가 번 돈을 자료를 보고 말았네요.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700억 정도를 스필버그는 벌었고 어쨌든 작가는 소설을 다 쓰기도 전에 이제 200만 달러의 이 그 소설의 판권을 팔게 되는데, 물론 그 뒷이야기도 있죠. 그 소설의 표지에 책 제목은 주라기 공원인데 주라식 파크인데 그려놓은 공룡은 백악기 공룡이라고 해서 또 누군가 누군가 또 미국에도 있을 확신의 티가 왜 주라기 공원에 백악기 공룡을 그려넣었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라고
0: 그 그림자로 예, 시커멓게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던데
1: 그래서 그냥 백악기 공룡에서 멋있어 보여서 그려 넣었다던데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던 뒷얘기가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워낙 뭔가 그래도 좀 영화가 될 거라는 확신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좀 영화사에서 서로 좀 입찰을 한 거예요. 경쟁 입찰을. 그래서 각 영화사에서 우리는 이 감독이 연출을 할 건데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넣은 후보들이 한 명은 팀 버튼. 네, 팀 버튼이 했으면 스톰 모션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리차드 도너. 리차드 도너는 아마 슈퍼맨.
0: 아.
1: 예전에 슈퍼맨. 제 기억에 아마 리세레폰 시리즈도 리차드 도너일 거예요.
0: 네.
1: 리차드 도너가 있었고 또 한 명은 조단테라고.
0: 아, 알죠.
1: 그랜민의 조단테.
0: 네, 네.
1: 근데 가장 유력한 건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은 그 인터뷰에 따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판권이 스필버그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땅을 쳤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스필버그가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내가 만들었으면 주연 배우는 아놀드 슈왈츠 거이고 공룡이 나오는 아마도 에이리언을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훨씬 무서운 영화를 만들었을 얻을 거라는 거죠.
0: 맞다.
1: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의 그 에이리언을 생각해 에이리언 2로 생각해 보면, 네 훨씬 무서운 영화로 정말 공룡에 의해 사냥당하는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을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주라기 공원이 그 완성이 된 건데 제가 이번에 보고 나서도 사실 눈치를 못 채다가 자료를 보고 좀 놀란 게 이 주라기 공원에 공룡이 나오는 분량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0: 1편은 사실 네. 뜸 엄청 들이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저는 스필버그가 조스에 이어서 주라기 공원에서도 많이 보여주지 않는 전략이 하나의 흥행 공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번에 호프에서 나홍진 감독이 그 공식을 쓰고 있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호프에서도 그 이제는 스포가 아닌가? 네, 하여튼간 그 존재가 처음 네. 등장할 때까지 한 5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0: 꽤 걸리네요. 네,
1: 그때까지는 소리만 들리고 그 미지의 존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만 보여주는 방식의 연출인데 그때의 긴장감이 엄청나요.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조스였고 그게 감독의 의도라기보다는 조스 그 상어를 구현하는

0: 그러니까 장치가 자꾸 고장이 나서 많이 못 찍어서 그런 그 일종의 편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성공한 뒤에 주라기 공원도 그럼 그 이제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 그래픽은 생각도 안 하고 조스처럼 우리가 보통 그런 장치를 애니메토로닉스라고 부르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장치를 움직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터미네이터2를 본 거죠. 제임스 카메론은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터미네이터2를 보니 CG 기술이 괜찮은데
1: T1
0: 네,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근데 그 실제로 움직이는 모형으로 찍은 분량이 9분. 컴퓨터 그래픽은 6분밖에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6분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라기 공원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그 당시의 공룡 이미지를 평생 간직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1: 아, 근데 진짜 공룡이, 근데 티라노가 나왔던 거는 9분이라고 쳐도
0: 네.
1: 처음에 공원에 가서 막
0: 네.
1: 공룡들이 걸어 다니고 그런 거는
0: 그게
1: 컴퓨터 그래픽이었을 텐데
0: 합쳐봐야 1, 2분?
1: 아.
0: 인 거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막 걸어 다니는 걸 처음 볼 때
1: 네.
0: 그때 샘들이 막 그 선글라스를 급히 벗다가 막 그 선글라스 귀에 걸리고 하는 그 장면.
1: 네.
0: 그게 그때 흐르는 존 윌리엄스의 테마 음악이 2분인가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3분 정도 되는 테마 음악이 한 반쯤 지났을 때 공룡이 나오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 한 1분 반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처음 등장한 게 1분 반 정도인데 우리는 그때의 그 이미지를 지금도 기억하는 거죠.
1: 아,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공룡 나오지 않았나? 그래. 지금 9분 얘기 듣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뭘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1: 그게 그러네.
0: 관객을 만족시키거나 영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정말 기술이 좋거든? 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영화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롱, 이것도 할 수 있지롱 하고 자랑하는 영화들을 볼 때 느끼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저는 이 스필버그 영화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많이 보여준다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1: 특히
0: 어떻게 보여주는가다.
1: 이게 한 시간이 넘는 시간 예술은요. 교향악도 보면
0: 네.
1: 사막장에 가야 메인 테마 쫙 들려주지
0: 네.
1: 이게 한 시간 내내 막 그 메인 테마 같은 것들이 나오면
0: 네.
1: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0: 그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겨우 15분 분량의 공룡으로 그 당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되냐면 처음에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1: 네.
0: 사운드가 들려오기 전에 먼저 진동만 느껴져요.
1: 그렇죠.
0: 쿵쿵. 근데 진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컵에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냥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뭔가 오고 있다라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스필버그 운전하다가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노래를 틀었는데 잠시 정차하는 동안 자동차의 백미러가 살짝 그 진동하더래요.
1: 네.
0: 이걸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스텝한테 물컵에 물이 흔들리는 장치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지?
1: 그거 힙합, 고민을 힙합하는 사람들은
0: 네.
1: 자동차 꿀렁거리는 거
0: 그렇죠.
1: 전문으로 튜닝하잖아요.
0: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장면을 내가 좀 찍어야 될 텐데 유리컵에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거를 지금은 이제 CG로 하겠죠. 근데
1: 네.
0: 그때니까 표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 고민하다가 촬영 당일날 그 유리컵 밑에서 기타줄을 튕겼답니다.
1: 아~
0: 그래서 그 기타줄의 진동으로 흔들리는 그 물의 진동
1: 네.
0: 그걸로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될 티라노사우루스를 먼저 만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순간들이 저는 그래서 93년 영화라 지금 보면 촌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도 이미 다 훨씬 좋은 기술을 보았고 그 시절에 만든 게 지금 보면 촌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1: 네.
0: 애초에 15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화에 대한 관람을 좌우할 정도의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얘기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게 비 오는 날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비 맞으면 장치가 고장나서. 그리고 그거의 재질이 라텍스라.
1: 맞죠.
0: 물을 엄청 먹어서 예, 그 뒤에 나온 비하인드 스틸을 보면 스태프들이 촬영하느라 고생한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을 수건으로 열심히 닦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그 성난 얼굴로 사람들의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손길을 즐기고 있는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비하인드까지.

0: 보면 아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낸 정말 그 최고의 오락을 그 당시에 운 좋게 즐겼구나. 어린 나이에 그것도
1: 그러네요.
0: 극장에서 참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1: 야,
0: 되고.
1: 93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진짜 되게 옛날 영화긴 하네요.
0: 네.
1: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공원이 2편, 3편 갈수록 공룡들이 이제 더 분량도 많아지고
0: 그죠.
1: 막 엄청 뛰어댕기고 이제 막
0: 그렇잖아요. 시리즈가 이제 계속 돼야 되는데 문을 분명히 닫았어야 될것 같은 공원이 문을 안 닫고 어디에선가는 공원을 또 문을 열려는 사람은 존재하고 이러면서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3편으로 마무리되었다가 리부트를 할줄 알았더니 리부트가 아닌 속편으로 시작한 게 이제 주라기
1: 월드.
0: 월드였죠.
1: 네.
0: 이제 크리스 프랫이 이제 주연을 맡았고요.
1: 맞아요.
0: 그러다가 그 주라기 월드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원년 멤버를 이제 호출을 하는 게 주라기 월드 3 도미니언 2015년 작품. 그래서 어제 사실 그것도 잠깐 다시 봤는데 묘하더라고요. 주라기 공원을 보고 바로 이어서 2015년에 주라기 월드 3에 나오는 샘 닐과 로라던과 그리고 제프 골드블럼을 보는데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리고 좀 반갑기도 했고. 그 제프 골드블럼이라는 배우는 최근에 위키드라는 영화에서 그 오즈의 마법사로 나오신
1: 아,
0: 그분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눈큰 인도 아저씨 같이 생긴
0: 네.
1: 분.
0: 그분의 인터넷 자료를 들어가면 특이사항이 늘 나오거든요.
1: 네.
0: 함께 영화를 찍은 사람과 사계기로 유명하다. 그게 아예 그 사람의 특징으로 남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 영화도 찍을 때 로라던가 이제
1: 로라던.
0: 실제로 사귀고 2년 정도 사귀다가 이제 그 결별을 했는데 그렇게 헤어진 뒤에 주라기 월드 3 도미니언에서 함께 또 사이좋게
1: 네.
0: 연기를 하고 있는 진정한 할리우드 스타이시다.
1: 제프 골드블럼.
0: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라기 공원을 보면 영화에서 계속 작업을 걸어요. 그 영화 속 캐릭터들이 실제로 작업을 거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걸면서 실제로 사랑에 빠졌군 흥 하면서 좀 보는 재미도 지금은 있는 거죠.
1: 그 아저씨의 대표작은 저한테는 그
0: 네.
1: 파리하고 결합되는
0: 플라이.
1: 플라이.
0: 맞죠.
1: 아, 그 진짜 그것도 진짜
0: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영화를 보고 성장하고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 에.
0: 그런 영화를
1: 저도
0: 보고 자랐는데 아, 잘 컸어,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 네. 뭐 포제션 이런 거 봤는데도 잘 살고 있고. 네.
1: 그렇습니다. 아, 노래 한곡 듣고 얘기할 텐데요.
0: 그
1: 이게
0: 테마
1: 보통
0: 들어야죠.
1: 메인 테마.
0: 네. 아, 존 윌리엄스의 스코어 중에서도
1: 네.
0: 장면과 결합했을 때 최고의 명곡은 저는 이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 음악만 들었을 때의 명곡은 또 워낙 많지만
1: 그렇죠.
0: 특히 그 장면에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처음 볼때그 샘닐의 표정과 로라던의 표정과 이런 그 모든 장면과 어우러질 때이 음악의 힘은 와 진짜 좋아요. 어제 다시 보는데
1: 네.
0: 진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1: 자, 그럼 경이로운 메인 테마 듣고 이야기 이어드립니다.

0: 네, 존 윌리엄스의 주라기 공원 메인 테마였고요.
1: 네.
0: 자, 오늘 뭐 샘 닐이라는 네. 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라기 공원을 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1: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대사는 네. 사실 주라기 공원을 생각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대사인데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 샘 닐이라는 배우가 참 훌륭한 배우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가 연기한 영화 속에 나오는 공룡 박사라고 하는 앨런 그랜트가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애들을 싫어하는 캐릭터거든요. 애들을 되게 싫어하고 애들은 시끄럽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꼬마에 대해 겁주는 장면도 있고 이런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네. 주라기 공원에서 주라기 공원을 이제 총괄하는 사람의 손주들과 어쩌다 보니 함께 그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1: 주라기 공원에 공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변화가 담겨 있는 일종의 성장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오롯이 샘 닐의 힘으로 그걸 표현해내요.
0: 아하.
1: 그래서 그 중에 한 장면을 이제 준비했고요. 이제 이렇게 샘 닐하고 꼬마 아이 이제 둘이서 이렇게 샘만 좀 고립되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때 나무 위에 일단 대피를 한 상태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대사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0: 들어보죠.
2: 아,
0: 또 꼭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네. 웃는 목소리 들으면
1: 그죠.
0: 갑자기 또 뭉클해져.
1: 샘 닐이라는 배우가 장르 영화에 나와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 캐릭터 많이 연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론가들이 그의 추모 기사를 쓰면서 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그는 그걸 설득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연민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마지막까지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샘 닐의 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이라는 작품을 보면 당연히 공룡이 주인공이고 이건 뭐 어드벤처물인데 지금 다시 보면서 생각해보면 그 사이사이 공룡이 나오지 않는 장면 사이사이를 샘 닐이 버텨주어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순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겁에 질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공룡이 또 오면 했더니 내가 그냥 지켜줄게 하면서 그냥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주는 좀 믿음직함 아니면 따뜻함

0: 참 이거는 연기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성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되게 특이한 배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게 영화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한 배우나 동료 그 누구에게서도 나쁜 소리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배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말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한결같이 나오는 아주 흔치 않은 할리우드 스타였다.
1: 아.
0: 네. 그런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1: 아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네. 떠나고 계신데.
0: 아, 맞다. 그 조금 전에 그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꼬마 남자아이 있죠.
1: 네.
0: 주라기 공원의 그 남자아이.
1: 네.
0: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화에도 출연하지만 가장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베이시스트 존 디콘을 연기하는 배우 조셉 마젤로입니다. 주라기 공원의 아이가 커서 보헤미안 랩소디의 베이시스트가 되었습니다.
1: 존 디콘 역을 맡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 배우가 그 배우입니다.
1: 진짜
0: 그 하긴,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 하긴 뭐 그 빌리 엘리어트의 뭐 그 아이도 그죠. 이미 설국열차 10년 전에 나왔었으니까.
0: 네.
1: 자, 그럼 광고 듣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오늘 세윤 작가님 얘기와 함께 다시 생각하니까 네. 샘 닐이라는 배우는 네. 나중에는 광기에 미칠진 지연정,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역은 안 맡았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게 함정이다.
2: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 피아노.
1: 아...
2: 피아노의 남편이 샘 닐입니다.
1: 아, 하비 카르텔과 함께 나왔던.
2: 네. 그리고 이 두 편이 같은 해예요. 같은 해에 주라기 공원과 피아노를 찍었어요.
1: 와.
2: 그러니까 아까 그
1: 극상업 영화와 극예술 영화를 찍으셨네요.
2: 아까 외국 언론이 했던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1: 네.
2: 예술 영화만 보던 사람도 샘닐 영화 한 편을 좋아할 수 있고 블록버스터만 보는 사람도 샘닐 영화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한 편은
1: 야.
2: 걸린다.
1: 야,
2: 그 상징이 바로 이 피아노라는 작품이고요. 피아노에 네. 대한 평가도 그래요. 이게 그냥 빌런이 아니고 예, 그 남편은 잘못하면 그냥 나쁜 엑스 아니면 그냥 빌런으로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샘 닐은 그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연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주라기 공원의 샘 닐과 피아노의 샘 닐이 같은 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1: 아, 진짜
2: 그 정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1: 아주 선곡도 그렇고
2: 네.
1: 정말 아유 진짜 안타깝지만 진짜 편히 쉬시고.

0: 얘기를 말하게 되네요. 네. 지금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니만의 The Promise라는 그 피아노의 메인 테마 네. 흐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부끄럽게 살지 말자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잡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부끄럽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뼈아프게 남는 후에는 실패했던 기억보다 비겁하게 숨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 음악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비 오는 날은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걷게 됩니다. 천천히 걷는 만큼 평소에는 무심코 스치던 감각들이 문득 액자 속 풍경이 되곤 하죠. 젖은 흙냄새,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말없이 우산을 기울여주는 누군가의 모습. 비는 사람을 잠시 머물게 합니다. 처마 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 한 잔 앞에서. 비 오는 금요일, 당신에게 잠시 머문 풍경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풍경에 음악 한 곡 더해보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저는 정희정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렇게 비 내리면 마냥 낭만적으로 느껴졌는데, 요즘엔 비 소식도

0: 들리면 제일 먼저 일기예보 뉴스 챙기게 됩니다. 오늘은 연휴여서서 그런지 조금은 느긋하게 그래도 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비가 잦아들었어요. 우산이 조금 접히고 여기는 조금 갠 모습인데 농부들에게는 조금 반가울 비 소식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브이를 보고 계실까요? 차 안에서 아니면 사무실은 아니실 것 같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집에서 즐기고 계시다면은 위너이실 것 같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오늘 한 시간도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는 책과 음악 그리고 지역의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책이 건네는 위로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책에서 만난 쉼표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음표 사이, 그리고 전시와 공연, 영화, 축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는 문화 산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 소개받고 싶은 책, 알리고 싶은 전시, 공연,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의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1, 2부는요.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두드림 SNC,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일제약,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베스트슬립, 음주웬 티맵대리, 알레싸우토, 에어비앤비, 노무법인 폐, 음주웬 티맵대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책 속 문장에서 쉼을 찾는 시간, 책에서 만난 쉼표.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숙론입니다. 나는 미국 어느 인디언 보호구역의 학교에 새로 부임한 백인 교사의 일화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홀연 둥그렇게 둘러앉더란다. 시험을 봐야 하니 서로 떨어져 앉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말하더란다. 저희들은 어른들에게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상의하라고 배웠는데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것. 최재천 교수의 이 짧은 일화 속에는 숙론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난 쉼표, 최지천 교수의 숙론 85페이지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인디언 보호구역 아이들의 시험을 대하는 자세, 함께 머리를 맞댄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보다는 혼자 이기는 법을 먼저 배워왔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지천 교수는 이 숙론이라는 책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 소통과 경청을 자주 언급하거든요. 요즘 SNS 통해서 일상에서도 조롱과 혐오를 쉽게 만나고 소비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도 통합이라는 숙제 앞에서 소통과 경청, 또한번더 듣는 대화의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들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거, 그 자체가 필요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은 한 사람의 생각을 듣는 일이고 또 노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라디오야말로 제대로 된 경청의 공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혼자라는 보다 마음보다는 함께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 준비했어요. 곽진원이 부릅니다. 같이 걸을까?

곽진원의 같이 걸을까 함께 들었습니다. 우산 쓰고 같이 좀 걷고 싶어지는데요. 담담하게 내뱉는 목소리가 가사의 진심을 잘 전달하는 그런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억의 같이 걸을까가 원곡이고요. 곽진원이 리메이크했는데 오늘은 곽진원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일부 책에서 만난 쉼표와 함께하고 싶은 책속 문장 있으시다고 하면 목포 MBC 홈페이지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4575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 신입이지만 제가 경력도 나이도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 모든 게 낯설고 선임에게 피드백 받을 때마다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저 어떡해요? 하셨는데, 아이고. 4575님, 경력직으로 새롭게 일 시작하셨나 봐요. 일 배우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좀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먼저 들리죠. 과정이실 것 같고요. 환경이 몸에 좀 익숙해지시면 분명 나아지실 것 같아요. 열심히 좀더 하려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쉬시는 건가요? 오늘 스스로는 좀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이 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6337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에게 지치지 않게 음악으로 힐링을 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어떤 목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길을 응원하는 마음이 친구분에게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을 품고 길을 걷는다고 하면 분명히 덜 외롭고 조금 덜 멀게 느껴지잖아요. 6337님의 신청곡입니다. 친구분도 같이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정미조의 7번 곡도 듣겠습니다.

0: 정미조의 7번 곡도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달려야 할 그 시간.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 자체도 뭔가 좀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죠. 정미조 개여우를 불렀던 가수예요. 화가로 교수님으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다시 가수로 재도전을 다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번 곡도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힙스터의 노래라고 해서 인기가 한창 엄청 났었다고 하는데 6337님의 친구분께 긍정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마 충분히 닿았을 것 같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0891번 샵 0891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6076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시원한 폭우 뒤에 무더운 폭염이 오겠지요. 해양문화박물관 앞에 차 안에서 바다를 보며 캔커피 한잔하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낭만적이신데요. 숙로원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눈과 의식은 순수함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 씁쓸함을 느낍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래도 본인이 조금 순수함을 잃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성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순수함을 아직 갖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562 하나님, 모내기 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작년부터 신랑이랑 돕고 있는데요. 새벽 5시부터 조금 전까지 절반을 마쳤고 낮잠 시간이에요. 그래도 비가 와서 일이 좀 덜어지네요. 3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논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 신랑도 너무 고맙습니다. 신청곡 윤딴딴의 우산이 두 갠데 신청하셨어요. 새벽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부모님과 남편분께 전하는 이 감사도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윤딴딴의 우산이 두 갠데 노동요 치고는 꽤 낭만적인 선곡이 아닌가 싶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숨도 고르시고 오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노래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음표사이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는 문화산책이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듣고 신청곡 윤딴딴의 우산이 두 갠데 듣고요. 2부로 이어집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윤딴딴의 우산이 두 갠데, 오, 노래 좋은데요? 5621님 신청곡으로 윤딴딴의 우산이 두 갠데 들으셨습니다. 오, 저이곡 오늘 사실은 처음 들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앞에 빗소리가 낮게 깔리고 또 뒤쪽에도 빗소리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노래. 요즘엔 좀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빗소리가 한참 듣다가 시작하는 그런 노래들이 꽤 많았었는데, 기타 선율도 그렇고 조금 애쓰런 그런 감성이 좀 듭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작은 문화살롱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좋은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김창완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입니다. 김창완 씨 특유의 담백한 목소리와 진심이 오래 남는 노래인데요. 산울림이 결성된 지가 50여 년. 그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가 화려한 기교보다 좀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대중과 소통해온 김창완 씨의 힘이 클것 같은데요. 산울림은 1977년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했는데 김창완 씨가 당시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여서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고 대신 서울대를 다니던 동생 김창훈 씨가 만든

어떻게를 같은 학교 샌드페블즈가 불러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 일을 계기로 산울림의 음악도 세상에 조금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회상, 청춘, 아니 벌써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이렇게 많은 산울림의 주옥 같은 음악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 노래는 김창완 씨가 23년 동안 진행했었던 방송의 마지막 날 기타 하나를 들고 직접 부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제목처럼 청취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김창완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들으셨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말이 떠오르셨나요? 고맙다는 말, 뭐 미안했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오늘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마음 한번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울림의 노래는 정말 많은 후배들의 리메이크 1순위, 0순위라고 하는데 여전히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청춘 김창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안녕이에요. 산울림의 노래를 젊은 뮤지션 김푸름이 다시 불렀는데요. 김푸름의 목소리로 안녕 함께 듣겠습니다.

0: 김푸름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작은 문화살롱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네요. 1277님 발라드도 멋지게 부르는 박지연의 슬픈 혼잣말 들려주세요 하셨고, 8290님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오늘 같은 날 듣기 좋습니다 하셨고요. 8449님 수험생 아들 방에 에어컨 따로 달아준 뒤에 아들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에이티즈의 배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공부에 집중을 잘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험생들에게는 가혹한 여름일 텐데 오늘은 좀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 보내고요. 노래 중에서 오늘은 비 오는 날이니까 8290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듣고요. 광고 후에 저 노래 듣고 그리고 문화산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문화 산책 함께 하시죠. 먼저 북토크 소식입니다. 목포 명물 포도책방에서 열리는 북토크예요. 오늘 금요일 오후 7시 사라진 동네 서점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담은 책 내가 사랑하는 서점 북토크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어서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느 덕후의 일본 서점 가이드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행사는 저녁 아니고 오후 2시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어제는 멜롱도의 작가 김태용 작가의 북토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 내리는 날 책냄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책방 SNS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달미술관에서는 기획전 새로운 시작 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에 지역 작가 21명이 참여해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의미를 각자의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일상을 지나서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마음, 그리고 변화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양한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요즘이신가요? 잠깐 걸음 멈추고 예술이 건네는 또 다른 풍경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소식입니다. 한여름밤 빌보드 차트를 빛낸 팝의 명곡들이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전문 예술단체 뮤즈 챔버 오케스트라가 오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 춘화당 문화공간 봄에서 썸머 차트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세대를 대표했던 팝음악을 이 헌악기에 깊고 따뜻한 울림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무대라고 합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나무에서는 8월 7일까지 제5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서 마련된 전시이고요. 세월호의 다짐과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세상을 주제로 전남 청소년들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작품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이어져야 되고 또 안전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걸음 멈추시고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생명과 안전의 의미를 함께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 아트홀에서 공연 소식 있습니다. 8월 8일에 음악극 안녕 어린 왕자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클래식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와 연극이 함께하는 작품으로 공감과 이해 그리고 소통의 가치를 담아낸 음악극이라고 해요. 특히 강진 아트홀은 지역의 소규모 공연장 가운데서도 자체 제작 공연과 창작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 예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예매가 끝난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강진 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음악과 미술 이야기가 있는 지역의 문화 공간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도 잠시 일상을 한번 쉬어가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이었습니다. 오늘 제헌절입니다. 헌법은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가장 큰 약속일 텐데요. 우리 일상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고 소통하고 작은 약속부터 지켜가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약속도 물론이지만 나 스스로와의 약속도 지켜가는 그런 소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7744님의 신청곡이에요. 윤도현 밴드 잊지 않을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저는 정희정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1136번님의 사연입니다. 기가 막힌 음식 명언을 봤어요. 기분이 식성이 되지 말자.

자, 우리 선생님 죄송한데 돌아온 자로서 공감이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 삼겹살 기분이 있고 열쫄는 기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먹어서 응어리가 풀린다면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붉은맞이 나를 위한 먹방 가서 제안 드리며 정화의 방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예, 금쪽 같은 금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21의 Go Away. 예. Go Go Away.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하죠. 예. 그리고 오늘 명언이죠. 기분이 식성이 되지 말자.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식성이 된다라는 그 느낌이, 아, 뭔가 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나 폭식했어. 아니, 뭐 매운 거 먹었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폭음, 뭐 폭식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기분 좋은 만큼만 먹으면 행복해요. 예, 음식이 주는 행복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주, 식이 센터다.

0: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3, 4부 붉은 바지 여러분들을 위한 음방 타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꽉 채워놨으니까 귀 활짝 열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 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눅눅한 몸과 마음 기가 막힌 팝송으로 뽀송하게 만들어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저의 추천 팝은 끈적일 거면 제대로 끈적이자. 예, 또 이열치열 있고 이 끈치끈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분이 피아노 앞에 섰을 때 많은 음악을 좋아하고 R&B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열광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분의 키즈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4기, 5기까지 나와 있죠. 바로 알리샤 키스, If I Ain't Got You, Some People, Some People. 그래서 노래방에 노래 제목 찾을 때 Some People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목이 아니더라. 하나도 안 들어간다. If I Ain't Got You. If부터 가야 돼요. 모르면 If부터 가면은 알리샤 키스 나온다. 그리고 알리샤 키스 예전에는 영어로 써야 됐어요. 노래방에. 그래서 그거 못하니까 썸을 계속 쓰고 삐뿔 나오고 많이 좀 했더라.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의 추천곡 알리샤 키스 이 노래 듣고 오시죠.

네, 예, 제가 또 따라 부르다 걸렸네요. 예,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예, 저의 추천 팝 듣고 오셨고요. 오늘 또 금팝,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오다 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 오다의 주인공은 바로 3535번님. 제가 원래 BTS 정국을 좋아하는데요. 정국과 이가수가 함께한 챌린지를 보고 호딱 반했잖아요. 노래, 댄스 기가 막히대요. 팝송 밥사, 신디, 부탁해요. 라고, 팝박사.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고요. 그리고 스탠드 마이크를 춤과 함께 같이 쓴 거는 마이클 잭슨 이후에 아마 이가수가, 예, 또 많이 했었죠. 일단, 정국과 이 가수가 한 챌린지 조회수가 2억 1000만회. 2억만에도 그렇고 1000만에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2억 1000만에 일단 월클이었다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 직독직계 퀴즈 바로 나갑니다. 자, 이 노래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어셔가 2004년에 발표한 4집 싱글곡인데요. 빌보드 핫100에서 무려 1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뭐 엑스맨 연애편지 나올 때 댄스 배틀만 했다 하면 나오는 마성의 BGM이었습니다. 직독 직해하자면, 그래,

네, 그래요. 자,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힌트송 나갑니다. 어?

네, 오늘 직독직해 퀴즈 정답은요. 네, 그래요. 그래. 바로 어쉬의 예어. 이 노래는 진짜 B씨도 많이 쳤었고요. 그러니까 온주환. 예, 내 친구. 예, 우리 온주환 씨. 예, 온주환 씨. 아, 어렸을 때참 많이 쳤어요. 그리고 또그 대기실 가면은 죄다 이 어쇼 노래 막 유까리 뺏 여기에다가 또 꿀렁꿀렁 춤 추시는 분들도 또 많고 예 요런 게또 많았었다 예 말씀드리고요. 당첨자 10분 추첨해

가지고 건강 유산균 보내드리면서 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또 고운 신청팝 들어봐야죠. 최은주 씨, 진주의 난 괜찮아 원곡을 아시나요? 바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예, 요 노랜데요. 오랜만에 들었더니 엄청 신나더라고요. 신영나이트에서 신청할 걸 그랬나요? 명예전당감인데 아까비라고. 진주의 난 괜찮아는 될수 있는데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는 사실은 그냥 듣는 게 좋아요. 예, 굉장한 또 명곡이고, 예, 어찌고 저찌고밖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예, 난 괜찮아는 제가 다 부를 수 있는데, 그리고 비트가 난 괜찮아 좀더 빨라요. 예, 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재윤 씨 친구가 불러준 노래, 시에나 스파이로의 더 비지터. 신청해 봅니다. 초면인 노래라 가사도 잘 몰랐지만 감정은 또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이 감동을 또 정이와도 나누고 싶어요라고. 아, 그렇구나. 저도 초면인 노래여가지고 예, 저 한번 또 알아가면 좋은 거니까 팝은 또 예, 많이들 소개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그리고 시에나 스파이로의 더 비지터 듣고 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고생한 나를 위해서 비트잔치 잔치단치 열렸네. 자, 붉은맞이 신형나이트 바로 땡기기 전에 몸풀기 퀴즈 드려야죠. 오늘 신형나이트에는 하이디, 지니가 예, 나갈 예정인데요. 하이디 하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배경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스위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급 100원, 6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

0: 합니다. 후라이팬 쏴드리면서 불금맞이 앵콜 신영라이즈 고고생.
1: 첫 번째 BGM은요, 우리가 노래방 애창곡 하면은 이 곡 빠질 수 없어요. 바로 하이디가 불러요. 진이 갈게요. 각종 경진이, 명진이, 희진이, 하진이 다 모이세요. 컴온! 자, 각종 미진이 나오세요. 아, 권세진 씨 나왔어요.

0: 자, 불 꺼줘요. 예, 불 좀 꺼주세요. 땡큐. 예, 우리 진이 한번 한 곡 좀 뽑아놨더니 우리 김희진이님께서 설거지하던 희진이 장갑 벗고 왔어요. 땡큐. 황혜진이. 자, 저 부르셨어요. 애창곡이자 주제곡이에요. 라고. 아유, 너무 좋죠.
1: 아, 다음 노래. 예. SG의 누구야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 비트 어때요? 괜찮아요? Come on! 요 정도. 시장 가볍게 달려야지.

자, 어깨에 띈 키발이, 예, 양세발이 보고 싶다. 예, 요 정도 가야 돼요. 예, 요 정도 가야 우리가 달린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달린다. 예, 치달이 된다. 자, 그렇다면 넥스트 송도 한번 담겨있는 거 풀어야죠. 컨코, 키스 갈게요. 컨치를 꺾고, 렛츠고! 자, 일단 어깨 한 번씩 다 돌리시고요. 자, 목 한 번 돌리고.

오케이, 땡큐. 예. 아, 정말 찐나이트로 한번 가봤어요. 이강진 씨, 완도의 물리치료실입니다. 밥 먹는데 춤추며 먹고 있습니다. 끼아우! 라고, 오케이, 땡큐. 완도, 사랑해요. 예, 우리 한정은 씨. 요즘 더위를 먹었는지 내려가지 않는 체키가 있었는데, 어우, 나이트 들으니 시원하게 내려가네. 움직여야 돼요. 예, 움직여야 되고. 누등이는 또 신흥나이트, 예, 또 신명나게 한번 가봐야죠. 예, 정말 찐 나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베이비 갈게요. 컴온! 원, 투, 원, 투! 널 준비되셨나요? 지금 준비되셨나요?

가수 없어요. 오케이, 빵, 빵, 물총 한번 쏴봐. 뿅!

땡큐. 예, 어우, 그 땡큐. 예. 어우, 신난다. 어우, 신난다. 예, 우리 4541번님이 신랑 회사 와가지고 제가 라디오

라디오를 틀었거든요. 근데 신형 나이트를 듣고 다들 문화 충격인가 봐요. 신디 열심히 산대요. 그럼요. 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 연예인이 꿀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홍군형을 냈어요. 예. 이게 무슨 꿀이에요. 예. 지금 정말 워터밤이 아니고 땀밤이에요. 땀. 아, 또 이 노래부터 가봐야죠. 예. 우리 또 신명나게 캔에 가라가라 갈게요. 더위야. 가라가라! 자, 일어나세요!

아니면은 요 정도는 어떠세요? 헬로 비너스의 난 예술이야. 예, I'm 루브르야. Come on. Hello Venus. Hello Venus. Hello Venus.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모두 자존감을 높여주는 노래. 헬로 비너스의 제목은

오케이, 땡큐. 예. 요런 거 가야 돼요. 예, 요런 거. 예. 그냥 시끄럽게 가야 됩니다. 우리 0244번님. 어우, 두두두둥 하는 요 비트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거 신곡이에요? 한 10년 좀 더 됐어요. 예, 예. 한 10년 정도 더 된 노래인데. 너무 저기 앞서간 노래예요. 이건 너무 앞서간 노래다 또 말씀드리고요.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오늘 라스트송 절치기 갑니다. 이거 절치기. 예, 일절치기로 소찬이의 티얼스 갈게요. 눈물 나요. 컴온! 자, 여러분들 02-2056-33-00으로 전화가 옳지 정오의 희망곡 듣는다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뭐 20대 혹은 30대 40대 우리 10대 정의 퀴즈들 모아놔요. 신형 나이트 듣는다고 해줘요. 자, 준비됐나요 선생님들? 자, 이제부터 물 한잔 하시고. 자,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날 쇼하게 열려드리라. 신형 나이트 내일은 없다 생각하시면서 소찬이야 티어스 아다같이 뛰어!

0: 수도권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3: 네, 하이라이트 앵콜을 모아서 신형 나이트 또 한번 달려봤는데요. 아, 잠시 예, 또 퀴즈 정답 또 알려드려야죠.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배경인 나라는 바로 2번 스위스였습니다. 당첨자분들 성호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감성 포장해야죠. 예,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이 노래 듣고요. 노 뮤직 노 라이프로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 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미국에는 폰 베드라는 게 있답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 침대인데요. 충전 포트도 여러 개라서 마루 탁자 위에 올려두면 온

0: 가족 전화기를 밤새 충전할 수 있죠. 결국 충전을 빙자해서 잠자기 전에 거기다 폰을 반납하는 겁니다. 취침 시간은 사람은 사람 침대, 폰은 폰 침대에 눕힌다. 난 전화기 들고 자는 게 행복하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폰 침대 생각해 볼 만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음악과 토크로 꽉 채운 시간 노 뮤직 노 라이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니 분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 착.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정화의 방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윤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청취율 조사 막바지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예,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아쿠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면서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요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4782번님 신영언니 언니가 제 꿈에 나왔어요. 꿈에서 언니 팬클럽 가입하고 기다리다가 언니를 만났는데 셀카 찍자고 용기를 못 낸 걸 후회하다가 잠에서 깼어요. 나 혼자 산다 제 방을 보며 자서 그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스타일러 진짜 받으셨나요? 의류 제품 예. 신청곡은 나혼산에서 멋진 공연 보여준 다비 이모의 오르자라고. 아유 착하다. 예. 베스트다 정말. 예. 뭐 받았죠. 예. 받았는데 그 후에 예. 다른 분께 저희가 또 예. 큰 선물을 하였다. 장기자랑에서 이제 나 혼자 산다. 무지개 회원 이제 수련회에서 장기자랑에서 제가 또 대상을 감사하게 또 받았는데 예. 저희 집엔 있어서 다른 분께 예. 또 선물을 드렸다. 예. 과연 그분이 누굴지는 비밀.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5285번님. 제 중딩 시절 전부였던 클릭비 오빠들을 정의에서 만나고 다음 달엔 콘서트까지 중딩 때 학교 빠지고 공방 갔다가 반 애들 앞에서 반성문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오랜만에 클릭비 환영문 신청해요 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예 그냥 교무실 가가지고 깔끔하게 반성문을 쓰면 되는데 그거를 또 읽으라고 할 때 그 좀 창피스럽죠. 예. 하지만 그거를 처음에 잘 읽잖아요. 그러면 두 번 그렇게 읽는 거는 또 예 나쁘지 않아요. 자꾸 해버릇 해야 돼요. 예 많이 했죠. 전 당연히 공방 예 우혁이 오빠가 여기 경상권 왔다 가야지 예 내가 마중 나와야지 말해 뭐합니까 예 전 경험이죠. 그 5월 8일 어버이날 예 우리 우혁이 오빠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구미 거기 아파트 가서 마당 쓸고 예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뭐 이러면서 예 우리 집도 청소 안 하면서 그렇게 했죠. 예 반성문은 제가 글을 잘 썼어요 그때도. 예 그래서 글 쫙 한 바퀴 쓰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친구가 이제 장우혁 그 잡지에서 장우혁 그 잘 잘라가지고 액자로 꾸며주면 그걸 또 제가 대신 이제 대필해서 예 이렇게 써주었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아, 세계의 명곡이죠. 둘째 이모 김다비의 오르자, 클리피의 환영문까지 듣고 오셨고요. 뭐 이번 주 클리피도 나오고, 예, 우리 또 김정서 행님도 나와가지고 락발 그 시절 락발 또 예, 세 곡까지 또 불러주시고 이야기를 했더니 4, 50대 선생님들 지금 덕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921번님. 40대 덕질 자랑 시간인가요? 저는 신영님이랑 동갑인데 우리 데이식스에게 푹 빠졌습니다. 콘서트 가려고 요즘 운동하면서 체력 키우고 우리 데이식이들 덕질하니까 좋은 점이 아주 많아요. 라고. 그럼 근데 여기서 포인트. 데이식스를 먼저 챙겨준 라디오 어디겠어요? 정의만 곡. 예, 그들이 고마워서 완전체로 나왔던 라디오 어디겠어요? 우리 영케이 제대하자마자. 데이식스 정말 희망곡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영케이가 단독으로 콘서트 하잖아요. 예.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찐이다. 예. 맞아요. 대식이들이 고척돔이었나요? 예.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누나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또 센 척했지. 내가 아니야. 내가 티켓팅해서 갈게 했는데 이게 웬걸 매진 바로 돼가지고. 광탈이에요. 광탈이 뭐예요? 그냥 안 열리더만. 예. 그만큼 데이식스의 그 위력을 바로 한번 예, 느꼈고요. 우리 박강현 씨 사연이에요. 저는 50대인데 딸과 함께 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제로베이스 원 멤버인 성한빈 군에게 반했습니다. 제 첫 아이돌이자 마지막 아이돌로 응원 많이 합니다. 우리 성한빈 군이 부른 너란 봄 듣고 싶어요. 라고. 얼마 전에 아 그래 우리 성한빈 씨 또 내가 잘 챙겼지. 예. 그 터팅이라는 그 장르가 있어요. 춤 장르.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요분이 이제 그 스트립 댄서. 예. 그런 대회도 나갔었고 잘해요. 예. 그리고 언더 장단이라고 예. 거꾸리가 장다리처럼 불의 명곡 함께 우승했던 우리 천단비 씨가 성한빈 군의 보컬 트레이너. 예. 요 쌤이죠. 예. 거기 또 한빈 씨 챌린지는 또 제가 찍었잖아요. 예, 내가 찍었다고. 예. 2026년 아니 한 번에 아니 두 번 예 두 번 하는데 그 성한빈 군이 굉장히 깍듯해요. 그래서 한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선한 사람들 내가 또 가만히 못 있지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원 성한빈의 너란 봄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5: 오케이! 잘했네.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노뮤직 노라이프. 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수다 타임. 나 여기에 끼고 싶다. 나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짜로 긴백 짧은 50원 긴급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아, 참고로 청취율 조사 기간인 오늘은요. 소개만 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줄여서 아쿠 네,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9338번님. 엄마가 저한테 베란다 쓰레기 좀 치워라 하셔가지고 가봤더니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처음에 웃었는데 우리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속상해하던 찰나에 아우 강냉이 먹고 싶다 하는 엄마 말에 다시 빵 터졌습니다. 최애 간식 사러 엄마 손잡고 나가면서 문자 보내요. 그나저나 엄마

쓰레기 버리면 우리 올여름 쪄죽어라고. 시래기나 저 바깥에 쓰레기나 비슷해요. 예, 말 통했잖아. 예, 그러면 됐지 뭐. 예, 그리고 옛날에는 엄마 왜 이렇게 말 실수를 많이 해. 근데 자식들이 한 서른 정도 지나면 걱정해요 이제. 예,

있고요. 우리 6618번님. 종강하고 친구들 만나느라 엄마랑 자주 못 놀아서 미안하네요. 그래서 남은 방학 동안에 카페도 가고 맛집도 가고 엄마와 여기저기 다니려고 합니다. 지금도 같이 쇼핑하는 길인데요. 엄마랑 신나게 듣고 싶은 한로로의 신곡 너와 나 신청해요 라고. 이렇게 엄마랑 이제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근데 무뚝뚝한 집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낼까라는 좀 궁금증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약간 굉장히 무뚝뚝하고 뭐 이렇게 엄마랑 같이 뭘 어디를 가거나 이런 적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랑 낚시를 좀 많이 갔죠 어릴 때.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약간 막 영화도 같이 보고 막 이런 뭐 인생 그 몇 컷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요즘에 찍더라고요. 예, 화이팅입니다. 예, 말씀드리면서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그리고 한로로의 너와 나 듣고 올게요.

네,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그리고 한로로의 너와 나까지 두곡 듣고 오셨고요. 우리 1358번님, 스포츠매니아 신디, 라이온즈 1위, 경쟁도 뭐 대단하지만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한 거 보셨나요? 3년간의 그 마이너리그의 생활을 견뎌내고 결국 이뤄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NBA에 도전 중인 이현종 선수 응원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기적을 이루길 바라며 우주소녀의 이루리 신청합니다. 라고. 그렇죠. 이제 고우석 선수가 이종범 선수의 그 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정우, 그러니까 거의 야구 패밀리입니다. 야구 패밀리. 예. 그리고 고생을 좀 했죠. 예. 아무래도 한 2년 좀 넘어가지고 고우석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등판을 했죠. 예. 그리고 이현종 선수도 굉장히 지금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릴게요. 라이온즈 경기는 뭐, 늘상 생활화가 되어 있다. 스포츠는 다 즐거워요. 예, 다 즐겁습니다. 우리 요즘에 또 여자 축구, 예, 또 우리 지소연 선수, 예,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그 MBC 신인 감독 김연경, 예, 또 한다라는 이야기,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2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785번님, 어제 카페를 갔는데 책 제목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사랑인 줄 아는데 부정맥. 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심장이 아주 튼튼한가 봅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신청해요. 라고. 이 책이 일본의 어르신들이 쓴 글을 모아 모아서 시로, 예, 맞아요. 오 작가님이 저에게 이제 또 선물했던 책.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뭔가 그 안에 조금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좀 있는, 그러니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 젊어서 웃는 거예요. 나이가 하나씩 가고 이제 그 알죠? 그 구렛나루 쪽이 흰머리 이제 수북해지면 거기서부터는 그런가? 뭘 먹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우주소녀의 이루리 모든 분들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써니힐의 두근두근까지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걸리고 사부랑 살짝 넘어가고
1: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북 음성의 고울출 어르신이 부르는 등짐장수 노래입니다.
0: 양푼장수는 양푼을 지고 부자지 골목만 찾아가고
1: 등짐장수의 등에는 어떤 물건이 실렸을까?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등짐장수의 뒤를 신나게 따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0: 벽장선은 벽을 지고 해산진만 찾아가고
2: 자 우리 선생님들과 막간날 토크 앤 뮤직까지 나누는 시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오늘 마지막 아쿠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6318번님 주말에 호프 보려고 하는데 오만한 세상이라 다음 주 정호의 희망곡에 호프 주연 배우이자 저의 이상형 조인성 씨가 출연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꼭 챙겨 들을게요. 사랑하는 조인성 씨가 20년 전에 출연했던 저의 인생 드라마 봄날 OST였던 봄날 신청합니다라고. 그렇죠. 예, 영화 호프가 이제 7월 15일 수요일 엊그제 예. 또 개봉을 했죠. 예, 15일 날 개봉을 했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천년의 이상형 조인성 씨가 다음 주 수요일이죠. 7월 22일 날 정호의 희망곡 단독 출연입니다. 아, 또 어마어마합니다. 예, 인성이 참 좋아서 조인성이다. 예, 말씀드리고 호프는 조인성 덕분에 돌아간다. 예, 정말 말해 뭐예요. 예. 천년의 이상형 조인성 화이팅 말씀드리고요. 오늘 끝곡은요 가수 김용진 씨가 당시 아이라는 예명으로 불렀던 요 봄날 OST 봄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독장사는 독을 지고 독두 판사 나가신다. 사발장사는 사발.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어릴 때는 롤러코스터 같은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좋아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렇지 않죠. 안 그렇죠. 놀랄 일 없고 변하지 않고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비슷한 하루 보낼 수 있는 게 편안하고 고맙다는 거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무난하고 평범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랑 똑같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요. 7월 17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1: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a world that makes such wonderful things could be bad.
2: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who has everything?
3: 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0: 아이, 너무 예쁘다, 노래 정말. Part of your world. 그러네요. 영화, 인어공주 OST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어요. 저는 이 노래 하면은 예전에 헤이가 프로포즈에서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헤이 목소리 진짜 예쁘거든요. 또 떠오르네요. 아니, 5768님. 문자 네 번째로 보내셨던데, 언니보다 더 하더라? 와, 언니, 토요일인데도 생방 너무 멋있어. 오늘이야. 토요일 아니야.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이에요. 2시의 데이트. 저는 잠시 여기 와서 DJ 하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우리 안영미 씨 지금 출산 휴가 떠나셔서 몸조리 하고 계신 중이고요. 그동안에 2주 동안 제가 DJ 맡아서 이번 주까지, 네, 진행하고 있어요. 에휴, 세수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된 거야? 5768. 새싹 회원이야, 게다가. 고맙긴 하다. 감사해요. 우리 이 안에 지금 보이는 라디오 저 오늘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보이는 라디오예요. 예쁘다, 얼굴. 귀엽다, 귀엽다. 오늘 제가 뽀빠이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맨투맨티. 뽀뽀. 네,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옷 입고 이제 화장 예쁘게 하고 왔고요. 여기에 언니 얼굴 안 잊을게 그러면서 2시에 데이트 우리 작가들이 풍선 예쁘게 달아가지고 제 의자 뒤로 장식해놨어요. 고마워라. 그리고 우리 지혜 작가는 여기에 감자떡 요거 쪼물락쪼물락 하는 슬라임 같은 거 있죠. 그거 언니 줬어. 요거 가지고 놀라고 줬나 봐요. 제가 그럴 나이죠. 58이야. 귀엽다. 아유, 고마워. 아니, 이렇게, 저, 진짜, 아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우리 팀들, 또 여기 여러분들 있는데, 저 집에 가면 또 심심하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강아지들이 있으니까는 또그 나름대로 좋긴 하지만, 이런 행복은 또 아니죠. 다제 얘기 들어주고, 다 좋아요, 좋아요, 막 맞장구 쳐주고. 여기 0098님. 맞아요, 언니. 고요하고 간단한 일상이 행복이네뇨. 틀린 거야. 이렇게 쓴 거야. 행복이네뇨. 휴일이지만 또 이런 날 밀린 업무 정리하기엔 딱이에요. 아, 일하고 계시군요. 그래. 할거 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하세요. 이거 틀어놓고. 7231님.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 합니다. 언니, 저 광주 사는 50대 초딩맘이요. 원래 차 안에서 혼자 듣는데 오늘은 초등 아들과 함께 과학관 나들이에서 함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유, 그래. 아이를 낳았어야 이런 재미를 또 제가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모르겠다 또. 집에서 게으르게 누워있고 혼자 갔다 와 이런 엄마는 아니었을지 또. 생각도 뭐 상상도 못 해보네요. 지금 제 형편으로는 남자친구 사귈 엄두도 안 나고 뭐 결혼은 뭐 생각도 못 하고 있고 부럽습니다. 나름대로 오늘도 2시간 동안 생방송 중에 여러분 사연 다 받고 있어요. 저한테 저 오늘 두대 놀러 왔어요. 티좀 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요거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미니 어플 한 번씩 다 까시죠. 요거 깨끗하게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 사연도 그냥 공짜로 올리실 수 있고 너무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미니 어플 까세요. 2부에는 김인석 씨 모시고 나의 엑스 이야기, 옛날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오늘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선곡해봤어요. 정미조님의 노래 7번 곡도 들어요.

7번 국도 정미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 여전하시네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7번 국도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해 따라서 쭉 고성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해변 그러면 쫙 보면서 달리는 거죠? 어우, 너무 예쁘겠다. 저는 예전에는 간 적 있죠. 저도 뭐 일부러 놀러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노래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쪽에 MBC 또 다 있고 그러니까는 부산도 있고 막 다 있거든요. 거기서 라디오 막 나가고 그랬던 기억 나네요. 최진희님, 소라 언니 저는 5번 국도예요. 어제 언니 목소리 듣고 용기 내서 사연 보냈는데 탈락. 아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용기 내보아요. 면회 나온 아들 만나 점심 먹고 이동 중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최진희님 사연도 다 본 거는 맞아요. 근데 방송에 안 됐을 뿐이지 저희 작가랑 우리 빛나 PD랑 저랑 사연 다 보고 있는 거 예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 지금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보내셨는지 제가 번호 좀 불러드릴까요? 0892-1127-8308-1946님, 1799님, 8422님, 0714-7231님, 7481님, 1815님 이 외 많은 분들이 새싹 회원도 많고

신청곡 이클립스 노래 뭐 어쩌고저쩌고 마저 쭈쭈쭈쭈쭈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보자. 미니에는 출석 좀 불러볼까요? 조서영, 이현주, 임명선, 이은희, 김수연, 김동규, 정문주, 조성용님, 임보라님, 신지연님, 양희애님. 아유, 많다.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그래,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상.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이름 다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DJ거든요. 이번 주까지 제가 한번 힘내봅니다. 6618님. 드디어 받았어요. 청취율 조사. 2시에 데이트 외쳤습니다. 하셨네요. 오, 여론조사 보내주셨다. 이거, 그 기록 남긴 거. 박수. 하이파이브 언니랑 한번 하자. 언닌가요? 누난가요? 6618님. 잘하셨어요. 만세. 5316님. 언니 저 2시에 데이트 외쳤어요. DJ는 이소라, 안영미 씨 휴가 떠나셨다고 상담사님이랑 수다 떨었지 뭐예요. 한표 던져봅니다. 여기 또. 인증 잘했다 언니 힘난다 아이 참 고마워라 두 분에게 하이 참 우리 PD 또 기분파다 홍삼 세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이야 그냥 드려요 0116님 인천 시댁 가는 중인데 남편이 소라님 학교 선배라 남편이 소라님이 학교 선배라 대학교 축제 때 바람의 언덕 에서 공연하는 거 봤다고 노래 정말 좋아했다고 하네요. 제가 인천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제 후배세요? 얼마큼 후배세요? 제가 88학번이거든요. 진짜 오래됐지. 아이, 반갑다 또. 그리고 최성아님이 국도 탄 김에 공항도 가요. 마이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신청해요 하셨던데 마이앤트메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마인드 메리 공항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신청해 주셔서 제가 또 들었네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 노래. 좋죠. 2시의 데이트 잠시 와서 DJ 하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사연 좀 더 볼게요. 샵 8000번 문자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바로 읽어드리고 바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2758님 저는 인천대학교 03학번이에요. 그래요. 반가 반가. 중고등학교 때 소라언니 노래 들으며 공부했어요.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지금 삼형제 데리고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아유, 어머님이시구나. 저는 항상 아이네요. 제가 엄마가 돼본 적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그러네.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힘들다. 공부하자. 쬐꼼만 하자. 쬐꼼만. 응? 화이팅. 김동규님, 고등학교 교사라서 매번 라이브로 듣진 못했는데 오늘은 쉬면서 라이브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잘 오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한번 들어오세요. 무흐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저 그러면 뽀빠이 티 입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엄청 귀여워요. 저 58살이에요. 7538님, 언니 저는 호텔에서 근무 중입니다. 성수기 시작이라 호텔에 손님이 정말 많아요. 퇴근하고 숙소에 가면 쉴 틈 없이 잠만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만 힘든 건 아니고 조리팀 모두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응원 부탁해요. 특히 롤링힐땡 베이커리팀 화이팅 해주세요. 조금만 힘내요 우리 하셨거든요. 7538님 힘내세요. 저희가 뭐 좀 드리고 싶다. 우리 이 팀한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쏠까요? 베이커리 팀인데 거기 많을까? 그런 거? 뭐 무슨 차 세트 이런 거 선물 드릴까? 안착 팬티 선물 드릴게요. 여름 깔끔하게 나세요. 네, 여러분 커피도 몇 잔 보내드리고 저희가 속옷 세트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5243님 6월 말에 제주도 여행 가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아직 낫지를 않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작은 상처도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시며 신청곡 악뮤의 멸종위기의 사랑. 악뮤 아니고 이거는 이찬혁 씨가 혼자 부른 노래예요. 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려드릴까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살짝 아쉬워지는 나이, 이소라.
1: 한때는 빛이 나는 솔로, 지금은 빛을 내는 중년.
0: 그렇다.
1: 김인석이 빚을 내는 중년,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김인석 씨.
1: 네네.
0: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이거 안 짚고 넘어가기 어렵네요.
1: 네.
0: 우리 작가들이 네. 뭐 그렇게 선선하게 써주겠어요? 한때는 빛이 나는 솔로, 지금은 빚을 내는.
1: 아, 빚을 내는이었는데 저는 잘못 읽고 빛을 내는으로.
0: 아니 우리 작가가 아, 아니 김인석 씨한테 빛이 그렇습니다. 난다고 얘기를 해주겠냐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생각 좀 해보세요.
1: 네네네. 아,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0: 100% 네.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해 주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1: 네.
0: 두 번.
1: 그러니까요.
0: 언제 또 보겠어요? 아. 제가 방송 막 열심히 하면.

0: 또 몰라도 네네. 언제 또 볼까 우리.
1: 아 누님 정말 거의 20여 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만나는 이 자리를.
0: 그러네. 아.
1: 제가 데뷔 25년인데 정말
0: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예, 진짜. 아, 아니 보긴 봤다.
1: 또 25년 뒤에.
0: 아, 그건 아니야.
1: 아니죠.
2: 제가 이제 활동하실 거예요.
0: 뭐 네네네. 해야 돼요.
1: 네. 또 다음에 만날 기회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네네.
0: 오늘 온수 네. 씻고 나왔고요.
1: 씻고 나왔고요.
0: 온수로

0: 생겼어.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신경 썼습니다.
0: 인석 씨도 머리숱 네. 걱정하세요?
1: 머리숱.
0: 제가 아까 머리숱 얘기해가지고.
1: 저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네. 헤어라인 심었어요.
0: 아 정말? 아니 전혀
1: 아,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0: 너무 네네네네. 멋있는데
1: 괜찮죠? 괜찮게 잘 심었죠?
0: 티도 안 나요. 네네, 티도 안 나게.
1: 요즘은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네. 네네 한모 한모 따서 네네네네.
0: 그러면
1: 뒤통수에서
0: 이렇게...
1: 안 아, 이주 시킨 거죠?
0: 그러면은 이게 네. 이렇게 네. 누가 봐도 전혀 모르게 뭘, 이 정도까지 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 아, 한 3, 4개월이면
0: 어, 그 정도면
1: 아, 6개월 정도 아, 완벽해지려면 6개월. 왜냐면 길어지는 시간이
0: 그러니까요. 필요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앞머리 쫙 찰랑해 가지고
1: 그렇죠. 찰랑하게
0: 세상에. 요,
1: 괜찮습니다.
0: 저도 여기 앞에가 많이 네네. 빠졌어요. 예전보다.
1: 저 네. 완전히 애미였어요.
0: 그래요?
1: 네네.
0: 근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요거 라인은
0: 나 생각 네네. 좀 해 봐야 되겠다.
1: 그러면은 병원 주소를 제가
0: 아, 진짜 적어 가야 되겠다. 여기다 번호 적어 놓고 가세요.
1: 아니,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0: 제가 그 살 좀 많이 쪘을 네네네. 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한다, 네. 음식을 좀 굶으면서 했거든요.
1: 그럴, 수 있어요.
0: 그럴 때 머리카락이 네. 앞부분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1: 다시
0: 났는데,
1: 나시잖아요.
0: 네, 났는데 그래도 다 채워지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은근히 걱정되잖아요.
1: 그럼요. 이거 네.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하셨던 게 네. 돈이랑 머리 모발 숫자는 자랑하지 마라.
0: 아 어른들 얘기는 새겨 들어야 네네. 된다 진짜.
1: 한순간에 사라진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돈도 공감해. 사라져보고 머리도
0: 공감해,
1: 네, 사라져보셨기 때문에
0: 조성용 네. 님이 네. 어쩐지 젊어 보이더만 네. 현대의학이 대단하다 그렇죠. 하셨고 그렇죠. 박효정 님이
1: 네. 자연스러우시다.
0: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제 모발 상태 관심 가져주셔서
0: 아 근데 하혜정 님 진짜 이 질문 잘하셨다. 저 이거 네. 궁금해. 심은 머리도 길어지나요?
1: 길어지고요. 이거 여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0: 네.
1: 심은 머리는 안 빠져요. 탈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 탈모가 진행됐을 때는 네. 앞머리가 더듬이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심은 라인만 남아있고 그 뒤로,
0: 그 뒤로
1: 나머지 부분들이 후퇴돼서 앞머리만 남아있을 수 있어.
0: 상상하기도 싫다.
1: 그래서 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0: 세심하다. 네,
1: 그럼요.
0: 네, 그렇구나.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렇게 꼼꼼한 탈모 상담에 이어서 네. 이제 나의 X 이야기 해야죠.
1: 그렇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0: 사연 소개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 코너 지난주에 하고 네. 또 이번주에 하고 그러니까 네. 괜히 옛날 남자친구 생각도 나고
1: 네, 부대지고
0: 저는, 아,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 근데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게 네. 금요일마다 비가 많이 왔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옛사랑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를 또 하늘이 만들어주시곤 했었는데 네네.
0: 자 오늘은?
1: 오늘은
0: 화창해요.
1: 조금 화창합니다.
0: 오늘은 덥다.
1: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0: 또 옆에 있는 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 한번 X 얘기해볼게요.
1: 네.
0: 네.

0: 엑스와 첫 데이트를 앞둔 밤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깨톡으로 바로바로 대화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삐 접속음 기다리고 쪽지 하나 곱게 접혀오면 심장 뛰던 시절이죠. 모니터 한쪽 친구 목록에 그의 아이디가 떠 있었지만 일단은 기다렸죠.
1: 지금 뭐해?
0: 나 내일 입을 옷 고르고 있어.
1: 하하, 아무거나 입어도 예뻐.
0: 어? 뭐야, 고마워. 내일 만나. 조금 닭살인가 싶으면서도 괜히 웃음이 났죠. 그런데 잠시 후.
1: 참, 내일은 조금 천천히 걸어와.
0: 점점점점. 응? 왜?
1: 첫 데이트 네 모습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0: 아, 닭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그런 말에 설렜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진짜 고민했어요. 어떻게 걸어야 하나? 이렇게? 아니면 좀 천천히? 아, 그 사람이 오래 기억하고 싶다던 내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래?
1: 아, 이거 좀 난처하네.
0: 왜? 왜 그러는데?
1: 위험하다.
0: 뭐가?
1: 자꾸 보고 싶을 것 같아서.
0: 아.
1: 야, 이거 선수인데.

0: 그땐 몰랐어요. 연애하면 다들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좀 과하더라고요. 둘만 있을 때나 친구들이 있을 때나 무슨 따로 대사 연습하고 나온 사람처럼 혼자서 멋진 말을 토해냈어요.
1: 내 눈이 이상해. 이상하게 너만 찾아. 넌 나무에 핀 벚꽃 같아. 아,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싫어.
0: 아이구나. 친구들과 놀러 간 날엔?
1: 오늘 어땠어? 난 하루가 좀 길었어. 네가 없으니까.
0: 심지어 헤어지자고 말했을 땐?
1: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0: 아니야, 하지마.
1: 나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완성됐다고 생각해.
0: 이제와 생각하면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참 귀하다. 내 인생의 복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요,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저를 위한 것 같지가 않아서 부담스러웠었어요. 연애는 끝났지만 명대사만 남아버린 나의 X이야기. 그래, X야. 넌 어디서 뭐하고 살까? 그땐 몰랐지만 네 덕분에 내 인생도 한 챕터가 닭살로 완성됐다.

0: 캘리포니아 드리밍 마마쌤 파파스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고요. 김인석 씨와 함께 네. X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김인석 씨.
1: 네네.
0: 김인석 씨 그런 타입 아니시죠?
1: 아, 전 못해요.
0: 그죠?
1: 네네네.
0: 그러니까
1: 약간 무게 잡고 멋있는 얘기 하려고 하면 막 저도 닭살 돋아서.
0: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친구한테 잘해준다 그래도 이제 바로 앞에서 네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조금.
1: 나 너무 위험하다.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막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0: 견디기 힘든데. 네네.
1: 보통 분은 아닙니다.
0: 이형경님이 누가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아우 느끼해.
1: 저도 느끼합니다. 예, 예.
0: 김인희님이.
1: 김인희님 아 귀에 땀띠 날 것 같아요.
0: 날 것 같아.
1: 너무 막 긴장되고 막 닭살 돋아서 네. 땀이 막 나시나 봐요.
0: 김숙현님이.
1: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사랑해. 아 원태현 씨.
0: 한참 이거
1: 알고 있었죠.
0: 예, 네네네. 기억하죠 우리가 네네. 또 김강수님이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1: 아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졌을 땐 그걸 몰라요.
0: 아 근데 이런 남자분들 네. 글쎄 이건 사연이 온 거 저희가 네네네. 이렇게 꾸민 거거든요.
1: 네, 각색을 좀 했지만
0: 예,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좀 이렇게까지 하긴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
1: 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0: 그죠?
1: 제가 느꼈을 때도 네. 아, 선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아,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사연 읽으면서도 좀 들었거든요.
0: 여자들은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 아, 끝나면서까지 아,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난 것 같아 완성된 것 같아 이런 말은 이거는 뭐 직업으로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네, 하시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나오기.
1: 아니 오죽하면 네네. 이미듬님 큰딸이 왜 이상한 거 들어? 이러면서 지나갔대요 지금.
0: 어린아이가 들어도 너무 이상한 거야. 이런 멘트들이 너무 오글거리고.
1: 네. 4678님이
0: 너무 킹받는데 그래도 50대니 그런 다정한 말들이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1: 그래. 또 이렇게 이렇게 네.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
0: 오랜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남편들은 또 차가워지고 맞아. 좋은 멘트 안 해주고 그렇지. 이러다 보면 또 이런 멘트가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1: 이해하네요. 네. 인석씨 네. 오늘 X이야기 주제.
0: 오늘의 주제 X에게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
1: 너무, 너무 감동이었던 네, 맞습니다. 거. 또
0: 너무 질색팔색했던 말들 그리고 너무 짜증나게 했던 말 너무 또 가슴 아프게 찔렸던 말들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X에게 들었던 이 말은 잊을 수 없다. 네.
1: 인석 씨 네네. 마음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말 있어요?
0: 제가 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말은 진짜 안 잊혀지더라고요.
1: 있어요?
0: 네네네. 네.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헤어지면서 네. 오빠가 어떤 사람을 만나던 나만큼 오빠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더 이상 못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이 계속 좀 계속 생각이 좀 지금도 생각나고 있는 거 보면
1: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친구의 어투는 어땠어요?
0: 되게 진실됐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라는 공개 코미디를 많이 했었는데 네. 매번 방청 왔었어요.
1: 여자친구이고
0: 네. 그리고 도시락도
1: 정성이 많이
0: 저희 팀원들한테 도시락 뭐 이렇게
1: 그 정도로
0: 네.
1: 근데 누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어요?
0: 그 뭐 어쩌다 보니 또 살다 보니 또 네네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난다. 네
1: 저는 네 너처럼 노래하는 가수는 못 봤어.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0: 이거는
1: 노래를 뭐... 잘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처럼 노래하는 가수는 못 봤어 라고 한 게 아직까지도 그게 칭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그 아닐 수도 있죠. 그 사람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다른 가수와는 차별화된다는
0: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가수라는 얘기잖아요.
1: 네, 그럴 수는 있겠어요. 네,
0: 하나밖에 없는 이거 너무 칭찬일 것 같은데요. 저는
1: 모르겠어. 그때 또 뉘앙스가 우리 나름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거였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네. 네, 헤어졌어. 됐어.
0: 그런데
1: 됐어.
0: 근데 이 와중에 김은숙님
1: 네.
0: 돈 꺼줘.
1: 어머.
0: 제가 연하를 사귀었었는데요. 네. 늘 돈이 없다고 저보면 돈 꺼달라고 했었어요.
1: 웬일이야.
0: 한두 달 정도 사귀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1: 아니다.
0: 감성 아니다. 파괴자. 우린 또 이렇게 되게 감성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1: 너무했다.
0: 야, 돈 꺼줘.
1: 이건 아닌데
0: 한두 달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돈을 꺼달라? 이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김은숙님 생김새가 궁금하다.
0: 부티나게 생겼나?
1: 아니 약간 쉽게 보이나? 우리 그럼 안 돼. 김은숙님 우리 약간 도도해.
0: 네,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저희가 좀 관상 좀 볼게요.
1: 아니 그러면서 네네. 지금 노래 이거 네. 이 사연 뒤에 이거 붙으면 괜찮아요? 김진표의 네.
0: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1: 아이구나.

내려와버렸어 시원하게 웃는 아무지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이 이런 우리 사이가 지원히 누가 뭐라 해도 끝도 없이 주저할

0: 아, 김지현 씨 목소리 좋다. 남자 목소리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서 있어도 그냥
1: 물 좀 떠와. 밥 차려.
0: 오빠. 아, 그런 내용이 어떻건? 사랑해 그리고 네. 생각해였어요. 엑스에게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 사연이 살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가 네. 정말 가관이에요.
1: 아니 어떻길래? 사연들이 어떻길래?
0: 읽어봐주세요.
1: 네, 6484님. 저 엑스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안 잊혀지는 말.
0: 네.
1: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0: 어머.
1: 아,
0: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1: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아.
0: 아, 이건 너무 가슴 아픈데. 아이고 나빴어. 에이구.
1: 네가 여자로 안 느껴져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0: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다.
1: 너무 가슴 아프다. 후회 파는 거잖아요.
0: 네.
1: 뽀뽀도 하고 다 했으면서.
0: 뭐야? 잘한다.
1: 아니 그런 경우 있어. 그냥 뭐 친구로 지내자. 갑자기 뽀뽀하고 다 해놓고 친구로 지내자.
0: 그렇지. 나중 무렵에 이제 나온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이제 끝에쯤에. 아유 어떡해.
1: 진짜.
0: 이거는 좀 슬펐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3008님 사연.
1: 네. 엑스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같아 라고 장난을 쳤는데요. 여자친구가. 너 눈에서 다 보여. 하트가 계속 나와. 했던 추억이 있네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끝. 여자친구가 받아준 거네.
0: 아, 그렇지. 그러니까.
1: 너 눈에서 다 보여. 네, 하트가 계속 나와.
0: 아, 요거는 좀 달달한 사연이었구나. 앞에 사연들이 계속 안 좋았어가지고 이게 뭐가 나쁘지? 막 이거 들었어.
1: 이게 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읽을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0: 너 눈에서 다 보여. 네. 하트가 계속 나와. 아, 막 이렇게 귀엽게 얘기한 거구나. 알았다, 알았다. 네. 1240님.
1: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다.
0: 어머.
1: 친구로 지내던 남사친이 뒤늦은 고백을 했어요. 기억에 남아요.
0: 나도 보석이고 싶다. 나도 주얼리고 싶다.
1: 이거 좋네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다.
0: 아니 김인석 씨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1: 아,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보석이었다까지 할 수 있어요.
1: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다까지는 이겨내고 약간 간지럽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0: 약간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는 타입이시구나.
1: 아니 그리고 네. 개그맨들이 대부분요
0: 좀 무뚝뚝해요?
1: 멋있는 척을 못해요. 그러니까 웃긴 건 할 수 있어요.
0: 아 네.
1: 바보 같은 소리는 할 수 있어도 멋있는 척을 하기에는 막 너무 막 막
0: 이해돼요.
1: 네네네네.
0: 그럴 것
1: 그런 종족들인 것 같아요. 저희는
0: 네. 3830님은 네.
1: 제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첫 남친이었는데요.
0: 첫 남친.

0: 신이
1: 네, 헤어지면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연애 좀 배우고 자기한테 다시 오라고
0: 이런?
1: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0: 어.
1: 그 다음 만난 남친이랑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0: 잘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1: 이게 뭐야?
0: 남자분들 네. 마음 이렇게 쓰시면은 지옥 가요.
1: 지옥,
0: 왜 이러시는
1: 지옥까지
0: 거예요?
1: 지옥까지 가나요?
0: 어 그러니까 나 몰라. 어쨌건 제 기준에서 제일 나쁜 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와 뭐야?
1: 뭐야?
0: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별할 때 잘 헤어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어느 정도 뭐 화가 나건 어쨌건 좀 가려서 해야.
1: 자기 간에는 안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최대한 둘러서 기분 좋게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가 있으니까 끝에.
0: 오 그렇구나.
1: 그런 감정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0: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연애 좀 배우고 나한테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한 거 아우 내
1: 근데 잘못된 거죠 이거.
0: 가슴 아프다. 그래. 황수진님이
1: 네 전 남친이 이런 말했습니다. 넌 나보다 잘생긴 남자는 이제 못 만날 거야. 자존감 하나는 1등이었습니다. 아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0: 야, 야 이거 뭐 이거 좀 연준 정도 생긴 거야?
1: 아 궁금하다.
0: 야,
1: 어떻게 생겼는지.
0: 궁금하다.
1: 네 너무 궁금하다.
0: 자 여러분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남아있던 선물 여러분한테 다 쏘고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럴게요. 광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아니 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아니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명하게 잘 보이나 봐요. 네. 여기 네. 우리 미니로 네. 구창수님이 네. 아 민석 씨 눈웃음 장난 아니네요. 네네. 왔거든요.
2: 네네네.
1: 매력적이야.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어, 그런 게
2: 눈웃음 있어요. 보시려면 들어오세요.
1: 들어오셔야죠. 네네.
2: 들어오십시오. 네. 보이는 라디오.
1: 무즈 네네. 들어오셔서
2: 네네. 무즈
1: 한번
2: 들어오셔서
1: 보시고요.
2: 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주제가 네. X에게 들었던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2: 네네네네.
1: 저희가 선물 좀 준비했잖아요.
2: 네네.
1: 헤어토닉. 아까
2: 아, 또 탈모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1: 네.
2: 그렇습니다. 또 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2: 헤어토닉 두피 건강과 머리 수술 위해서 모발 모발. 네.
1: 그리고 최고의 사연 한 분 뽑아서
2: 헤어토닉에 루이보스차 세트로 얹어서 드릴게요.
1: 네. 네. 저희는 3부에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샵 8000번 미니로 사연 보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합니다.

0: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모두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영미 씨 빨리 돌아오세요. 출산 휴가 중이세요. 지금 몸조리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사이에 잠깐 와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가수 이소라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나와 계시고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2: 네. 엑스에게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1: 네. 네. 좋은 얘기도 괜찮고 나쁜 얘기도 괜찮은데
2: 전반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그죠, 조금 그죠. 비율로 따지면 7대 3 정도로
1: 네, 덥다고 약간 짜증나셨나? 3494님
2: 그렇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살 때 한 중위하고 썸을 탔어요. 저녁 7시에 첫 데이트 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위가 당일날 전화로 네. 저녁 먹고 나올 거죠? 어머. 라고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기억이 밥도 안 먹을 거면 왜 만나?
1: 그렇지.
2: 저는 약간 설레는데요.
1: 아니 근데
2: 밥도 다 먹었으면 이제 뭐 네 그렇죠. 이제 남은 건
1: 선수다.
2: 네네네. 밥도 다 먹었고.
1: 손도 좀.
2: 예예 바로 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또.
1: 우리가 네네.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2: 그럼요.
1: 아니. 그러네. 3494님 이게 네네. 꼭 나쁜 게 아니었을 네네. 수도 있구나.
2: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 7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1: 아니 네. 야, 효율적이다.
2: 효율적이죠.
1: 네. 네, 개, 네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신나는데.
2: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1: 그러자.
2: 네.
1: 1772님.
2: 아, 10년 만났던 남친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네. 저를 보며 일용이 엄마 같다고 했어요. 엉엉 참고로 전 성가 대원이었는데.
1: 어떻게 불렀길래. 아니 여자한테
2: 이게 뭐죠 일룡
1: 아니 일용이 언니는 네네. 일용이 김수미 선생님 예, 일용이 언니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으시지만 아... 그냥 얘 그, 저기 뭐
2: 아유 일용아 요톤이 있잖아요 아유 일용

0: 요톤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1: 잘 살린다
0: 바람이 분다 이렇게 불러주셨겠죠. 아무래도 재밌다. 잔떨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그래 그랬나 보다. 바이브레이션 좀 심한 거.
0: 그렇죠. 네.
1: 정미정님,
0: 네 성격이면 너는 평생 결혼 못할 거다 들었습니다.
1: 남자친구가?
0: 아, 남자친구가.
1: 아니 엄마 아빠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너가 또 이 남자친구가.
0: 아우 내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자 반성했었습니다.
1: 네. 제가 또 정미정님을 못 만나봐서 네. 네가 진짜 그래 이렇게 아니면은 웬일이래 왜 네. 그런 얘기를 했대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0: 아 지금.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결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궁금하다.
0: 네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1: 아니 근데 다들 연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0: 맞아요.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며. 지금의 우리가 있었던 건 그런 분들에게 안 좋은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 그래서 네. 김인식 씨는
0: 김인석이요. 김인식, 민석 뭐 오늘 다양하게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1: 어떡하냐 나.
0: 괜찮아요.
1: 아니 네네네. 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다 거쳐서 지금 결혼도 하고 꼼짝 못하는 와이프도 이렇게 생겨 그랬는데 네네네. 아이들도 예쁘고 네네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뭔가를 좀 겪어야 되나 생각도 되지만 네. 저는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다 피했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누나. 지금이라도 만나고 지금이라도 있어요?
0: 네, 그럼요. 지금이라도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 막 양다리, 양다리, 스무다리 막 하세요, 누나. 아이고, 지금 늦었으니까 더 가열차게.
1: 아이, 몰라 나 광고, 아 몰라.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네 성격이면 평생 결혼 못할 거다 얘기 들었던 정미정님 후기 왔어요.
3: 네. 저 결혼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어릴 때 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려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2: 알콩달콩 살기가 올해 좀 시간이 지나면 부부끼리 네. 쉽나요?
3: 저도
2: 몰라서 물어봐요.
3: 저도 좀 네 노코멘트 할게요.
2: 방송 다 듣진 않으시죠?
3: 아니 그런데 예. 제가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2: 어떤
3: 사람은 나의 좋은 점을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나의 안 좋은 점이 계속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2: 있다. 그러니까 결혼한 한 커플
3: 뭐
2: 중에
3: 커플 중에도 그냥 연애 중에도
2: 연애 중에도
3: 예, 예. 상대방이 나의 이 사람을 만나면 네. 되게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나쁜 사람이 돼 있어.
2: 아, 좋은 사람 그쪽이 너무 끌린다. 그렇다면 네. 정말 만나고 싶다.
3: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잘 맞는. 네, 정미정님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2: 그래, 그렇구나.
3: 네, 맞아요.
2: 부럽다.
3: 맞아.
2: 그게 임자.
3: 임자.
2: 임자라는
3: 임자.
2: 게 임자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나를 바꿔놓는. 네. 그러네, 정말. 그렇습니다. 김현경님.
3: 네.
2: 아니, 헬스하면서 듣는데 네. 무게 칠 때 너무 웃겨서 방해되면서도 재밌다고. 무게를 친다는 게 무슨 얘기죠?
3: 무거운 걸 이제 드신다는 얘기죠.

0: 네네. 친다는 얘기가 진짜 주먹으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1: 이게 아니라.
0: 네네. 든다.
1: 어, 든다.
0: 그렇습니다. 무게를 들 때.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신다는 얘기네요.
1: 여자, 네. 여자분들, 헬스하는 분들, 무게 치는 분들 어떠세요?
0: 어, 너무 좋죠.
1: 아, 괜찮아요?
0: 좋죠.
1: 어,
0: 네네네.
1: 예전 같으면은 여자분들은 네. 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0: 아, 요즘...
1: 에어로빅 하시고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는 걸 막 실어서 어, 엄마들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0: 많아요.
1: 더 그쵸.
0: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장점이 뭔가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0: 아, 저는 이제
1: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 그러니까 달리기나 이런 거 말고 진짜 무게 그, 드는 거.
0: 아주 그냥 원초적인 말이지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맞아요.
0: 짜증이 줄어들어요.
1: 아, 그래요.
0: 건강해지면 제 네. 저도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1: 네.
0: 제가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근육이 많아지고 하면
1: 네.
0: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1: 네.
0: 스트레스에 강해지기 때문에
1: 네.
0: 남들한테 짜증을 덜 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자신이 있으면
0: 맞아.
1: 자신감이 있으면
0: 맞아.
1: 짜증을 덜 내게
0: 맞아요.
1: 되더라고요.
0: 네네.
1: 운동하면 좀 자신감 생기죠.
0: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이 무슨 뭐 실수라고 잘못을 해도
1: 네.
0: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1: 개그맨 한참 네. 막 활동하실 때 그때도 운동하셨었어요?
0: 그때는 좀 되게 말랐었고
1: 네.
0: 네네. 점점 몸을 좀 키운 편이에요.
1: 그 운동하면 헬스하고 그러면 잘생겨지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나요?
0: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어,
1: 엄청 잘생겨지셨어요?
0: 그런 것도 있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아니, 뭐 헬스를
0: 그런
1: 해야 되나?
0: 것도 있고 아, 살짝 네.
1: 네,
0: 헤어라인도 심고 시술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아진 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 애를 써야 생기는
0: 네, 그럼요. 노력해야 됩니다.
1: 네. 부창수님
0: 네, 35년에 남친이 그랬죠.
1: 35년
0: 아 35년 전에 전이 빠지니까 나 깜짝 놀랐네.
1: 그러네.
0: 1935년도의 얘긴 줄 알고
1: 뭐지?
0: 35년에 그래서 35년 전에 남친이 그랬습니다. 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1: 아이구나.
0: 근데 제 친구를 주머니에 넣어서 결혼을 했어요.
1: 어머.
0: 그놈의 주머니는 구멍이 났나 봐요.
1: 그러니까 우리 구창수님 친구의 결혼한 거예요.
0: 친구의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1: 아 그래.
0: 아.
1: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0: 어?
1: 남친이
0: 어머머머.
1: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머니 넣고 싶다. 근데 제 친구를 주머니에 넣어서 결혼했다.
0: 아
1: 친구를.
0: 말은 나한테 하고.
1: 그렇지.
0: 어머 이거 너무 반전이다. 소름이다.
1: 이거는 조금
0: 결혼은 친구랑 하고
1: 아쉽다. 예. 구창수님 아...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혼자세요? 결혼하셨어요?
0: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1: 그러게 궁금하다.
0: 네.
1: 3350님 사연으로 넘어가면
0: 전 남자인데요.
1: 네.
0: 전 여친이 헤어질 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는 한약 같아요. 좋은 줄 알고 너무 한 번에 마셨더니 많이 쓰네요. 헤어져요.
1: 아니 이 언어 구사력은 작가세요?
0: 아, 보약 같은 친구라고 트로트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0: 어, 그렇습니다. 아, 한약 같은 남자친구.
1: 이 얘기를 한 번에 쏟아냈단 말이야. 오빠는 한약 같아요.
0: 네.
1: 좋은 줄 알고 너무 한 번에 마셨더니 쓰네요. 헤어져요. 야, 아까 처음 사연 저희가
0: 네네네.
1: 읽어드렸던
0: 네.
1: 한 챕터가 되었다는 그 남성분과 만났으면 진짜 대작 만들었겠다.
0: 아, 거의 시인이네.
1: 시인이다, 시인.
0: 네네네.
1: 6052님.
0: 어렸을 때 만난 남자인데요.
1: 네.
0: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
1: 네.
0: 그 남자가 너 저만큼 먼저 뛰어가 놓고 속도가 다른데 왜 자꾸 안 따라오냐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칫뿡이다.
1: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면 따라갈
0: 거야.
1: 수가 없어.
0: 네.
1: 그러니까
0: 사랑의 속도가 다른 거야.
1: 어, 우리 여자친구분이 그러니까 네. 여자분이 더
0: 네.
1: 많이 좀 사랑한 티가 좀 났나 보다.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기울면 사랑도 이게 사랑을 뭐 그렇게 따지냐 그럴 게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너무 표시를 너무 많이
0: 그렇죠.
1: 하고 좀 무게가 이렇게 기우는 것 같으면 이게 또 잘 오래 안 가더라고요.
0: 부담스럽기도 하고
1: 그쵸?
0: 내가 막 숨차기도 하고
1: 맞아요.
0: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7288님
0: 네. 연애할 때 지금의 남편이 넌 나의 일기예보야
1: 어?
0: 라고 했던 게 생각나요?
1: 어? 왜 왜?
0: 매일 제 기분이 날씨처럼 달라져서
1: 오늘은 해 쨍하다가 오늘은 먹구름이고 막 이렇게
0: 넌 나 일기예보야 한 번을 못 맞히겠네 네 기분을
1: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 사연이
0: 감을 잡을 수
1: 넌 나의 일기 이게 안 좋은 얘기였구나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다들 시인을 만나셨네 근데 뭐 사랑하면
0: 네.
1: 시인 되죠
0: 그렇죠
1: 막 떠오르잖아요
0: 네네. 어떤 분은 예. 원시인이 되기도 하고
1: 잘한다
0: 네네.
1: X에게 잊을 수 없는 얘기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사연 보내주세요 도자켓의 Say So yeah, you know it. This the remix
2: 놀자.

0: rush to sit in the house. People with the least always doing the mouse. I count money while he sucking my towels. Real nasty with them balls, all net, yeah, I'm grouse. Why you talking about who body fake? With all them fillers in your face, you just full of hate. That real ass thing keep your nigga home. Now you looking silly, that's why I'm just still at home.
1: 아, 도자켓 뭐 엄청 뭐라 한다.
2: 뭐라 영어를 뭐라 하네.
1: 뭐라 하네. 네. 세이소였습니다. 엑스에게 들었던 잊지 못할 얘기. 네. 이금서님이.
2: 이금서님. 아, 우린 사랑의 시차가 맞지 않아. 내가 좋아할 땐 네가 날 안 보고 네가 날 봐주니까 난 다른 곳을 보게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1: 우리 작가가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쓰셨네요.
2: 정말 멋있는 건 다 담았네. 뭐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 뭐 시차 어, 들어가고 세상에. 뭐 네가 날 안 봐주면 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 아니 헤어지려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나요?
2: 아 너무 핑계 아닙니까 이거? 결국 내 마음이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1: 그러네. 네. 표현이 여러 가지일 뿐이지 네네네. 식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네. 진짜 네. 이금서님 위로 네. 늦었지만.
2: 그렇습니다.
1: 3073님.
2: 넌 연애하긴 별로고 결혼감으론 좋아.
1: 어?
2: 만약 38살까지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어. 나랑 결혼하자 라던 썸남.
1: 아, 예. 와. 이거는 그럼 결혼을 어떻게 이거를 좋다 그래야 되나?
2: 이게 욕일까요? 칭찬일 거 정말.
1: 어쩔까요 이거?
2: 와.
1: 응? 나 문자 메시지 한번 이거 들으신 분들 한번 네네네. 봐야 되겠다. 미니로도 한번 보고 이거에 대한 반응 좀 봐야 되겠다.
2: 아니 연애하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람은 어떻게 나누는지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나뉩니까 이건?
1: 아니.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어요?
2: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연애하기 좋은 사람은 좀 야한 사람.
1: 그래.
2: 그리고 어. 솔직히.
1: 아 그래 솔직히. 그냥.
2: 야하게 막 이렇게 좀.
1: 약간 섹시한 타입이 좋구나.
2: 이런 게 막 끌리고.
1: 어 그럴 것
2: 결혼은
1: 같아요.
2: 또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하고 결혼.

0: 하면.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안정감 있는.
1: 딱 진짜 현실적인
0: 네네네. 현실적으로 얘기다. 봤을 때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가요?
1: 저도 네네네. 믿음직한 사람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떠올리면 네. 저는 얼굴 생김도 좀 믿음직한 그렇죠, 그렇죠. 사람 분 있잖아요.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도. 근데 평소에 그냥 딱 만나서 처음에 반하는 사람은 좀 차갑고 그렇죠. 뭔가
0: 네네네.
1: 네, 네네. 멋있는
0: 불닭 스타일. 연애는 불닭 스타일. 근데 결혼은 매일매일 우리가 또 네네네.
1: 그렇지.
0: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니까.
1: 그렇지.
0: 네, 곰탕처럼 이렇게.
1: 늘 네네.
0: 설렁탕 같은 느낌.
1: 좋은 표현이다.
0: 네네.
1: 저 그런가 봐요.
0: 네네.
1: 1350님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게 들린다고 기분 나쁘시대요. 맞, 그쵸?
0: 그렇죠.
1: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사람은 우리 나중에 서른 몇 살 때는 나랑 결혼하자. 이거는.
0: 뭐, 진짜, 너만 보고 기다리란 얘기야?
1: 그러니까
0: 뭐야.
1: 기분 나쁘다. 네. 변지우님이 헉, 같은 놈인가? 나도 그런 놈 있었다네.
0: 피해자 또 한 분 나오셨어요. 네네네.
1: 놈 소리 나오는 거.
0: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 한번 모일까요? 이런 피해자들. 네네. 변지훈님까지 계십니다.
1: 이금선이 횟감이야 뭐야. 김시현님이 지옥 가겄다.
0: 지옥의 불구덩이로.
1: 네네네. 아이고 쓰셨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번에는
0: 2848님. 네. 네. 전 시적인 어느 표현도 없이 이 한마디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1: 어떤?
0: 어지간히 해라 좀. 어지간히 해라.
1: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어지간히 해라.
0: 작작해라.
1: 그런 거
0: 같은 표현이죠. 네네네.
1: 아유 밥도 못 먹겠다 집에 가서 이날. 너무
0: 가지가지한다 이런 것들도 비슷하죠. 가지가지한다 정말.
1: 아이 속상해.
0: 오만정이 다 떨어진 느낌이 딱 들어요.
1: 그러네.
0: 네네.
1: 어지간히 해라. 딱 여섯 글자인데. 김성형님이 들은 말은.
0: 네. 예전에 잠시 만난 여성분이 있는데요.
1: 네.
0: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1: 네네.
0: 근데 얼마 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내 삶의 질이 올라갔어.
1: 아이구나.
0: 난 내려갔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질이 올라갔어. 저는 질을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1: 아니 헤어지고 얼마 뒤에 왜 이런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여자분.
0: 그런데 이런 거 보내는 거 자체가 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정말 살기 좋고 막 너무 그러면 사실
1: 본인이
0: 그럼요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행복한데 지금 하루하루가
1: 아예 관심도 없죠.
0: 그럼요.
1: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를 티를 낼 때는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찜찜한 게 있어서 네네네. 이런 걸 보내게 되는구나.
0: 깨깨오 프로필 같은 거 계속 바꾸고 계속 글자 남기고.
1: 근데 내 마음이 편하면은 그냥 네네. 그쪽에 신경 쓰지.
0: 그럼요.
1: 옛날 남자친구한테 보내고 이렇진 않아요.
0: 안 그러죠.
1: 뭔가 또 이때 일이 있었구나.
0: 그럼요.
1: 아 이거 뭐 예리하다. 확실히 연애 좀 해보신 티가 나네요. 네네.
0: 감사합니다.
1: 8610님. 네.
0: 이분도 지옥 보냅시다.
1: 왜요?
0: 저희가 같이 기도할까요? 네네. 이분 지옥 가시라고.
1: 나 오늘 괜히 지옥 얘기해가지고 그랬네.
0: 아.
1: 전 너무 화가 나면 네. 눈물이 나는데 거짓말한 X 때문에 울고 있는데 8610님이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울어?
0: 화가 나서 속이 다 뒤집어져서 울고 있는데.
1: 아이고 참 우는 모습도 예쁜 8610님.
0: 이거를 어떤 화의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이 상황을 좀
1: 무마해.
0: 네, 무마해보려고 말랑말랑하게 해보자고 나름 해본 말이 요건데.
1: 뭔지 알겠다.
0: 정말 머리가 나쁘다.
1: 잘못 말했다.
0: 네, 지능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1: 애는 썼는데.
0: 네네, EQ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1: 뭐, 아, 느낌 네네. 온다, 느낌.
0: 네네네.
1: 말 잘해야 돼요, 진짜.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말의 힘이 진짜. 네. 5901님이.
0: 제 X는 백수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를 끝내고 헤어지는데 X가 친구랑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땐 저도 박봉이던 때라 카드를 주면서 딱 밥만 사 먹고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1: 주긴 줬구나.
0: 다음 데이트에도 그 다음 데이트에도 핑계를 대며 돌려주질 않고
1: 네?
0: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 원, 이만 원씩 계속 쓰더라고요.
1: 아니
0: 그러다 헤어져서 네. 카드를 해지해 버렸는데요.
1: 네.
0: 몇 주 지나고 정지된 카드를 누가 긁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1: 네.
0: 바로 전화해서 카드 긁었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정지가 돼서 못 긁었다.
1: 세상에. 이게 언제 일이에요?
0: 2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 이런 건 진짜 속상하잖아요. 안 잊혀지겠다.
0: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연락이 온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정지된 카드로 누가 계속 긁는다고.
1: 네. 아니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사이건 뭐

0: 국제공간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돈 문제가 개입이 돼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나오면 오래 남아요. 아, 속상하고.
1: 정말. 백수인 줄 알았는데 금수였어.
0: 아, 좋은 표현이다.
1: 아, 괜찮았죠?
0: 잘했어.
1: 잘했죠?
0: 네, 칭찬받았어요. 떼쭈 진짜. 그런 분은 아니죠, 인석 씨?
1: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0: 돈 좀 펑펑 쓰시는 스타일인가요? 나 요거 대답 잘하세요. 저 그러면은 저 100점 아니면
1: 빵점. 저는 펑펑 쓰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너무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0: 네.
1: 네네.
0: 데이트 비용은 여자, 남자.
1: 아, 그거는 또 제가 확실히 냅니다.
0: 어?
1: 그거는.
0: 멋있다. 어, 괜찮다.
1: 네네.
0: 어? 괜찮아.
1: 저는
0: 괜찮다.
1: 아껴도. 아, 또 제 사람한테 쓰는 거는.
0: 센스 있다.
1: 안 아끼는.
0: 멋있다. 르세라핌. 어? Different.

0: 르세라핌의 어떡하냐? 르세라핌의 디퍼런트였습니다. 아니 김인석 씨가 네네. 계속해서 네. 그, 자기 어필하는데 제가 곡 소개해가지고 네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다.
1: 더 어필하고 싶어서.
0: 어, 그러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어. 칭찬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라도 칭찬을 해주려고 내 스스로에게. 네네네 셀프 칭찬. 어. 그렇습니다. 아니,
0: 저 무브즈 들어오셔서 네. 우리 김인석 씨 얼굴 좀 봐주세요.
1: 눈웃음 치고 있습니다.
0: 어, 잘생겼다. 잘생겼다. 나의 X에게 네.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말 네. 오늘 네. 최고의 사연
1: 그렇습니다.
0: 김인석 씨가 뽑으셨어요.
1: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X가 야 일룡이 엄마 같다. 나 아유 일룡아
0: 그러니까 성가단원인데
1: 라는 말을 들었다는 네. 1772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1: 축하드려요.
0: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1: 네네네. 네,
0: 그래가지고
1: 재밌었어요.
0: 저희가 드렸어요.
1: 네. 네네.
0: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하면
1: 네.
0: 10년 만났던 남친이 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저를 보며 일용이 엄마 같다고 했어요. 엉엉 참고로 전 성가대원이었는데 하시면서 유유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서 네. 헤어토닉 세트랑 루이보스 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1: 네네.
0: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연 읽어드렸던 분들 중에 추첨을 네. 통해서 뭐
1: 헤어토닉
0: 네, 선물 세트
1: 많이 많이 보내드릴 겁니다.
0: 드릴게요.
1: 네. 네. 아, 강유리님이 오늘 네. 사연 들으시면서 네. 아 정말 별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0: 아니 그래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알게 되네요. 제가 네.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좀 많이 했지만 네. 연애를 한 거는 좀 횟수가 적어요. 몇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제가 이렇게 네. 쉰 넘게 네. 살았어도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는데 네. 여기서 제가 또 많이 배우네요.
1: 네.
0: 네, 김인석 씨가 이렇게 또 노래 나가고 이런 동안에 얘기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좀 많이 배웠어요. 네. 이순성님이
1: 네 보라로 보고 있어요. 네. 고3 아들 때문에 속상한데 네. 속없이 보고 웃고 있어요. 재밌었어요라고 해주셨어요.

0: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2: 인석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2: 이제
1: 또
2: 우리 헤어져요.
1: 네, 소라 누님하고 마지막이었는데 너무 네. 좋았었고 네. 네, 또 아쉽네요.
2: 아니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노래를 하러 방송을 나갈 네. 수는 있겠는데 네. 뭐 근데 김인석 씨가 나오는데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또
2: 우리
1: 나중에.
2: 언제 또 한번 봐요.
1: 네네.
2: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1: 네, 좋은 자리에서
2: 네.
1: 또 봬요.
2: 그러길 님. 바래요.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석님. 네. 가시기 전에 네네. 이마 좀
1: 아, 헤어라인 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네네. 지금 잘 완성이 된 상태라.
2: 감사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아, 좋다. 스테판 산체스의 노래 Until I Found You였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요. 2002년생이에요. 야, 근데 이 먼지 쌓인 추금기에서 흘러나온 듯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노래도 좋은데요.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안영미 씨 대신에 2주일 동안 DJ 맡은 이소라고요. 이제 4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연이랑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지금이 몇 시냐? 3시 33분 57초 58초 흐르고 있네요. 언니, 제 사연도 읽고 계시죠? 2주 동안 많이 보냈는데 한 번도 안 읽혔어요. 그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혜림이, 이혜림님. 아유, 그랬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언니가 이름도 불렀대. 이혜림, 화이팅! 고마워! 조서영님, 소라 언니 덕분에 MBC 라디오 다시 돌아왔어요. 아, 빛나 PD 박수 좀 쳐주세요. 라디오가 이런 맛이었죠? 언니 가더라도 두대 계속 들을게요. 또 만나요. 고마워요. 안영미 씨 몸조리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힘 주셔야 돼요. 1572님, 어젯밤 늦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딸과 통화하면서 보고픈 마음에 딸, 보고 싶어 했더니 나도 하던 딸.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깜짝 등장했어요. 똑같은 일상일 뻔했던 날이었는데 딸 등장으로 즐거운 연휴가 될것 같아요 하시며 지인아 고마워 하셨네요. 가족은 사랑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하트. 5901님, 내부 순환로에서 길 잘못 들었다가 엄마한테 지도 잘못 봤다고 욕 왕창 먹었어요. 다행히 이제 집에 가는 길로 잘 들어왔어요. 휴,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내부 순환로에서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럴 만한 일이죠? 예, 이거 엄청나잖아. 요거 한번 잘못 이렇게 되면은 정말, 와. 하지만 뭐잘 됐대니까 라디오 계속 들으면서 가세요. 라디오 조금 있으면 이제 상순 DJ 오실 텐데 라디오의 매력은 그 DJ랑 청취자랑 막 가까워지는 그 느낌 있잖아. 그런 거막다 전해지시죠. 말할 때. 그것도 상순 DJ가 조금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갈때 들으면서 가거든요. 완벽한 하루. 그런 맛이 또 있어요. 계속 들으시면은 그 뒤에는 또뭐 철수 오빠가 해주실 거고. 아유, 든든하죠. 정희호님, 오늘 습관처럼 출근했는데 휴일이었네요. 어쩐지 사무실에 전화도 안 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다 했네요. 온 김에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놨어요. 잘하셨어요. 크게 들어야 또 제맛이죠. 7764님, 저도 소라 누나한테 이름 불려보고 싶어요. 지훈아, 힘내! 그래, 지훈아, 힘내! 저한테 늘 응원한다고 써주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1389님, 3교대 호텔 프론트데스크 출근 중이에요. 휴일이지만 휴일 같지 않아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출근해서 무더위 날려보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도 오늘 왔잖아요, 여기. 저 왔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할 일은 해야죠. 1644님, 설아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동해에 놀러 가는 중이에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아직 대관령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터널 화재 때문에 많이 막혀요. 오늘 안에 바다 볼수 있겠죠? 아까 교통정보에 화재 소식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수습이 됐겠죠? 동해 빨리 도착하길 바래요. 도착했을 때 그런 생각하세요. 지금 힘든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지금 막 힘든 거 기억하면 아이고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뭐. 가서 뭐 해야지? 뭐 먹어야지? 이 생각하세요. 블루스마일, 둘만의 하이웨이.

좋다 좋다 좋다 노래 좋다. 블루스마일 둘만의 하이웨이였습니다. 여기 문자 한번 볼까요? 보자. 이름도 안 적어주시고 이런 글을 적어주셨네. 1482님이 저도 이름 불려보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름 불리면 심장 멎을 것 같아요 누님. 이름 써야지. 누님이 이름 불러주죠. 왜 안 썼어요? 문자 보내주셨고. 1350님이 이름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 한 번씩 좀 불러드리려고요. 저는 세훈이에요. 2주 내내 들었어요. 저도 이름 불러줘요. 세훈이 고마워요. 0390님 저도 소라님께 이름 불려보고 싶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적으신 대로 읽어드릴게요. 준호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았어. 잘했어 잘했어. 힘내야 돼. 4508님 피부과에서 일하는 민욱이에요. 오늘도 출근해서 주사 놓으면서 틈날 때마다 듣고 있어요. 노래도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하셨네요. 아이, 잘하셨다. 잘 보내셨다. 이수진님 언니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이름 불리길 기다리다 보니 꼭 짝사랑하는 기분이에요. 짝사랑 혼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이수진님 고마워요. 언니한테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요. 8872님 소라 언니 소라 이모 루이가 차 안에서 귀 쫑긋 세우고 미어캣처럼 앉아서 자기 이름 불리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인가? 루이야. 아니, 야짜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짝꿍아. 저는 항상 짝꿍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루이는 루이 이모야. 소라 이모야. 루이 손. 아닌가? 멍. 9065님 언니 저는 나혜영입니다. 안녕 나혜영. 휴일이지만 출근했다가 퇴근했어요. 소상공인이죠. 마당에 백합이 폈어요. 아우 하시며 백합 네 송이 활짝 피고 하나는 몽울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사진 보내셨어요. 마당에 예쁜 꽃 심어 놓으셨다. 아이고 부럽다. 저도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어요. 지금 아파트거든요. 네, 9065님 나혜영님이 사연 보내주셨고 사진이랑 유민정님 저는 두 아이와 지글지글 볶는 중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이 더운 날 욕조에 물 받는데요. 듣기만 해도 습하다요. 우리 작가가 듣기만 해도 습하다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이랑 잘 지내셔야죠. 정우재님? 그쵸? 예. 고등학생 때 이소라의 음악도시 애청자였는데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어요. 스위스에서 보내셨어요. 누나 너무 반가워요. 늘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정우재님, 무흐즈 유튜브 들어오셔서 제 얼굴 좀 보세요. 오랜만에 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지금 들으실 수 있지만 제 얼굴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날이거든요. 오늘까지. 저 뽀빠이 티셔츠, 하늘색 티셔츠 입고 왔어요. 귀여워요. 9724님. 언니 얘기 듣다 보니 특별한 사연은 없는데 문자 보내고 싶어졌어요. 언니 말대로 라디오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죠? 노래도 좋은 노래 막 다 듣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로 이 시간이 이 두 시간 동안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DJ 안 쓸쓸하죠. 최유리 숲.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8: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팜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아이고 어떡하나. 2시의 데이트. 저는 잠시 DJ하고 있는 가수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대신에 제가 2주일 동안 DJ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까지 제가 맡아서 할 거고요. 루이야, 이모가 미안해. 우리 루이, 아까 이모가 손하고 멍했지. 아니, 저는, 아이고 세상에, 안 써주셔서, 그, 이제, 저기를. 근데, 9세 남자아이예요. 루이.

야, 이모가 미안해. 아이고, 세상에. 오늘도 엄마랑 재밌는 하루 보내라. 그리고 조금 크면은 이모 노래가 귀에 들어올 날이 올 거야. 그때 되면은 이모 이름 이소라거든. 이모 노래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로이가. 자, 9138님. 매일 고정된 시간에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겠지만 언니의 일상과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 있을게요. 언니가 저희에게 그래 주셨듯이요. 언니 울리는 거예요, 오늘? 어우, 저 이런 거 읽으면 뭉클해가지고 눈물 난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8319님, 언니 덕분에 씩씩한 30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제 이름은 이은정입니다. 언니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쓰셨어요. 아고, 어떡해.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언니 잘해요. 그럴게요. 보자. 이제 상순 DJ와 함께 할 시간이에요. 끝곡은 제 노래 그대와 춤을 오늘 신청하신 분들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린 또 내일 만나면 되죠.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포시즌 가든.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꽃정원입니다. 이름처럼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나는데요. 이맘때면 백합 향기가 가득한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시즌 가든은 연못과 어우러진 아담한 정자, 수향루를 지나 걷다 보면 하얀 자작나무 사이로 노랑과 주황, 붉은빛 백합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 꽃송이가 워낙 크고 줄기도 높아 꽃사이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너머로는 탁 트인 강물과 함께 멀리 계양산까지 그림처럼 펼쳐진다고 하네요. 여름꽃의 강물, 그 뒤로 펼쳐진 초록빛 산까지 여름여름한 풍경이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멋진 곡으로 오늘 완벽한 하루 문을 열었어요. LA의 싱어송라이터 맥킨의 Ordinary Feelings 들으셨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을 것 같아요. 완벽한 하루가 나오면 안 그래도 2시간 있다가 퇴근이고 아니면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좋은 곡이 나오면은 뭔가 금요일의 어떤 설렘이 이 곡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설레요. 이렇게 좋은 곡을 들으면은 1104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순디 완화 입장했어요 이렇게 출첵해 주셨고요. 1320 쓰시는 분이 완하이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완하이 라고 하시면서 순디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첵해 주셨어요. 자 금요일 뭐 여러분들 이제 곧 주말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완벽한 하루와 잘 몰래 들으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잘 좋은 시간 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내일 또 주말 또 맞으셔야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지친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화이트의 요즘 난 들으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화이트의 노래 들으니까 아 우리 오늘 완벽한 하루 첫 곡 일부 첫 곡 굉장히 세련된 곡으로 나왔다가 광고 듣자마자 이렇게 화이트로 훅 들어오는 그런 진행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나머지 2시간 동안도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만큼 좋은 노래가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화이트의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님이 저 오늘 퇴근하고 우리 아들 상견례 가요. 전 포티 아들은 포 4살인데 상견례를 가나요? 어린이집 여자친구네 가족과 치맥하기로 했거든요. 나름 떨리네요. 오 그래요. 이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친구가 생기는군요.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생겨서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편해요. 왜냐면은 아들과 그 집 딸하고 막 놀면은 어른들끼리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치킨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42 쓰시는 분은 엄마한테 매일 픽업당하면서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당한다고요? 엄마가 너도 듣고 있으니 문자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들려주시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라고.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제가 또 문자 타령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에 있으시는 분 뭐 나이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햄버거는 좋아하잖아요.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햄버거 하나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0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준형의 곡입니다. 썸머.

제가 참 좋아하는 뮤지션이죠. 이준영의 썸머 들었고요. 그 뒤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옥수사진관 피처링 서영은의 쉬운 얘기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아주 제 취향하고도 잘 맞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정님이 보내셨어요. 어제 퇴근길 버스에서 기사님이 완벽한 하루를 고정해 놓았더라고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는 멍한 상태로 듣다가 오늘에야 생각이 나서 메시지 보내요. 아 그래 이렇게 또 버스에서 기사님이 MBC FM4U 고정해 놓으신 거겠죠. 그래서 완벽한 하루도 나오고. 아 그럼 조선정님은 이 버스에 퇴근길 버스에 탈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잘 맞으면은 완벽한 하루를 들으시는 거군요. 그럼 참 좋겠어요. 좋은 음악 나오고 버스에 탔는데 그냥 좋은 음악이 탁. 저는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정말 안 맞는 음악이 나오면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취향에 맞는 라디오를 틀어놓은 버스라 참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퇴근길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23 쓰시는 분. 순디, 사부작사부작 등산 댕기는 등산부부예요. 완화 굿즈로 양말 주문했어요. 두툼해 보이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남편이랑 등산 갈 때 신고 안전 산행할게요. 아, 등산할 때는 좀 이렇게 두툼한 그 양말이 좋겠죠. 이렇게 너무 얇으면 좀 등산화가 조금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완화 굿즈 중에 양말이 또 아주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완화 굿즈는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제로. 아직도 못 사신 분들 있을 텐데 저희가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면은 조금 더 수량을 늘려볼 텐데 지금 벌써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스타세일러의 Fall to the Floor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더 마리아스의 All I Really Want Is You입니다. LA에서 결성한 밴드인데요. 밴드명에 들어있는 마리아는 리드보컬 이름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덕분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두루두루 쓸 수 있는데 이 장점을 살려서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All I Really Want Is You는 영어 가사만 있는 곡인데요. 여름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비를 맞고 달빛도 쬐고 싶은 마음을 속삭이는 듯한 보컬로 표현했습니다. 신스 사운드와 반복되는 코러스로 여름밤의 몽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더 마리아스의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The Marias의 All I Really Want Is You 였습니다.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의 노래고 아주 보컬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밤에 몽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비 오고 막 습하고 이런 느낌을 이 노래에서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오늘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은정 님이 꺄! 오늘 노래 어쩔 너무 좋아요. 아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런 밤에 참 완벽한 하루는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노래들은 사실 뭐 밤이나 새벽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플레이리스트에 모아두셨다가 새벽에 한번 자, 아니면은 이렇게 밤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밤거리를 운전하면서 들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장의진 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취향곡 솔로몬의 디하이드레이트 추천해요. 자주 가던 헤어샵에서 이 곡이 나왔는데 좋아서 물어봤어요. 비 오거나 안개 껴서 잔뜩 흐린 날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아까 공유해드린 또 마리아스의 노래하고도 잘 뭔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장의진님의 취향곡 솔로몬의 디하이드레이트 같이 들어보죠.

장의진 님이 공해 주신 취향곡 솔로몬의 디하이드레이트 들으셨고요. 그 뒤로 2488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멜로망스의 아무 날의 서프라이즈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장의진 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김치 세트 그리고 냉동만두 쿠폰 아주 두 개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8435 쓰시는 분이 엊그제 새로 산 핸드폰 카메라가 박살나서 우울한데 완화 들으며 위로받고 싶네요. 아, 제가 어떻게 위로해드릴까요? 뭐 위로야 뭐 그거죠. 순댓국 밀기도 제가 드릴 테니까 아, 그 우울한 기분을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4286 쓰시는 분 순디 사무실에서 몰래 몰래 듣다가 오늘은 반차 쓰고 당당하게 듣고 있어요. 강아지랑 산책하며 들으니 두 배는 좋네요. 아, 오늘 반차 쓰시고 이제 주말까지 쫙 쉬겠네요. 맞아요. 강아지랑 산책하면 하는 길에 이렇게 들으면은 좋은 음악 들으면서 걸어다니면 참 좋죠. 그래요. 4286 쓰시는 분 제가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드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노래 듣겠습니다. Lonely Night.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31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의 목소리가 좋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완아의 선곡은 정말 환상 그 자체입니다. 너무 좋고 다채롭고 아름답네요. 완아 순디 영원하라라고 보내셨습니다. 야, 영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영원하라고 해서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죠? 혹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아니면 뭐 라디오 뭐든냐 하는 전화가 오시면은 아, 제에게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6001 쓰시는 분이 보내셨어요. 순디 반가워요. 나른한 오후에 운동하고 오니 기분이 좋네요. 누워서 듣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요. 운동하고 왔으니 뭐 그래도 그래요. 운동하고 왔으니 좀 누워 있어도 됩니다. 운동하고 힘드셨는데 그렇게 그래도 좀 뿌듯하죠. 운동하고 오니까 아 좋습니다. 운동 열심히 이렇게 더워도 좀 열심히 운동하고 잠깐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뭐. 자, 2부 끝곡 캐린 화이트의 I'm Your Woman 이 곡 틀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전개될 때 웬걸을 쓰죠. 예를 들면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구조대가 나타났다처럼 쓰입니다. 또 웬것을 이 줄어든 말도 웬걸로 웬걸 이렇게 많이 샀어처럼 쓰이죠. 표기를 틀릴 때가 많은데요. 웬걸은 모음 우애를 씁니다. 어찌된 일을 나타내는 웬일도 모음 우애를 쓴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0: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성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우스카리오카스의 삼바 두 아비앙 들으셨어요. 뭐 멜로디는 익숙한 그런 저만 익숙한가요? 완벽한 하루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브라질 음악을 보사노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멜로디일 거예요. 뭐 이런 보사노바 음악을 이제

0: 들으시다가 보면은 대부분 그냥 조빔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빔의 노래고 조빔 아니면 무슨 뭐 정질벨트의 노래 보면은 아주 익숙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브라질 음악에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오늘도 3부 뽀송뽀송한 우리 브라질 음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그레이, 로꼬, 수란, 그리고 에디 킴의 썸머라고 한글로는 표기 썸머라고 여름에 썸머로 표기하지만 영어로는 썸모어네요. 그래서 썸머 이렇게 부르는 근데 약간 발음이 썸머 여름 같은 그런 발음이고 아주 시원한 음악입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279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할아버지랑 엄마랑 셋이 급 서울 여행 중이에요. 남산타워도 가고 명동에서 칼국수도 먹고 한강 유람선도 타고 가요. 신나는 금요일이네요. 아, 금요일 또 이렇게 또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야, 남산타워 저도 오랫동안 안 가다가 올해 한번 갔었어요. 누구 이렇게 아이들이 아는 아이들 데리고 남산타워 갔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서울이 쫙 보이는 게 참 재밌죠. 명동은 안 가본 지 참 오래됐네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은 맞아요. 명동, 뭐 한강 유람선. 한강 유람선은 아직까지 제가 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왜일까요? 아무튼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2335 쓰시는 분. 병원 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 너무 막히네요. 그래도 노는 날이라 괜히 신나요.

동네 감자탕집 새로 오픈했던데 한번 가볼까요? 오, 좋죠. 갑자기 감자탕으로 훅 들어오시네. 야, 이제 또 슬슬 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 저녁을 뭘 먹어야 되나 이 생각 하실 텐데 오늘 감자탕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감자탕 마음에 예전에 제가 가던 감자탕 골목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뭐 병원에는 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오셔서 맛있는 감자탕 먹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4313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불독맨션의 노래죠. 사과.

불독맨션의 어폴로지, 사과 들으셨고요. 그 뒤로 윤마치의 피치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어폴로지와 사과는 같은 말인데 영어와 한글을 제목을 같이 쓴 곡이군요. 저는 그냥 그런 줄도 모르군요. 사과겠지. 그래서 사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노래만 잘 나왔으면 됐죠. 뭐 8000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아들 데리고 주말에 친정 간다고 지금 출발했어요.

외로움을 떨쳐보려 댄스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댄스를 쳐봐도 밀려드는 외로움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네요 라고 하지만 이건 반어법인 것 같아요. 춤을 췄다는 거. 그리고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주말에 주말 내내 친정에 갔다는 거. 이거는 댄스 브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 댄스였죠. 아무튼 그래요. 참 외롭고 슬픈 주말을 보낼 우리 8000 쓰시는 분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그 외로움을 냉동만두 쿠폰과 아니, 냉동만두와 몇 잔의 술로 좀 그 외로움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1104 쓰시는 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랑 만화 들으며 떡볶이, 튀김, 순대 먹어요. 간식으로 샀는데 저녁이 돼버렸네요. 아이랑 오늘 상순 퀴즈 맞춰볼게요. 아, 그래요. 브랜디의 롱 디스턴스 틀어드리고 제가 상순 퀴즈 4부로 돌아올 테니까 꼭 떡볶이, 튀김, 순대 드시면서 상순 퀴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4부에 뵙겠습니다.

0: 장애인 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790년 오늘 7월 17일은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실제로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맞으면 틀리면 X입니다. 야, 훅 들어온다. 지금 문제가.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결혼을 못한 건가요?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애덤 스미스, 저도 이제 뭐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이 애덤 스미스라는 이름을 아는 거 보면 참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뭐 결혼을 했는지 뭐 아이가 있는지 제가 그걸 알 턱이 있나. 아무리 그래도 이로 애덤 스미스는 그러니까 찌그란 얘기죠. 야,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확률 게임이에요. 자, 아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아이가 있다는 거는 그냥 확률 하나. 아이가 있다.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니면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다. 1번. 그리고 결혼을 못 했다. 2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게 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5죠. 5를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나. 괜히 내지 않았을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5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실제로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O, X.

상선 퀴즈에 이어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이 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내용의 그런 곡이죠. 벤 폴즈는 그럼 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실제로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OX였는데요. 노래는 벤 폴즈 뮤지션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애덤 스미스는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못된 걸로 제가 찍었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문제를 풀고 싶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좀 이해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혼할 새도 없었어. 미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할 틈 없이 경제학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경제학과 결혼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자, 오늘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역시 확률 게임에 제가 오늘 승리를 했군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실제로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 애덤 스미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두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국부론을 비롯한 여러 연구와 저술을 통해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큰 업적을 세웠지만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오늘 맞췄어요. 경제학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의 아이를 낳은 우리 애덤 스미스. 자, 오늘 정답은 5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역시 상승 퀴즈는 맞춰야 맛이에요. 노래 듣죠? 업타운의 노래입니다. Back to Analog. Uptown is back, baby.

업타운의 Back to Analog 들으셨고요. 그 뒤로 3012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월간 윤종신 2019년 월간 윤종신 10월호 미유의 내 타입 이렇게 두고 들으셨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입니다. Sweet Creature.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533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뷰렛의 거짓말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

0: 로또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팀앱대리.
1: 음주 후엔 팀앱대리. 팀앱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을 했다가 내일은 저 말을 하는 아무 말 대잔치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큰 나라 지도자는 참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연쇄독주에 뒤졌으니 좀 느긋해도 괜찮을 텐데 눈만 뜨면 부지런히 여기저기에 폭탄 선언을 투하합니다. 된다고 하더니 안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타당한 이유나 따라가야 할 맥락이나 타협의 여지 같은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무한긍정으로 세상을 대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방어적 비관주의자가 되기로 합니다. 아,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침집 비관을 앞세우곤 합니다. 모처럼의 3일 연휴도 그렇습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으면 곤란하니까 방어적으로 미리 기대치를 낮추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드디어 Kill the Radio Star 들었습니다. President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밴드 이름 아주 재밌어요. 예. 밴드 이름이 미국의 대통령들이에요. 예. 아, 요거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버글스 곡하고 뭐 편곡을 거의 똑같이 했는데 약간 버글스 버전보다 락킹하죠. 이게. 예.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야,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막 라디오는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집니다. 못 사라집니다. 끝끝내 버팁니다, 우린. 어? 야, 대구에는 이제 본격적인 장마입니다. 비가 엄청 내립니다. 6044번으로 제보하셨는데 서울은 아직 그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엄청 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선화 씨가 보내셨네. 3일 연휴 내내 비가 많이 온다는데요. 전국적으로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 비도 적당히 내려야지. 아이. 자, 배철수의 음악 챔프입니다. 1부, 2부,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 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0: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폴 매카트니 밴드 온 더 런 들었습니다. 민상화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밴드 온 더 런. 김수정 씨. 어? 생방인가요? 오, 오늘도 백행과 함께 행복합니다. 왜 생방하면 안 돼요? 녹음했어야 됐나? 우리가 금요일은 뭐 늘 생방인데. 죄송합니다. 생방에서. 휴일이라 녹음 방송 나가야 되는데 그 생방에서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용 씨. 지구가 멸망해도 최후까지 살아남는 라디오가 백혜미길.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그러네요. 예.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제가 멸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중에 이건 좀 웃기는데. 최다경 씨가 외모와 다르게 깔끔하고 확실하신 성격. 예. 배철수님, 제 이상형이에요. 이상형까지는 뭐 좋은데, 외모와 다르게 깔끔하다. 그러니까 외모는 지저분하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섭섭한데. 예. 제가 한때 지저분하게 보인 적이 있긴 합니다. 8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 20세기에는 제가 그랬는데요. 21세기 들었으면서 헤어스타일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럼요. 21세기에는 21세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박은진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위트니 휴스턴, I'm your baby tonight.

Yolanda B. Cool and D. Cop. We No Speak Americano. 예.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위티니 휴스턴의 I'm Your Baby Tonight. 김호중 씨가 어라 이 버전 오리지널 아니잖아요. 예, 오리지널인데 여기 싱글 버전이 약간 좀 다른데 오리지널입니다. 앨범에서 예 보내드렸습니다. I'm Your Baby Tonight. 아이 더워요. 더위 피하려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디로요? 예. 5159번 자미로콰이 Runaway.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0: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장맛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도 국지성 호우로 경북 일부와 대구 일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자정 무렵부터 거세지겠습니다. 어제 예보보다도 강수량이 더 늘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시간당 무려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서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고요. 1시간만 해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300mm의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되도록 이동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OTT 요리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식당 앞에 여름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 이른 아침, 아니 거의 새벽부터 줄을 선 이유는 간단하다. 그 식당에 예약하기 위해서다. 재미있는 건 아침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받는 표가 예약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표는 말하자면 예약할 자격이 주어진, 그러니까 예약을 위한 예약표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그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맛보려면 기본적으로 줄을 서야 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그런데 요즘은 긴 줄 선 모습을 아침에는 볼 수 없어졌다.

식당이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예전에는 현장 예약 위주였던 것을 앱 예약으로 전면 바꿨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식당 예약은 난이도가 있고 불편하다. 매달 말에 다음 달 예약을 미리 받고 날짜나 시간 변경은 절대 불가. 그 예약 시간이라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일행이 좀 늦는다고 순서를 미룰 수도 없다. 그렇게 애써서 예약했는데 차가 막혀서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늦었다는 일행 때문에 순식간에 예약은 날아가 버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느닷없이 비자 규정을 바꿨다는 뉴스를 들었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대단해서 대부분의 나라를 관광차 입국할 때는 무비자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좀 길게 체류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치러야 한다. 비용도 갈수록 늘어난다. 당장 이달부터 일본은 비자 비용을 5배나 올렸고 미국 비자를 받는 데에는 거금이 필요하다. 말이 거금이지 실은 소소한 금액이다.

작년에 미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 받겠다고 폭탄 선언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니까. 이달부터 비자 신청사를 대상으로 750달러의 인터뷰 조기 예약비를 받는데 이건 비자 발급일을 당겨주지는 않는다.

당장 그 피해는 유학생들이 받게 될 듯하다. 철수는 오늘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생각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면 공급자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공급자가 온갖 불편하고도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수요자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속이 타들어간다.

데이빗 보위 This is not America 들었습니다. 그 뭐 여긴 뭐 아메리카 아니죠. 네. 자, 6시 39분 39초 막 지났습니다. 아, 이런 거 맞춤 아주 기분 좋아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이거 한번 찾아봤더니 와, 이거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나라들이 많은 순입니다.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세냐 이거죠. 1위가 일본으로 193

곳을 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와 싱가포르하고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오, 이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제가 그 얘기 드렸던가 예전에 아 저 2000 아 몇 년도야? 2020년? 예. 그때 왜 배철수의 음악 캠프 특집 방송하러 2020년 맞죠? 어? 영국 BBC 갔을 때 런던에 와 들어갔는데 야, 한국 여권은 그냥 자동 출입국 심사라더라고요. 와 국기가 저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니 그냥 뭐 찍 찍고 나가더라고 그냥. 와 깜짝 놀랐어요. 자 8751번으로 저녁쯤에 그 스타필드에 놀러가서 영화 호프나 볼까 하다가 야, 비가 많이 온다길래 간만에 책 보며 라디오 듣습니다. 오, 요거 예, 호프나 볼까 이거 안 되는데 예, 호프를 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가야죠. 호프나?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홍진 감독하고 정호연 배우 3부에 나오실 건데 아, 요래 예. 그래요. 오늘 뭐 못 가는 김에 아, 오늘 인터뷰 듣고 주말에 보시면 되겠네. 지금 뭐 돌풍이니까요. 막 예. 호프. 아. 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예.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5895번. 오늘부터 방학 시작인 고1입니다. 저 1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 때 100등이나 올랐어요. 칭찬해 주세요. 바빠서 최근에는 라디오 못 들었는데 너무 그리웠어요. 아니 뭐 그리워하기까지. 아니 마음이 뭉클하네. 그리워한다니까. 근데 설마 이거 500등에서 400등으로 100등을 올라간 거 아니죠? 아니 뭐 요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야 근데 이 사실 101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100등이잖아요. 그건 진짜 쉽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음악 신청한 거 보니까 아, 좋은 음악 신청한 거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5895번 예, 응원할게요. 다음에는 뭐 다음 시험은 50등 정도만 올리죠 우리. 예. 자, 스티비 원더 리본 인 더 스카이.

0: 야, 0649번으로 와, 여주 캠핑장에서 초보 캠핑 중이에요. 조금 더운데 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리본 인 더 스카이 나오니까 행복해지네요. 정재훈 씨는 노을 석양은 바라보기만 해도 언제나 행복합니다. 시름을 잊게 하는 아름다움. 장혜주 씨는 신랑하고 아들하고 우중 산행 후 지리산 대피소에서 듣고 있어요. 뜨끈한 라면도 먹고 구름 속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니 몽환적입니다. 크, 멋진데요. 예, 감사합니다. 스티비 온더 리본 인 더 스카이.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자, 1, 2부 끝곡은 투첼로스라고 백햄 친구들 있죠? 예. 왕자 게임 저 주제곡들을 쫙 메들리로 엮었습니다. 5338번으로 청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자, 7시 3, 4부는 최근에 뭐 지금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호프의 감독 나홍진 씨, 배우 정호연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아마 나갈 겁니다. 예, 무흐즈, 유튜브 무흐즈, 또 미니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예, 질문 주시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미국에는 폰 베드라는 게 있답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 침대인데요. 충전 포트도 여러 개라서 마루 탁자 위에 올려두면 온 가족 전화기를 밤새 충전할 수 있죠. 결국 충전을 빙자해서 잠자기 전에 거기다 폰을 반납하는 겁니다. 취침 시간은 사람은 사람 침대, 폰은 폰 침대에 눕힌다. 난 전화기 들고 자는 게 행복하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폰 침대 생각해 볼 만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4: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 나홍진 감독이 사람이 트렌디예요. 예. 클레어 로신크란츠의 댄서 들었습니다. 이건 최신 곡이거든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예. 영화 호프의 감독 나홍진 씨, 배우 정호연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와우, 반가워요.
1: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 나홍진 감독은 초면이잖아요, 우리가.
1: 맞습니다.
0: 뭐 지나가다가 먼발치서 한번 본 적은 있다면요.
1: 아, 자주 뵙죠.
0: 아, 자주 만났어요?
1: 예, 저 한 10번 넘게 이렇게 먼발치에서 계속 뵀던 거.
0: 10번 넘게?
1: 예, 예.
0: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아는 체를 안 했어요?
2: 야.
1: 아니, 같이 일행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까 했는데 매번 못 드렸습니다.
0: 아, 네. 야, 얘기를 하시죠. 제가 나홍진 감독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데 추격자부터 황해, 곡성 이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와.
1: 저도 그 지금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생겼을 때 제가 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0: 아, 고등학생이었어요?
1: 예.
0: 그랬겠죠.
1: 예. 만화가게에서 그냥 하루도 안 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야, 보통 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네.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이어폰 한쪽으로 이렇게 몰래 듣고 그러는데 네. 아예 땡땡이 치고 그죠. 만화가게에서
1: 미술학원 간다고 나와서 어어. 만화가게 갔죠.
0: 불량 학생이군요.
1: 아, 근데 제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받은 그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0: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1: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즐겨 듣는 아직까지도 즐겨 듣고.
0: 오.

0: 지금 영화 음악도 선생님 보시면은 아, 그 당시 그 스타일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1: 그러니까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감독이 된 거예요.
0: 아유,
1: 그래서 진짜. 깐느도 가고 그런 거죠.
0: 아, 그렇죠. 선생님께서 저를
1: 키워주셨어요. 이 사람 너무 갑자기 아이 그 포감이 되네. 나홍진 감독. 내 이 사람은 훌륭할 줄 알았어.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일 줄 알았어요. 야, 음악 첫 곡으로 야, 우리가 댄서 들었잖아요.
0: 네네.
1: 음악을 진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0: 예, 그럼요. 너무 좋아하고 시나리오 쓰고 뭐 영화 만들고 하는 중에 계속 음악 들으면서.
1: 네네.
0: 그래서 그때 어떤 음악을 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댄서 같은 곡은 네. 이번에 깐느 영화제 갔는데 저희 숙소 밑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1: 네.
0: 와, 이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 예 그때 함께 그 식당에 있던 분들과 어우러지는 그 느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매번 이 노래만 들으면서 이제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1: 멋있어. 영화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네. 반면에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고 정호연 배우는 태어나질 않았네요.
2: 맞습니다.
1: 배철수 음악 캠프 처음 시작할 때 태어나질 않으셨어.
2: 그래서 사실 이 부스를 들어오는데 뭔가 현실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조금 소름이 좀 끼치는 것 같아요. 배철수 이 제가 선생님
1: 아저씨라고 그래요. 아저씨.
2: 아니에요. 선생님을 뵙는데 뭔가 전설 속에 나오는 유니콘을 만나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아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이제 TV로나 이제 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실물로 이 목소리를 하는 사람을 제가 다시 만나니까. 네.
1: 야 오늘 훈훈하다 분위기가 뭔가 좋은 얘기들이 오가면서. 아 그리고도 오늘 특별히 저 원래 라디오는 안 보이는 건데 오늘 보입니다.
2: 아, 예. 맞아요.
1: 아, 이거 머리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거.
2: 그래, 보이는 라디오.
1: 정호연 씨 옆에 있으니까 확 죽네 제가.
0: 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뵌 건데.
1: 네.
0: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1: 아 좋아진 거예요 이게?
0: 예, 저 그때 운동하실 때는 땀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랬나?
1: 아 이거 사람이 추레해 보였어요?
0: 오늘 뵀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1: 고맙습니다. 네. 예. 먼발치에서 우리가 뭐 10여 차례 지나친 사이.
0: 예,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 뒤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호프의 감독 나홍진, 배우 정호연. 발음 잘 안 됐어요. 정호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에어앤비 에어비앤비 아니야 이거 뭐야 에어앤비야 여기 약간 뭐 에어앤비라고 써있네.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 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이넌에서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맛있는 치킨은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

0: 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나홍진 감독, 정호연 배우와 함께합니다. 영화 호프, 연은정 씨가 와 15일 개봉날 첫 타임 예매에서 호프를 봤는데요. 2시간 반 내내 진짜 감독님께 멱살 잡혀서 끌려다닌 기분.
1: 죄송합니다.
0: 이 표현 어떻습니까?
1: 아이 좋죠. 극찬이신데.
0: 극찬이죠.
1: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은정 씨.
0: 6505번 호프 개봉 전부터 기다렸고 너무 궁금해서 개봉일에 봤습니다. 보는 내내 뭉크의 절규 포즈로 봤어요. 와. 영화 마치자마자 제 앞에 앉으신 남자분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와, 씨, 미쳤다. 그랬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배우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을 것이 느껴졌어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인성님은 왜 이렇게 말을 잘 타시나요? 인성 씨가 말을 많이 타나요?
1: 예. 근데 실제로 영화에 이 비슷한 대사가 나옵니다.
0: 아, 진짜로요?
1: 예, 그래서 이제 6505님이 이 대사를 이렇게 오마주하신 것 같은데요.
0: 아하.
1: 차용하신 것 같아요.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기도 해요.
0: 아,
2: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 몇 개가 있는데, 그 선배님, 왜 이렇게 말을 잘 타? 이 대사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0: 근데 말을 진짜로 잘 타요?
1: 엄청 잘 탑니다.
0: 왜?
1: 그러니까 안시성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0: 예전에 안시성 맞아.
1: 예예예. 예, 예.
0: 그때 그 영화 예, 미스 캐스팅이라고 했어요, 얘가. 아니 안시성수가 그렇게 잘생기면 어떡해요?
2: 아.
0: 성주가 좀 우락부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1: 예, 예.
0: 너무 잘생겼어. 성주가.
1: 듣고 저희... 있을 텐데.
0: 아, 농담해, 농담해.
2: 에, 저희 영화에서는 지금 나 감독님 수염처럼 수염을 기르고 나오는데 조인성 선배가. 근데도 잘생겼어요. 정말 멋있어요.
0: 수염 기른 사람들을 싫어해요?
1: 실수하셨네.
2: 아, 그래요? 아, 그건 아니에요.
1: 지금 선생님.
2: 아, 지금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네. 아니요, 아니요. 수염을 이제 그렇게까지 기른 인성 선배님의 모습을 이제 처음 봐서 관객분들께서 이제 인성 선배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뭘 해도 너무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아, 우리 저 나홍진 감독도 수염이 아주 멋있어요.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이상하게 겸손 모드로 가시네. 자, 우선 영화 호프가 개봉

0: 하자마자 지금 100만 관객 돌파했어 벌써.
1: 예.
0: 야, 이거 박수 한번 칠까요?
2: 네. 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1: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 호프였죠, 호프.
0: 어.
1: 예, 희망이었지.
0: 야, 이 추세로 가면 이거 그 왕과 사는 남자 이후에 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또?
1: 아이고.
3: 그럼 너무 감사하죠.
1: 가문의 영광이죠.
0: 어.
1: 예,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0: 아, 지금까지 나홍진 감독 영화 중에
1: 없습니다.
0: 천만 영화는 없습니까?
1: 예.
0: 어, 뭐가 제일 많았어요, 관객이?
1: 곡성을 제일 많이 곡성.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어. 예. 곡성이 몇 명입니까?
1: 거의 한 700만 정도.
0: 700만?
1: 예.
0: 700만, 뭐 천만에서 얼마 안 되는데 뭐 이거.
1: 그렇죠.
0: 이거 하나만, 살 하나만 넘으면 천만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너무 어려운 일이고.
0: 어.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뭐 되면 좋죠, 뭐. 예.
1: 아유, 되면 너무 좋죠.
0: 자, 뭐 보신 분도 있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엔 안 보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1: 예, 그렇죠. 예.
0: 그런 분들에게 감독으로서 네. 이 영화는 한번 이런 영화니까
1: 예.
0: 꼭 한번 보시는 게
1: 예.
0: 괜찮으실 겁니다. 이거 예.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1: 여러분들께서 저라는 감독을 알고 계시고
0: 네.
1: 저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뭐 보신 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작품 무조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극장에서 나중에 TV에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야 그때 내가 왜 안 봤을까
0: 후회하게 된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1: 정말 극장에서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게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거든요.
0: 그러니까 극장에서 안 보면 네. 너만 손해야 이 얘기 아니야 지금.
1: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0: 그 얘기는 아니고.
1: 그 얘기는 아니고. 아니,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0: 아니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다 봤거든요.
1: 네네네. 아.
0: 근데 진짜로 극장에서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1: 예. 정말 쾌감이 훨씬 더 커지고요. 그리고 전작같이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0: 아.
1: 예. 그냥 액션 시네마니까 예,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영화 같아요.
0: 근데 이 영화가 사실 그 관람객들 평을 보면
1: 네네.
0: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1: 네네네.
0: 불호도 꽤 있어요. 불호.
1: 예예.
0: 근데 불호는 소개 안 해드립니다. 우린.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건 뭐 어차피 보면 다 나오는데 뭘 그걸
3: 맞습니다.
0: 방송에서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냐.
1: 예.
0: 우리는 오늘은 호만 얘기합니다. 호.
3: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는 지금 우리 영화에 보내주는 관심이 정말 뜨겁구나라는 네네.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반응과 이 속도가 지금 정말 저희 다 너무 감사할 정도로
0: 네,
3: 뜨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다 그냥 정말 뭘 느끼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보러 와주시기를 소망해요 지금.
0: 그럼 정호연 씨도 극장에서 호프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죠.
3: 감독님이 말한 게 사실은 제일 크고요. 이 영화는 그리고 제 주위 지인분들도 다 보셨는데
0: 네.
3: 극장에서 안 보면 안 될 영화. 정말 극장에서만 네, 봐야 되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품 자체를 감독님이랑 이제 나 감독님과 함께
0: 네.
3: 모든 스텝과 모든 배우들이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기와 패기가 미친 영화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기랑 패기를 가지고 저희가 정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감하고 신선한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0: 예.
3: 엄청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이걸 극장에서 봐야지만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오.
3: 네, 집에서 혼자 보시는 뭐 취향의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0: 네.
3: 저는 극장을 가는 게 정말 그 관객들과 함께 하는 체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0: 오.
3: 그래서 이 호프는 이걸 함께 보는 사람들과 체험해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거의 뭐 놀이공원 얘기 같았고.
3: 맞아요. 와. 맞습니다.
0: 아,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롤러코스터 탄 것 같다.
1: 네. 예, 그렇게.

0: 느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극장에서 이제 사운드와 비주얼을 극장용으로 만든다라는 건 그걸 잘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1: 되게 많이 걸렸구나.
0: 예, 그래서 뭐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1: 원래 완벽주의자라면요.
0: 아예 아닙니다.
2: 맞습니다.
1: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아주 진저리를 친다는데, 어머나, 이 사람하고 다시 일안할 거야, 이제 막 이러면.
0: 아니요.
2: 아니에요. 근데 스태프분들은 곡성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고 몇 분은 추격자 때부터 함께 하셨던 스태프분들이었고, 다들 뭔가, 이렇게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감독님 매력에. 몸은 너무 힘든데,
1: 몸은 힘든데.
2: 묘하게 자꾸 다시 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뭔가 그렇다라고 저는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들었어요.
1: 야, 이거 좋은 얘기다. 왜냐하면, 정말로 막 힘들게 뭘 했는데, 결과물도 엉망이면, 그 다음에 하고 싶겠어요, 그거?
2: 안 하고 싶죠.
1: 몸이 힘들었는데, 뭔가 결과가 딱 보는 순간, 그래, 힘들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2: 네.
1: 그런 영화다 이거죠?
2: 맞습니다.
1: 근데 정호연 씨가 제가 오늘 처음 만난 거잖아요, 우리요. 뭐, 먼발치에서도 못 봤잖아요, 우리는.
2: 네.
1: 근데 방송 같이 하는데 지금 발음이 정말 정확하고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고, 야.
2: 감사합니다.
1: 라디오 DJ도 탐나네.
2: 자주 불러주세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2: 자주 불러주세요. 네.
1: 아니, 근데 음악을 저몇곡 부탁드렸는데,
2: 네.
1: 정호연 씨가 연기를 하다가 힘들 때이 음악을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2: 맞습니다.
1: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2: 맞아요, 맞아요.
1: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2: 사실 연기라는 게 현장을 딱 나가면 이 배우의 마음이란 참 고독하거든요. 물론 이제
1: 고독해요?
2: 감독님도 저희보다 더 고독한 존재가 사실은 감독님인데.
1: 감독은 진짜 고독하죠. 피곤하죠.
2: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배우도 사실 굉장히 고독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정말 그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물론 이제 다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에 존재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면에선 저 혼자 정말 오롯이 해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잘 못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고, 이 다음날 이 스텝들을 다시 마주하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왠지 내 뒤에서 수군수군 될것
1: 그렇지.
2: 같고.
1: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스태프들이
2: 네.
1: 막 움직이는데 못 해내면 안 되는 거죠.
2: 맞아요. 그런 뭔가 항상 카메라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지만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네.
2: 근데 만약에 뭔가 못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간 순간에 이 제목이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잖아요.
1: 네.
2: 내일도 나를 사랑해 줄래요라는 이제 의미인데 그런 제 호프, 희망을 담아서 듣는 것 같아요. 네.
1: 이게 버전이 사실 많거든요, 이 노래가.
2: 네.
1: 에이미 와인하우스 버전이 유난히 좀 슬퍼요.
2: 맞아요. 그녀의 또 삶이
1: 그렇죠.
2: 있으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1: 정호연 씨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에이미 와인하우스에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유수민 씨 이틀 연속 관람했는데요. 정호연 배우 매력 때문에 몇번더 보려고요. 오.
2: 감사합니다.
1: 이게 N차 관람을 하기 시작을 했나 또?
0: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1: N차 관람 해야 천만 넘어간다면요.
0: 그것까진 모르겠는데요.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1: 그럼 장항준 감독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야, 그러면 에이미 와인하우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듣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현재 대구와 경북, 충남 일부에 강한 비가 오면서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중부지방은 자정 무렵부터 거센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극한 호우가 예보돼 있어서 대비가 꼭 필요한데요. 시간당 50에서 80mm의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비가 쏟아지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3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한 시간만 내려도 금세 침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양인데요. 물이 금방 찰 수 있는 곳으로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100mm 이상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강한 비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영화 호프의 나홍진 감독 그리고 정호연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112번으로 질문하셨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 요기 총 137번 나온다는데 호기심에 카운터기를 들고서 관람 예정. 또 다른 흥미가 있는 것 같아 기대됩니다. 아,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욕을 무지하게 한다면요, 배우들이.
3: 근데 이게 상대 인물에게 하는 그런 욕은 거의 없고요.
2: 아.
3: 그러니까 감탄사로.
2: 아, 뭐가 잘 안 되면 에이씨. 이거.
3: 실제 시나리오에도 조금 있었는데 배우분들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2: 네네.
3: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다 담긴 거죠. 그래서 많이 좀 이 정리를 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차라리 그 생생한 그 느낌을 더 전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넣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4: 지금 거의 챌린지처럼 사람들이 이 욕을 세는 게
2: 세는구나. 137번 중에 정호연 씨는 몇 번 했어요?
4: 아, 저보다는 근데 사실 정민 선배님이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2: 어울리잖아 황정민 씨 욕.
4: 그렇죠, 그렇죠. 아유. 맛깔납니다.
2: 아니 맛깔난 것까지. 뭐. 정호연 씨도 하긴 하는군요.
4: 네. 저도 꽤 합니다.
2: 이게 뭐 영화에 이렇게까지 많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하게 된 거예요?
3: 그렇죠. 뭐 왜냐면은 지금 뭐 배우분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연기하실 때 앞에서 봐서 거대한 저희가 뭐 느낄 수 있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 폭발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2: 네네.
3: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 그리고 막 지들이 막해요?
3: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배우분들이 등장하는 액션씬에서 CG를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말을 타고 달리고
2: 힘들어가지고 한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3: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위험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막 모르게 이제 말씀들을 하신 거죠.
2: 네네.
3: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잘 담겨서
2: 리얼하게.
3: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막상 영화를 보시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아, 저 상황에 놓이고 저 상황이 실제라면
2: 욕이 나오겠다.
3: 뭐 저 정도의 그 읍조림은 뭐 가능하겠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2: 조인성도 욕합니까?
4: 네.
2: 많이 해요?
4: 정말 그냥 모든 캐릭터가 자기 대사에 적어도 한 번씩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배우들끼리는 우리가 그 특정 욕을 하니까 좀 변주를 줘볼까 변화를
2: 다른 욕으로 한번 해볼까?
4: 네,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3: 다른 욕이 아니라
4: 네, 근데 막상 그 상황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정말 그 좋은 그 표현, 대표적인 그 표현이 정말 자꾸 이제 찰떡처럼 들어맞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지 않나.
2: 잠깐, 마이클 패스벤더도 욕합니까?
3: 아유, 아니죠. 안 했죠.

0: 왜냐면
1: 마이클 패스벤더가 해야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0: 외계어를 쓰거든요.
1: 아 외계 외계어로.
0: 예.
1: 아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이클 패스벤더나 알리시아 비칸데르 이런 사람들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0: 있는데 아하. 그들이 볼 때는
1: 네.
0: 그렇게 큰 버젯이 아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제작비가.
1: 어.
0: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1: 아, 그 양반들도 그러니까 상황에 영화 상황에 맞춰서 제작비를 좀 절충을 하는군요.
0: 어, 그럼요.
2: 당연하죠. 오. 독립영화에서 이제 버짓이 큰 상업영화들 네네네. 받을 때처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아. 유연하게 아. 하는 거고 저희 영화에도 정말 감독님 팬심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정호연 씨보다도 조금 받았어요? 패스밴더가?
2: 그건 저는 모르죠. 서로가 아,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1: 아, 그러네, 그러네.
2: 네, 계약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그건 뭐 너무 디테일한 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정호연 씨를 황정민 배우가 적극
0: 예 맞습니다.
1: 추천했다는 거
0: 오. 맞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딱 하셔서 여배우분 이게 계속 찾고 있으니까
1: 자기가 떠올랐는데 지금
0: 한번 만나봐라 하시더라고요.
1: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
0: 아니 근데 나중에 예, 그래서 만났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소개시켜준 이유가 그럼 본인께서는 몇 번 만나봐서 괜찮겠다 싶어서 저한테 추천해 준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1: 그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0: 안면이 하나도 없고 아예 모르더라고요.
1: 아, 전혀 모르는 사이에?
0: 예.
1: 오, 그 뭐야?
2: 선배님 말로는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두 분이서 제 캐릭터에 대해서 논의할 때 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액션 연기가 많다 보니까
1: 네네.
2: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못해 보이면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을 두 분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오징어 게임 때 본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1: 아하.
2: 그때 이제 감독님한테 혹시 호연 씨는 어떤 것 같아? 라고 되게 가볍게 이제 물어보셨다고 해요.
1: 아.
2: 감독님도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확신이 있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좀 잘 모르니까.
2: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를 이제 만나보곤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더니
1: 짜장면을 왜 사줘요 갑자기?
2: 제가 또 아 우리 호연 배우가 충무로에 들어왔으면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은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 아, 충무로에 가면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0: 몰라요 그냥
1: 그게 뭐...
0: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제가 그냥
1: 뭐 국룰로 정해 있는 건 아니죠?
0: 아니, 뭘 얘기해도 믿을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1: 아니 제가 80년대에 영화 몇 편 찍었거든요. 근데 짜장면 안 먹고 그때 뭐 국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2: 저한테는 저는 제 입장에선 또 여기에 또 입장 차이가 있는데 감독님은 이렇게 막 뭐 아무 말이나 하셨다고 하지만
1: 네네.
2: 저는 그 아무 말이 이게 테스트인가?
1: 아 감독이 하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2: 네. 저는 그 자리를 감독님은 가벼운 미팅 자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기만 안 보실 뿐이지 제가 앉아있는 내내 그 지금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빛이 정말 강렬하시거든요, 감독님이.
1: 영화 촬영할 땐 더 인상 쓰고 있습니까?
2: 아,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
2: 네, 그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딱 보고 계시는데 저는 마치 저분이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고 계셔서 엄청 긴장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 그 정호윤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나홍진 감독이 현장에서 굉장히 까칠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을 그렇게 내고 그 욕도 막 하고 욕도 못 자 날리고 막 그런다는데 어땠어요?
2: 저는 감독님께서 굉장히 집요하시기는 했던 것 같아요.
1: 네. 완벽주의자군요.
2: 네. 완벽주의자는 정말 완벽주의자셨고 근데 배우 입장에선 완벽주의자 감독님들이 감사할 때가 좀 많아요.
1: 그렇겠죠.
2: 왜냐하면 그 저희가 정말 그 순간, 그 환경,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나머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는 또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찍는 동안 이제 원하시는 그 장면이나 뭐 그런 느낌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뭐 체력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1: 네.
2: 아까

0: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그 모니터를 봤을 때, 현장에서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인정할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샷들을 또 잡아내 주시니까
1: 예.
0: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면들이 있는 거죠.
1: 아니, 근데 나홍진 감독은 그 원래 만화가가 되려고 했다면요. 만화가게에서 왜 죽치고 땡땡이치고.
2: 만화가 너무 되고 싶었죠.
1: 근데 왜안 했어요?
2: 그 재능이 없더라고요.
1: 그림을 못 그려요?
2: 아니, 그림을 좀 그리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려보니까요.
1: 마음 같지 않았군요.
2: 좋지 않더라고요. 예,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이거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1: 근데
2: 그래서
1: 어떻게
2: 접었습니다.
1: 하다가 그럼 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 그러니까 그 만화를 그리다가 그것을 그만하기로 한 날, 이 계기가 뭐였냐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 페이지 전체가 한
1: 그리고
2: 컷이. 예.
1: 있었어요.
2: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리고 있었는데 작업실에서 근데 이 연속된 컷들을 손실 없이 다 영상화 시켜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커져가다가 그날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이 작업실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
1: 만화계에서 나는 은퇴다.
2: 그리고 이제
1: 영화로
2: 그때부터
1: 간다.
2: 예, 이 영상 작업을 하겠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머릿속에 연속된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이제 난 가겠다 하고 이제 그때 눈이 왔어요, 밤에.
1: 눈이 내렸어요?
2: 예, 혼자 눈 오는 밤을 엄청 걸었던 것 같습니다.
1: 영화.
2: 그땐 영화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1: 그냥 영상 작업을 한다. 그때가 몇살 때예요?
2: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1: 따지고 보면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욕 무지하게 먹을 얘긴데 이게 그죠? 야 이놈아 너는 무슨 이러건데
2: 엄청 먹었죠.
1: 집에서 욕 먹었어요?
2: 예? 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냐.
1: 해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2: 그래서 되게 죄송해하시죠.
1: 부모님이 미안해할 수도 있죠.
2: 네. 아유, 근데 너무
1: 미안하다,
2: 뭐라
1: 야, 내가 그때 잘못 봤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나는 또. 정호연 씨도 처음부터 배우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0: 저는
1: 모델.
0: 모델로 이제 연예계라고 할까요? 예체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예술 쪽으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1: 아주 잘 나갔어요. 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모델이었어요.
0: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막뭐 이렇게 큰 이런 일들을 하지는 못했었고 프리랜서로 이제 졸업작품 쇼 같은 거 대학교들 졸업작품 쇼 아니면 이제 미용실에 들어가는 잡지 뭐 이런 거 찍으면서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반대가 좀 있으셨죠. 그리고 저러다 말겠지 하는 이제
1: 저러다 말겠지.
0: 네, 생각이 있으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일하면서 욕심이 더 생긴 편이거든요. 원래는 모델 일을 사실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외에도 좀 진출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좋은 뭐 이제 브랜드들 쇼까지 쓰게 되면서 부모님도 그제서야 조금 더 인정해 주시고 진짜 프로 모델이구나라고 한 그래도 6년? 시작한 지 6년 만에 좀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1: 막 하루 아침에 된거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쵸, 그쵸.
1: 모델 일이라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보면.
2: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일이다.
0: 다 그렇죠. 저는
1: 얘기하세요.
0: 배철수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고
1: 제가요?
0: 느끼는 건
1: 아니. 라디오는 저는 사실 나홍진 감독하고 정반대거든요. 대충주의자거든요. 음악할 때도 무지하게 대충대충하고 막 그래서 음반을 들어보면 음정이 틀린 것도 있고 막 박자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막 음반으로 막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계로 갔으면 좀 망한 거죠. 근데
0: 아니죠.
1: 라디오가 이거 대충해야 되거든요.
0: 오.
1: 왜냐면 매일매일 2시간씩 1년
2: 그러니까,
1: 365일을 매일 하는데 이거 하루 2시간을 완벽주의로 하면

0: 한 1년 하다가 죽을 거예요. 아. 병 나가지고 진짜로. 네네. 그래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1: 그러니까 지금 37년째 아니세요? 네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2: 저는 오히려 그냥 매일매일 같은 곳에 출근하는 그 수많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제가 못하는 거여서 그런지 그게 더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쉽게 하려 한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0: 저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후배들한테도. 일상인데 라디오가. 라디오가 일상인데. 매일매일 편안하게 해야지 오래하지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영화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야겠죠.
0: 열심히 해가지고 작품 나오고 또 조금 쉴 수도 있고. 이번 영화 이거 잘 되면 다음 계획은 뭡니까? 이번 영화는 일단 잘 되는 걸로 하고 잘 됐어 이미.
2: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0: 잘 됐어요. 맞아요.
1: 일단 좀 잠 좀 자고 원 없이 잠 좀 자고 좀 쉬고 싶어요. 일단 쉬고 싶은데 얼마나 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안 쉰 지가 한 진짜 막 달린 거나 5년 된 것 같으니까.
2: 맞아요. 예.
0: 이 영화도 지금 10년을 준비해서 찍으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렇게 지낸 거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와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아니, 한 17년? 그때부터 책을 썼는데, 네. 쉬지도 못하면서 계속 왔던 건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0: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다. 좀 쉬어요.
1: 그러니까요.
0: 내일부터 쉬면 안 되나? 안 되나, 그건?
1: 내일도 또 무대 인사를 또 그렇게 다녀야 해서.
0: 뉴욕, 이거 뭐야? NK킴이라고 뉴욕의 애청자거든요. 네. 나홍진 감독님 월요일에 뉴욕에서 뵙고 싶은데 티켓이 솔드아웃. 뭐야 이거?
1: 그 뉴욕에서 영화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뭐라고 그럴까? 미국에서 코믹콘. 그 프리미어 행사도 하고. 아하. 그다음에 샌디에고의 그 코미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0: 샌디에고.
1: 예. 거기도 갔다 와야 돼요.
0: 야, 뉴욕하고 샌디에고는 뭔데? 부지하게.
1: 그러니까요. 6시간 걸린대요.
0: 생각보다 조금 걸리네. 아니 왜 동부 끝하고 이거 서부 끝인데 샌디에고는 6시간밖에 안 걸리는구나. 걸리는 줄 알았어. 아무튼 좀 쉬어요.
1: 예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내일부터는 아니지만. 예. 아니 사람이 좀 쉬어야지 또 작품 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맞아요. 한 10년 쉬고 싶은데.
2: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0: 10년은 안 되고.
2: 곡성 끝나고 지금 호프가 10년 만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10년. 야 진짜 잘 돼서 다행이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우 정호연 씨 또 나홍진 감독 영화 호프의 주역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영화 호프의 감독 나홍진 씨, 배우 정호연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3: 네.
4: 다 됐네요.
1: 그러니까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무 얘기나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예.
4: 저희 오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 아, 중요한 얘기죠.
3: 정말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제발 극장으로 와서 호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했어요.
1: 어제 열심히 러닝 캐런티 받는 건 아니죠?
3: 아니요.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했고 애정이 남다른. 왜냐하면 프리를 6개월을 또 진행을 했던.
1: 와우.
3: 네,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예, 예. 굉장히 오래 했던 작품이기도 해서 애정이 정말 남다릅니다.
1: 아, 이미 벌써 뭐 100만 돌파했는데 뭐 잘 될 거예요. 아, 이게 손익분 기점은 몇 명입니까?
4: 모르죠.
1: 아, 몰라요. 예, 미안해요. 이런 허접한 걸 물어봐서. 자, 우리 저 다음에 다시 한번 꼭 만나죠.
4: 예. 네. 선생님 다음에
1: 나홍진 감독도 다음에 만나고
4: 다음에 예. 뵙게 되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정호연 씨도 반가웠어요 오늘.
3: 저도요.
1: 자, 정호연 씨가 강력 추천한 로비 윌리엄스의 Let Me Entertain You 들으면서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호프 이거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자, 로비 윌리엄스의 Let Me Entertain You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부끄럽게 살지 말자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잡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부끄럽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뼈아프게 남는 후회는 실패했던 기억보다 비겁하게 숨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 음악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 너를 생각함. 비는 새벽에 오는 게 좋다. 서울 서촌 어느 횟집 문에 붙어있는 시의 제목들입니다. 매달 무심하게 찢은 달력 뒷장에 좋아하는 시를 직접 필사해서 붙여둔 건 이 자리에서 25년째 횟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인데요. 더 자세한 사정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시를 사랑하고 가게 앞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쉼, 가끔은 낭만을 주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마저 한편의 시 같기도 하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7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달력 뒷장에 매달 다른 시를 필사해서 붙여놓는 서울 서촌 어느 횟집 사장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필사한 글씨체 사진을 보는데 글씨체에서 나오는 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가끔 느껴지는데 뭔가 문장을 사랑하는 분 이 흔히들 갖는 아주 서정적인 글씨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좋아하면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 일상 어딘가에 항상 그것을 쟁여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와인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우리는 저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어떤 잔에 어떤 종류의 술을 따라야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봤는데 그냥 뭐 머그잔에다가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삶 어딘가에 당연히 시 한 편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그런 태도를 또 엿보게 할 수 있는 일화였습니다. 오늘 별밤에서도 시 얘기 나누죠.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 드릴 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 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9: 티 어실 원스야.
8: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제이슨 브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 듣고 오셨습니다. 김현서님, 얼마 전 할머니 생신날 서프라이즈로 할머니 다니시는 노인정에 제가 직접 만든 팥빙수 9인분 만들어서 배달하고 왔어요. 팥빙수 보고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진짜 뿌듯했어요. 제가 공부는 못해도 요리하는 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솔직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는 요리가 더 좋지 않을까 제 소신발언 한번 해보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게 센스인 게 할머님한테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당연히 행복해하실 만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삶을 즐기고 계시는 경우가 요새 보면은 왕왕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고 저희 할머니도 뭐 노래교실 같은 데서 친구분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 커뮤니티에다가 손주 사랑이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할머니 어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실 거거든요. 정말 너무 소중한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3710님, 이나님, 저희 부부 첫 결혼 기념일이라 오랜만에 비싸고 맛있는 참치회 먹었는데 집 오자마자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려요. 비싼 것만 먹으면 귀신같이 알고 다 내보내버리는 이런 눈치 없는 위장 같으니라고. 아이고, 뭐 약간 탈이 나신 건가? 예, 이게 뭐 비싼 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름철에 좀 생거 먹을 때는

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참치회 뭐 회 종류가 여름에 더 땡기긴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요새는 날계란도 뭐 식당 같은 데서 백화점 푸드코트에서는 서빙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덮밥 즐겨 먹는 집이 있는데 소고기 덮밥은 그 날계란을 살살 풀어서 먹어야 제맛인데 그걸 안 얹어줘요 요새.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혹시 모를 탈 때문에. 오다희님, 대장부엉은 사주 이런 거 믿으세요? 회사 선배가 사주 공부를 오래 해서 사내 법사님으로 불리는데요. 어제 같이 술 한잔하며 제 사주를 봐달라고 했어요. 요즘 고민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랐는데 얘기 듣고 나니 머리가 더 터질 것 같아요. 역시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모두 아름다운 인생 사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잠깐 관심 있어가지고 공부도 해보고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에게나 어떤 흐름이 있다. 힘들 때가 있고 내 노력에 비해서 잘될 때도 있고 그 흐름의 폭이 좀 진동 폭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타고난 기질도 압도적으로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다르게 장단점을 고루 가지고 태어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흐름 위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진리는 힘들 때 오히려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책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항상 주변에 무언가를 베푸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상통한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름다운 인생,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이상은의 넌 아름다워 듣고 올게요.

7월 17일 20시 10분 경부 구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겨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하심합시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은의 넌 아름다워 이어서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들으셨습니다. 공민희님이 집은 치우고 치워도 왜 또 치울 일이 생길까요? 도망치고 싶지만 외면하면 저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언님 목소리 들으면서 사부작 사부작 치워볼게요. 그래도 열심히 치우시는 분이네요. 예, 이게 그냥 우리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나가 별로 그렇게 자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범인이 따로 있습니까? 주범이 따로 있으면 이게 큰 스트레스고 어지르는 사람도 나고 치우는 사람도 나면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0685님 55년 인생 처음으로 제 차를 구매했어요. 무려 세 달의 기다림 끝에 조만간 제 드림카를 만난답니다. 너무 벅차고 설레요. 같이 기뻐해 주실 거죠? 이야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차를 구매한다고 하기에는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세 달 기다리셨다는 거 보니까 뭐 옵션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원하는 거를 정하신 건가?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분 55년 만에 첫 차니까 블랙박스를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블랙박스 선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소울 피처링 따망의 라이드.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카에타노 벨루주라는 브라질 뮤지션의 게이샤라는 곡입니다. 그냥 영어 발음으로 읽으면 약간 쿠엑사 이렇게 스펠링이 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 발음으로는 게이샤가 맞고 포르투갈어예요. 제가 좀 남미 음악 편애가 있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 낭만적인 멜로디와 하지만 항상 보면 반주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화성, 그 조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는 보컬들을 좀 선호하기도 하고, 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거의 뭐 3대 뭐 가수 싱어송라이터 분류에서는 한 3대 거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음악적 영향력도 엄청난 뮤지션이에요. 히트곡을 많이 내기로도 유명했었고, 그만큼 멜로디는 굉장히 친대중적인데, 두세 번째 들어보면서 반주의 귀를 기울여 보면요, 아주 풍부한 또 재즈 화성 고급스럽게 버무려져 있는 것까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함께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카에타노 벨로주의 게이샤.

까에타노 벨로주의 게이샤,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좀 더운 날씨일 때 이 약간 이열치열 분위기가 나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브라질 음악들이 주는 이상한 그 포근하면서도 산뜻한 바이브가 있는데 다른 장르 음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저에게는 그런 즐거움을 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얘기 만나볼게요. 정덕진님, 아내와 3살 딸, 1살 아들과 강원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더군요. 물놀이하고 나서 두 녀석 씻기고 말리느라 제 몸은 씻는 둥 마는 둥이고 식당 가면 시켜놓은 거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통에 정신없고 애는 울고 저는 사람들 눈치 보이고 날씬 덥고 밤에는 또 안 잔다고 버티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같이 일어나고 하하하하하하 체감상 2주 같은 2박 3일 여행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두 살 터울인 저희 형제를 어찌 키우셨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여행이지만 수고하고 온 아내와 저를 위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아 그래도 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아 그래요. 진짜 투덜투덜은 되셨지만 결과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평소에 덕진님이 얼마나 육아 참여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보면 그때 비로소 집에 있는 쪽 식구가 얼마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지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또 더 돈독해지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어난 고단한 며칠이었고 에너지가 그렇게 좋다라는 건 두 분이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내셨다라는 얘기겠죠. 고생하셨지만 행복하셨죠? 노래 들려드릴게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이어서 페퍼톤스의 데네브 들으셨고요. 6973님께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다 보니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더 그런 날이고요. 그래도 별밤 들으며 천천히 제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스스로 위로해봅니다. 추가 위로를 얻으려고 마라탕도 시켰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큰 프로젝트를 맡을 만큼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서 뭐 억울함이나 이런 것보다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실시간으로 계속 스스로를 좀 교정해 나가시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위치에 계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라탕으로 좀 속풀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7077님. 안녕하세요. 별밤 듣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상대는 예전만큼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해요. 서로 마음의 속도가 달라도 결국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요. 별밤 가족분들도 각자의 속도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히 드문 일인데요. 어쩐지 뭐 배경 이야기를 다 알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함께 하기로 한 거잖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방향을 보기로 한 것. 그게 대단한 일인 것 같거든요. 약간 한쪽이 아직은 서운해져 있는 상태라 그런 건가? 궁금하긴 하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두 분의 두 번째 챕터를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내 피처링 니키의 커밍 홈 듣고요. 3부에서 박준시 님과 함께 올게요. I'm thinking how much I'd like to care.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0: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시인님.
1: 네.
0: 편집자로서도 아직 왕성한 활동 중이신가요?
1: 왕성하진 않고요.
0: SNS에 김영승 시인의 시집 올리셨길래.
1: 이게 네, 제가 오랜만에 편집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송의 PD 같은 건데
0: 네.
1: 평소에는 완전히 책임을 지고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훈수만 두다가
0: 아 지금 혹시 우리 김동현 PD 디스하는 건가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0: PD가 하는 일이랑 자고로
1: 네, 그러니까,
0: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훈수만 두다가 둔다.
1: 너무 바빠져서 아 근데 완전히 전담해서 다 해야 될 때가 있는데
0: 아, 예, 예.
1: 다신 못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으로
0: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시는 네. 편집자의 역할이 시도 교정을 안 하 그러진 못하지 않나?
1: 많이 해요.
0: 아 진짜?
1: 네.
0: 그러면 시인이어야겠네 편집자가.
1: 그렇진 않습니다.
0: 에이?
1: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면 의학서적의 편집자가 의사는 아닐 거잖아요.
0: 그렇지만 문체를 다듬는 시는 좀 다르지 않나?
1: 어떤 소양이 필요하냐면 이것을 가장 먼저 처음 읽는 독자로서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시인이 자기 세계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가 아닌가? 라고 물어보고 시인이 갇혀있으면 꺼내줘야 되는데
0: 난도가 좀 있네.
1: 대안의 문장 혹은 대안의 방향성을 꺼내주는 것. 그래서 시인만큼 시를 잘 써야 편집하는 건 아니고요.
0: 그렇구나.
1: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편집자가 될 수 있습니다.
0: 와 그래도 네. 조금 소양이 다를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세이 편집이나 소설 네. 편집이랑은 또 완전 다를 것 같은 게
1: 네.
0: 시는 가끔은 누군가가 여러 번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작품도 있고
1: 맞아요.
0: 또 문체도 이렇게 불어
1: 맞아요. 네. 널뛰듯이
0: 그쵸?
1: 비문도 많고
0: 네.
1: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될까 독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좀 객관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0: 야, 이게 또 우리 시인님의 차가운 이성이 발동을 하는 일이군요.
1: 네, 그때만 좀 차갑습니다.
0: 앞으로도 종종 하실 예정이세요?
1: 기획은 하겠는데
0: 네.
1: 이건 다시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0: 근데 또 모르죠.
1: 또 모르죠. 네.
0: 네, 또 이게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지금 탐나는 뭐 아니면 좀 내가 좀 밀어주고 싶은 시인이 나타났을 때 하시나요?
1: 어떨 때 편집을 하냐? 월급 받으면 해야죠.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0: 선택해서 하지 않으세요?
1: 그게 선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방송국 PD도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뭐 되게 거장이 되면은 하긴 하죠.
1: 시키면 하는 겁니다.
0: 네. 여러모로 오늘 굉장히 김도현 PD가

공감도 네. 했다가 발끈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과 시 퀴즈에 답하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도 나눌게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해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로 나갈 시 낭독해 주시죠.

0: 몰라서 좋아요. 오은. 여보세요? 잘못 걸었습니다. 모르는 목소리였다. 모르면 몰라도 그는 내가 모르는 얼굴일 것이다. 엄마가 아침에 나토를 주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했다. 모르는 맛이었다. 모르고 싶은 맛이었다. 등굣길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아이가 있다. 계절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는 사이 모르는 감정이 싹 텄다. 몰라서 설레고 몰라서 두렵고 이름은 알지만 취미도 모르는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르는데 내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건 약이기도 하다니까 나는 침만 꿀꺽 삼킨다. 모르는 목소리, 모르는 얼굴, 모르는 맛, 모르는 감정, 모르는 내일.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좋아요.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에서 내드렸습니다. 아, 너무 네. 공감이 가는 시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두려움과 네. 설렘은 똑같은 저는 동전 같은 존재라고
0: 두려움과
1: 생각하거든요.
0: 설렘.
1: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렐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두려운 감정들을 좀 설렘으로 우리가 의지로 좀 바꿔볼 수도 있고.
0: 저는 공감하신다 그래서 그 일본의 발효식품이죠. 낫또.
1: 아주 좋아합니다.
0: 아 저는 그거 못 드시는 줄 알고 아니요. 그거 공감하실 줄 알았어요.
1: 맞아, 낫또 좋아하고 네. 제가 모르고 싶은 맛을 떠올리기는 했어요.
0: 그럼 그건 드세요? 악취가 난다는 두리안? 과일?
1: 먹어본 적이 있나 싶어요.
0: 아 그렇구나.
1: 뭐 드세요?
0: 전 몰라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1: 아, 네. 근데
0: 비슷한 향이 난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1: 근데 저는 네. 고수는 좋아하고요.
0: 네.
1: 고수 좋아하세요?
0: 먹긴 먹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1: 저는 좋아요. 되게 많이 막 넣는 걸 좋아하고 네. 홍어는 삼합으로는 네. 먹겠는데 네. 막
0: 단독으로.
1: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0: 모르는 맛이 많군요. 네.
1: 많아요. 저 족발 맛도 모르겠고요.
0: 네.
1: 발 종류들 다 모르고 싶어요.
0: 아,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1: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청소년 시인데 네. 학생들이 들으면은 갸우뚱할 수도 있겠어요.
0: 왜요?
1: 뭐를 모르면 좀 뭐랄까 안 되는 줄 아는 시기잖아요.
0: 그렇지. 왜 몰라?
1: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게 더 힘을 받는 때인데.
0: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를 잘 안 듣기도 하죠.
1: 모르는 네. 게 약은 나이가 좀 들어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야,
1: 진짜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0: 야, 걔 왜 이혼했대? 야, 모르는 게 약이야.
1: 맞아, 맞아.
0: 이렇게 되는 거지.
1: 아는 거 별로 힘인 적 없는 것 같아.
0: 네, 맞아요.
1: 아무튼 뭔가 이 모름의 어떤 다른 이면을 좀 사랑스럽게 표현을 해준 시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이 시에서는 부엉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있는지 물었어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답변들 만나볼게요.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0: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 퀴즈는 오은 시인의 몰라서 좋아요 해서 내드렸고요. 부엉이들이 잘은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뭔지 물었는데요.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네, W로 시작한 아이디 있으십니다. 새로 연 카페, 처음 보는 메뉴, 처음 시도해보는 괴식이요. 오. 커피는 어떻게 내려줄지, 디저트 맛은 어떨지, 틀어주는 노래는 뭘지 모르지만 저는 설레고 또 사장님도 설레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익숙한 가게, 처음 선보이는 메뉴들도 그렇고 맨날 먹는 집밥이라도 가끔 엄마가 요상한 음식을 내줄 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50%의 확률로 맛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스릴 너무 좋습니다. 설레는 게 너무 좋아요.
0: 인생 이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1: 아, 부럽다.
0: 저는 좀 아는 맛, 아는 편안함들을 네. 좋아하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도 잘 질리지 않는데 네. 이렇게 살아야 행복지수가 더 구체적으로 높아진대요.
1: 그래요? 네, 저도 네. 특히 카페 커피 같은 거 이게 내 취향이 아닌 카페에서 내 취향이 아닌 커피를 마시면 남길 수도 없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잔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면 하루가 좀 우울해지는데 그 시도 안 합니다.
0: 저도 그래서 제가 맨날 가는 뭐 맨날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 일주일에 한 세 번은 가는 그냥 네. 그 백화점 푸드코트 네. 내 카페가 있는데 거기 네. 가면 네. 알아서

0: 그것이죠.
1: 오늘 그거 아닌데 그것이죠라고 만들고 있으면
0: 어떡해.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죠 하는 만들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할 때 왠지 용기가 필요한 그 마음 뭔지 아세요?
1: 그렇죠. 또 상대방의 예측을 이렇게 깨는 미안함도 있고.
0: 최근에 한번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거 요새 안 드세요 하는데 딱히 준비된 답변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1: 저 이분 부러운 게 저희 어머니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 자꾸 영상을 보고 음식을 하세요. 지금 사연자분은 50% 확률로 맛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5%예요.
0: 왜 이렇게 문인들은 어머님들이 없는 자리에서 어머님을 편마바론을
1: 자꾸 과일을 넣어요.
0: 그 박상영 작가도 그렇게 어머님의 괴담을 그래요? 자꾸 늘어놓으시거든요.
1: 아니 네. 과일은 따로 먹어야 맛있잖아.
0: 근데 그거는 저 조심스럽게 잠깐만 시인님 어머님 혹시 별밤 들으세요?
1: 안 들으세요.
0: 좀 허무하네요. 근데 아무튼 저 동의해요. 저 예를 들어 파인애플 피자 이런 거 좀 아니라고 보고 그 하와이안 어쩌고 하면서 파인애플 자꾸 집어넣는 거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1: 네.
0: 샐러드는 가능.
1: 저는 유자도 반대예요. 유자는 유자차로만 먹자라는 주의.
0: 유자 샐러드에도요?
1: 저희 어머니 제육볶음에도 유자를 넣으세요.
0: 근데 유자 맛이 나. 근데 그건 약간 좀 좀 하이엔드 요리 느낌 나겠다.
1: 네,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망하십니다.
0: 너무 인상을 찌푸리시는데요. 네. 0705님, 팝이나 제3세계 음악의 가사나 의미요. 라디오 듣다 보면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그냥 느낌이 좋아서 애정하며 듣던 곡들이 선곡되어 나오잖아요. 노래가 끝나고 DJ가 곡의 서사나 의미를 알려줄 때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의 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피식 웃게 되죠. 뜻을 몰라서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제3세계 음악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르투기즈로 된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그건 도저히 배울 엄두가 안 나고 근데 일본 노래도 참 좋아해요. 근데 일본 노래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비교적 쉬운 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어를 공부해야지 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시인님 혹시 외국어 공부 문화 때문에 탐닉해 본 적 있으세요?
1: 저는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0: 저도 뭐 한국어 사랑하는데요.
1: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못해봤어요. 비로 시작한 아이디 쓰시는데요. 가고 싶은 회사 경쟁률이요. 채용 인원도 적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 작은 회사지만 꼭 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경쟁률이 낮으면 자만할 것 같고 높으면 기 죽을 것 같아서 굳이 찾아보지 않게 되네요.
0: 되게 좋은 자세다.
1: 진짜 좋은 자세다.
0: 그러니까 낮은데 안 되면은 쓸데없이 또 자존감에 생채기 나고 너무너무 높으면 애초에 그냥 막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건 정말 좋은 태도
1: 모르는 게 약이다.
0: 이건 정말 모르는 게 약.
1: 맞아요.
0: 0808님 타인의 속마음이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없기에 오히려 조심스럽거나 다정할 수 있고 아주 작은 배려에도 마음이 크게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알아버리면 당연해질 수 있는 것들이 모호함 덕분에 소중해집니다. 이거는 이것보단 좀 덜 따뜻한 이유로 너무 공감해요. 타인의 속마음이 계속 왜 그런 소재로 영화도 있었는데요. 자막으로 위에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읽고 싶으세요?
1: 괴롭겠죠. 처음에는 지옥일 것 같아. 이용하다가 결국 내가 못 참겠죠.
0: 그 소재에 좀 재미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딱 그 영화 줄거리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얼마나 거의 초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막 득하기도 하고 취하다가 결국 막 상처받을 일들이 계속 생겨. 너무 막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속으로는 나에 대한 험담을 막 하고 있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감동 포인트는 그 영화에서 멜 깁슨 주연 영화였는데 이제 딸이 딸이랑 아빠 특히 이제 막 사춘기 때랑
1: 자기가 티격태격하는데
0: 그리고 속마음을 모르잖아. 막 울면서 근데 딸 속마음을 아빠가 이제 들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때로는 진짜 우리 딸이나 아들 속마음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1: 지금은 좀 어렵겠다. 과거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수많은 자녀들의 일기장을 훔쳐갔어요.
0: 나 당했잖아.
1: 그러니까.
0: 나 아직도 그래서 일기에 트라우마 있잖아요.
1: 네.
0: 자, 그렇습니다. 부엉이들의 다양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백예린 피처링 카더가든의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0: 백예린 피처링 카더가든의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듣고 오셨는데요. 네. 혹시 뭐 제가 아까 얘기한 영화가
1: 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멜 깁슨 주연 필모그래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0: What Women Want 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라는 그러니까 마치 되게 그냥 로맨스 영화일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1: 그러게요. 결국은, 제목만 보면
0: 예, 이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요. 자, 아무튼 앞에서 오은신의 몰라서 좋아요라는 시로 퀴즈 내드리면서 박준신과 부엉이들 잘 모르지만 몰라서 좋은 게 있는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마룬5 피처링 켄드릭 라마의 Don't Wanna Know.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예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입니다. 돌이 막 지난 아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는 연애를 3년 정도 하고 결혼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0: 때 저희 남편은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와 잠깐 놀아주고 본인이 맡은 집안일,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기 이것만 딱 하고 게임하러 방에 들어가요.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가 남편 일이라 그것만 해놓고 하루 반나절 동안 게임에 몰두하고요. 연애할 때도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 바뀔 줄 알았고 아이가 생기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루는 진지하게 남편을 붙잡고 얘기해봤는데 본인이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게임까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집안일도 본인 몫은 하는 데다 제가 하자고 하는 건 곧잘 따라주는 편이라 큰 불만은 없지만 게임만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제가 바라는 건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 있던 저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하거나 아이와 진득하게 놀아주거나 하다못해 야식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걸까봐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취미라고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게 맞을까요? 두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1: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고민이라는 S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시인님 게임 안 하시죠?
0: 저 안 해요.
1: 해본 옛날에 어릴 때도?
0: 신나게 했었죠.
1: 어떤 종류예요? 그냥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아니면 PC?
0: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은 콘솔? 그냥 쉽게 지치고요. 콘솔도 잠깐 했었지만 그 레벨업 하는 판타지 배경의 과금
1: 롤플레잉 게임.
0: 네.
1: 월드 오브 뭐 이건가요?
0: 그 전에 있었던 1세대 온라인 게임들을 섭렵했던.
1: 좀 깊게 들어가셨었나요?
0: 네.
1: 저도 굉장했거든요.
0: 그래서 참, 네. 저기 판교에 있는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 게임 회사들의 일조를 했던.
1: 아.
0: 네. 뭐 유리창 하나 제가 붙였다.
1: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까지도 인기가 좀 하는 분들 꽤 많은.
0: 네네. 그 롱런 하더라고요.
1: 네. 네, 굉장히 좀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는.
0: 그 최근에 네.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랜만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회비를 월 회비를 내고 이용권을 끊고 3일하고 지웠어요.
1: 그 마음 뭔지 알아요. 나도 지금. 거기 있지만 거기 네. 있지 않은 제 캐릭터들 근데 제 접속해서 찾기 되게 힘들어요.
0: 엄청 그 사이에 뭐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인증을 얼마나 더 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
1: 내 말이.
0: 그 들어갈 때마다 무슨 또 뭘 하고.
1: 뭐 해야 되고.
0: 예전에 그렇지 않아. 비밀번호 이렇게 손 가리고 쳤는데 PC방에서.
1: 그러니까 말입니다.
0: 어쨌든.
1: 근데 네. 지금 벌써 우리의 대화가 네. 굉장히 친게임적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0: 이걸 밝힌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따끔함을 드려야 돼요.
1: 오케이. 시를 그럼 듣고 와서 따끔해져 볼까요?
0: 그럴까요? 네.
1: 노래 듣고 와서 시인님의 처방 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규찬 피처링 스윗소로우의 어려운 말.

0: 하나 남은 포션 서호준. 하나 남은 포션을 도로 배낭에 넣는다. 안전한 거리로 낮에만 다녔다. 노점에서는 불법 만두나 짜인캔 같은 것을 팔고 있었다. 어떤 의뢰라도 좋아 양손에 기꾸러미를 들고 조신하게 걸었다. 하수구에서는 녹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나절 걸어야 사람을 보고, 그러나 기억하며 지나치고. 우리 종의 장점은 뭘까? 어디 보이지도 못하고 더럽게 잘 외로워지는데. 미쳐야 쓸 수 있는 마법을 생각하다가 하나 남은 포션 한 모금 입에 머금고 다시 통 안으로 뱉어낸다. 죽어도 삶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하나 남은 포션은 디켄팅된 포션. 필드에서는 누구든 험상궂어 보인다.
1: 오늘의 처방시 서호준 시인의 하나 남은 포션이었고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S님을 위해서 내려드렸습니다. 아니, 네. 보니까 서호준 시인님도 좀 친게임적인 분인가요?
0: 전문가, 거의 논문을 쓸 만큼 네, 게임에 관해서는 빠삭하게 분석을 하는 네, 그런
1: 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이 포션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드리죠.
0: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게임에서 포션이라고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빨간 포션이 있고요. 파란 포션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빨간 포션은 체력과 관련된 뭐 공격력이 상승하거나 파란 포션은 정신이나 멘탈 혹은 마력과 관련된
1: 만화라고도 하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게임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히 판타지 배경에 그러니까 약간 물약 같은 거죠. 예, 마법의 물약.
1: 맞아요. 예, 예. 디켄팅은 이제 좀 와인 네. 용어인데 네. 그 와인을 병에서 이렇게 옮겨 담으면서
0: 맛있게 하는
1: 네네네 그 공기를 접촉시켜 가지고 네. 향을 좀 더 생기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좀 아무튼 헷갈리긴 합니다. 네. 귀꾸러미는 그리고 뭐예요? 귀들을 막 모은 건가요?
0: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걸 수집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
1: 퀘스트,
0: 같아요.
1: 퀘스트.
0: 네, 퀘스트를. 그래서 어떤 의뢰라도 좋아 라고 있었잖아요. 퀘스트가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시를 가져온 게 이 시의 배경이 아마 게임 속이겠죠.
1: 인 것 같아요. 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사연자님의 사연을 듣고 제가 친구라면 아, 니네 남편 왜 그러냐. 너무하다. 그게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절박한 생계와 관련이 없는 거라면 문 닫고 내알림만 하고 방에 들어간다? 결혼한 사람이? 돌이 막진한 아이가 있는 사람이?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안 되죠.
0: 그런데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1: 그 얘기 진짜 단골이다. 게이머들. 솔직히.
0: 근데 네. 뭐 게임이 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 지 과거에나 그렇게 생각했지.
1: 그럼요.
0: 하나의 문화고 컨텐츠인데. 근데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제가 하자고 하는 건 곧잘 따라주는 편이다. 이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셔서 마치 퀘스트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봐봐. 자기 퀘스트는 잘 깨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기, 주말에 화장실 청소하기. 그러면 남편분을 레벨업 시키셔야 됩니다. 퀘스트를 더 줘야 돼요.
1: 너무 좋다.
0: 그리고 이제 보상도 주셔야죠.
1: 줘야지.
0: 그 마치 PC방에서 먹을 수 있는 야식 같은 것을.
1: 쿠폰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원할 때 그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죠. 완성하고.
0: 그래서 야식도 같이 드시고 싶으면 PC방에서 제공되는 PC방 정식 같은 거.
1: 괜찮다.
0: 그리고 퀘스트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뭐 아이와 2시간 놀아주기 혹은 어디 다녀오기 혹은 나랑 야식 먹기 이런 것들을 좀 화기애애하게 게이머의 세상으로 풀어보시라.
1: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이 퀘스트라고 하죠. 이제 할 목표.
0: 네, 목표를
1: 뜻하는데 일일 퀘스트가 있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네. 주간 퀘스트가 있고요.
0: 주간 퀘스트. 네.
1: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계속 정하는 거야.
0: 어, 좋다.
1: 그 재밌잖아요. 하루에 일일 퀘스트는 그리고 꼭 감질맛 나게 드려야 돼요. 다섯 개 이상이면 그걸 좀 물려요 또.
0: 그렇죠. 좀 쉬운 것도 보리차 끓이기.
1: 맞아.
0: 뭐 이런 거.
1: 응. 네.
0: 돌이 지났으면 이제 끓인 물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 주는 거죠.
1: 주는 거고 네.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할당량을 총 뭐 몇십씩 이렇게 주는 거야.
0: 채우는 거야.
1: 네. 네. 그래서 한꺼번에 뭐 다 해도 되고 네. 못 채우면 대신에 또 벌칙도 나갔죠.
0: 못 채우면 내가 보스 몬스터로 변신하면 됩니다.
1: 그러네요. 네. 아 너무. 제가 듣기만 해도 남편분도 지금 너무 재밌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약간 그 게임 세계관으로 지금 부부가 또 그런 맛이 있죠. 네,
0: 그렇죠.
1: 그렇게 또 게임을 너무 좋아하면 게임 세계관 한번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내분이 NPC라고 하죠. 게임 속 그 고정 캐릭터처럼 옷을 입고
0: 네.
1: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0: 네.
1: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또 게임자 관점에서
0: 근데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 다른 거 다 좋은데 게임을 좀 많이 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나는 문제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
1: 다소 게임 우호적인 우리의 의견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거고요. 연인 부부 간의 고민도 좋은데 친구, 직장, 동료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박준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한로로의 게임 오버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7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백상희님께서요. 어릴 때 듣던 별밤이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그땐 편지나 엽서로만 사연 보냈는데 미니 어플로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세상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 먹은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요 실시간 소통의 맛이 또 있더라고요. 별밤이라는 공간은 이렇듯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엘튼 존과 브랜디 칼라일이 함께한 Never Too Lat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고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부끄럽게 살지 말자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잡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부끄럽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요.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뼈아프게 남는 후회는 실패했던 기억보다 비겁하게 숨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 음악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괜히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걱정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지금을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오늘을 섭섭하게 만들까요? 딱 한 번뿐인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우리 곁에 머물러 줄 때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으면 보러 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거침없이 부딪혀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7월 17일 밤 9시 50분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첫 곡 아이덴티티의 신곡 퀴즈 리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7월의 DJ 뚱디 아이덴티티 김돈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아이덴티티 세 번째 미니 앨범 It's Now Over가 발매됐는데 이제 타이틀곡 제목이 퀴즈 리턴이거든요. 이제 노래도 좋고 퍼포먼스도 진짜 멋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993님께서 축하 문자 주셨는데요. 뚱디 컴백 너무 축하해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컴백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리고 완전 색색 DJ인데 매주 점점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뚱 진짜 넘넘 기특해요. 뚱담뚱담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 컴백을 하게 된 소감은요. 진짜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백 날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나 기대돼서 그냥 설렘과 기대감이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DJ는요. 아직까지도 사실 긴장이 되지만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데뷔는 8월에 했지만 아이덴티티의 1번으로서 공개된 게 작년 이맘때였거든요. 저 진짜 처음 공개됐을 때는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처음에 세상에 비춰줬다 보니까 되게 감정이 벅차올랐었거든요. 뭔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조금은 보상을 받은 느낌? 보답을 받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되게 벅차오르고 엄청 기쁘고 울컥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다라는 게 안 믿기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봐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무럭무럭 자란 DJ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음악 전문 방송인데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은 곡 들으면서 하루의 마무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나 여러분

0: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하 듣고 계신지, 또 저 뚱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하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아,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K-POP 박사 뚱디가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요술램프 뮤직 가요장르 차트 속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40위부터 37위까지 먼저 만나볼게요. 네, 바로 40위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이 곡이네요. 아이브의 IM입니다. 요즘 아이브 선배님들이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계신데 최근에 일본 투어를 마치고 북미 투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곡들도 그렇지만 특히 IM은 글로벌 팬분들이 종고 떼창도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콘서트 하면 역시 떼창이죠? 아우, 진짜 콘서트는 떼창이 생명인데, 저도 이제 콘서트를 여러 선배님들 가본 적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는 세븐틴 선배님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유명한 히트곡도 많고 안무까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까지 추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으로 39위 곡 만나볼까요?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이 노래는 특히 채선 선배님의 킬링 파트가 정말 난리였죠. 이거 알죠? 가슴에 들썩이면서 표정 연기까지 하는 퍼포먼스인데, 와, 그 부분이 너무 핫해서 채선 그 파트 곡은 다죽지 안무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탔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유명하죠. 요즘 제일 유명하잖아요. 살짝, 근데 표정이 알죠? 과한 게 아니라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 쳐다보면서 이게 안무를 해주는데 그게 엄청 섹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저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렇게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죽이는 게 더 멋있구나 라는 걸 또 배웠습니다.

이번에 38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앤더스팩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투베드입니다. 지드래곤 선배님의 세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으로 듣는 순간 리듬을 타게 되는 노래인데 카리나 선배님이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어요. 아, 이거 Too Bad For Me 알죠? 이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어쨌든 지드래곤 선배님이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거의 나왔던 곡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지드래곤은 지드래곤이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곡이 너무 좋았고 안무도 되게 신선했고 오랜만에 지디 선배님의 그런 곡의 분위기와 좀 춤선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던 곡입니다. 자, 37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인데요. 24년 1월에 발매된 정규 2집 수록곡으로 앨범 발매 후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소연 선배님이 좀 만화 같은 장면을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정말 딱 들으면 청춘 만화 느낌이 나는 곡이기도 해요. 영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뭔가 청춘? 진짜 만화 그냥 그 단어를 완전 합쳐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컴백 축하 문자가 많이 도착했거든요.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네요. 뚱디 컴백 축하해요. 이번 컴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키즈리턴 활동도 좋은 총 많이 만들어요. 아, 컴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살짝 한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나는 걸론 새로운 시작의 끝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완전체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활동이면 완전체가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완전체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거의 마지막 도전? 시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좋은 척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연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둥디 컴백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실 최근에 입덕했는데 기말고사의 슬픔을 뚱디로 극복하고 있어요. 진짜요? 뚱디는 이번 컴백에서 팬들이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항상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일단 기말고사 너무 힘드실 텐데 진짜 힘 많이 내시고 이 부분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단체 근무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저희가 어쨌든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잘 맞추려고 정말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39위 곡 ATG의 배드, 이어서 37위 곡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7월 17일 밤 10시 10분 경북 경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으로 접근을 삼갑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ATJ의 배드, 그리고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 이어가야죠. 36위부터 33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36위입니다. 아핫 차트 단골송이네요. 와우, 또 나오다니 대박. 아이브의 블랙홀입니다. 이 노래 퍼포먼스에 리즈 선배님이 테이블 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 워킹 안무하는 부분이 멋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퍼포먼스 영상을 보면 댄서분이 테이블 밑에 누워서 리즈 선배님 발 닿은 자리에 거울 모드로 똑같이 스텝을 밟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해주시는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 부분 진짜 저는 볼 때마다 제가 경이롭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건 어떻게 맞추는지 진짜 궁금해요. 이거 나중에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맞추셨는지. 그리고 또 제가 아이덴티티에서 퍼포먼스도 디렉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무 연습할 때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옛날에는 진짜 완전 칼군무를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칼군무 당연히 강조하지만 너무 칼군무보다는 조금 다 같이

느낌? 조금 느낌을 맞추는 거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각자만의 스타일을 넣되 느낌이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5위도 반가운 곡입니다. 바로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네, 이 노래의 레코딩 비하인드 콘텐츠가 아는 분들은 아는 그런 맛집 영상이라고 해요. 왜냐면 에스파 선배님들의 음색을 더잘 들을 수 있고, 또네분다 음색이 정말 유니크해서 왕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일단 봤거든요. 레코딩 영상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코딩 영상에서 들리는 게 저는 더제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엄청, 어쨌든 더 쌩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음원처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라이브 감이 있으니까 저는 더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잘 하시니까 음원도 잘 나오고 잘 되시는 거구나 라는 걸또 느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35위 곡 소개해드렸고 다음 곡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입니다. 스윔 이거 알죠 다들?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노래하는 곡이고요. 수영장에서 촬영하신 라이브 클립도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제가 봤는데 이거 살짝 아시죠?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살짝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데 되게 멋있다가 갑자기 띠용 하면서 재밌어지는 코미디 요소를 넣으셨잖아요. 좀 콩트처럼. 그래서 저는 와 멋있다 하다가 하면서 또 웃고 멋있다 하면서 웃고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여름이라 이제 수영 많이 하실 텐데 모두 안전하게 물놀이 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으로 33위 곡 발표할게요. 아, 이 곡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바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사랑해 주시는 만큼 어떤 첫 만남을 앞두고 들으시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좀이 곡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좀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 뚱디 앞으로 들어올 질문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찐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뚱디 이번 컴백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더 신경 쓰거나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야?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좋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요. 앞으로 많이 좋아해주세요. 일단 좀 신경 쓰면서 노력한 부분은 이게 아까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답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좀 안무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다이너는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첫 연습 때는 진짜 진행이 잘안될 정도로 어려웠는데 당연히 하다 보니까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팬분들에게 비춰질 때도 다이너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조금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번 It's Now Over 앨범 녹음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오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에피소드, 사실 엄청 막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타이틀곡 녹음이었는데, 이제 제 파트를 녹음해서 연습해서 갔잖아요. 제 파트가 끝나고 이제 제가 보통 저희 곡의 그 하이를 다그 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곡은 사실 노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하이가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이라는 게 조금 높은 부분의 음정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데 심지어 저희가 했던 곡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높은 게 없는 줄 알고 좀 목을 그래도 살짝 그 고음하는 목은 좀덜 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완전 초고음이 생겨가지고 아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녹음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이덴티티 새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34위 곡 방탄소년단의 스윙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고요. 방탄소년단의 스윔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곡들이 나올지 바로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확인해 볼게요. 먼저 3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인데요. 킬링보이스라는 컨텐츠에 플래시백 부르시기 전에 회동 선배님이 한 마리 쇼폼에 막 뜨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이 노래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던 기억 많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인데요. 이런 말 들으면 저 무조건 떠오르죠. 소매 너무 멋있습니다. 노래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던 기억. 되게 낭만 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행복했던 기억을 많이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듣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곡 소개해 드릴게요. 31위는요. 바로 올드의 프로젝트의 페이머스입니다. 네, 지난번에 베일리님의 안무

에게 살짝 했었는데요. 이 곡이 또 베일리 님이 처음에 짰던 안무 시안과 최종 시안이 다르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 주세요. 아무래도 베일리 님이니까 사실 전에 안무든 이번 안무든 좋을 거란 말이죠. 저도 이거는 못 봐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 퀴즈 리턴 안무는 사실 한 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된 점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배웠어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되게 편하게 한 번에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대한민국의 접수한 그룹 리슨의 프리티걸입니다. 네, 카라 선배님들이 2008년에 발매한 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인데요. 심지어 첫 음방 무대에 와 카라의 니콜 선배님이 깜짝 등장하셨다고 합니다. 와우. 사실 이거 저도 그 컴백 무대 봤거든요. 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지? 왜 여섯 명이지 하다가 뭐야? 갑자기 니콜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대박. 뭔가 너무 좋겠다. 와 너무 멋있으시다. 이거 너무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29위도 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네, 이 노래의 아파트가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 익숙하기도 해서 더 중독성이 강한데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네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란 말은 몇번 나올까요? 제가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아파트가 몇번 나올까요? 아파트. 여기가 전. 정답은 바로, 가사지 기준으로 무려, 61번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 진짜 많이 나오네요. 저는 한 40번 생각했는데, 완전 틀렸네. 네, 이렇게 곡에 대한 TMI까지 전해드려봤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7281님, 올해 12월에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유진아, 사랑해. 와우. 일단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박수! 짝짝짝. 대박. 유진님이랑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3913님 문자도 볼게요. 이직 준비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34세라서 머리가 잘안 돌아가네요. 불금 대신 아한 노래로 기분 업 시켜보려고 합니다. 3913님, 일단 늦기까지 진짜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진짜 힘내세요. 그리고 노력하신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 업 하시라고 아주 신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아아슨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2곡 앰플라잉의 플래시백, 그리고 32곡 리슨네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하. 네, 앰플라잉의 플래시백, 리슨의 프리티걸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타고 차트 상위권에 안착한 노래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8위부터 25위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28위는요, 아, 작년에 좀 각종 상을 휩쓴 곡이죠. 바로 아이브의 레브라트입니다. 정말 많은 수상을 하셨지만 또 레이 선배님이 틱땡 어워즈에서 베스트 트렌드 리더를 수상하면서 쇼폰계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 보니까 이미 유행시킨 게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인 게 레이피스, 일명 갸루피스죠. 그리고 또 요즘 야호 외치면서 V를 뒤집어서 만드는 포즈도 레이 선배님이 22년부터 유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행하는 밈은 잘 모르는데 최근에 알게 된 거가, 사실 전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그 부모 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레이 선배님께서 되게 쇼폼을 잘 찍는 걸로는 알고 있었어요.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27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또 이 노래 들어줘야죠. 바로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이게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발매된 곡인데요. 태연 선배님의 가창력에 요즘 대세인 리센네 원이 미나미 선배님이 뮤비 출연까지 최고의 치트키를 잔뜩 쓴 노래입니다. 진짜 치트키이긴 하죠. 사실 들었는데 만찬가 노래가 제가 들었을 때 뭔가 그 살짝 J-POP의 서정적인 느낌을 좀 담는 곡인 것 같았고, 근데 이제 뮤비에 원희 선배님과 미나희 선배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그 서사를 또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건 최고의 치트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6위로 가볼까요?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요즘 엔믹스 선배님들이 첫 월투를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출국길에 혜원 선배님의 쇼컷 변신이 이슈였어요. 아, 그쵸. 알고 보니 자르신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상해서 떨어져 나갔다는 슬픈 소식이더라고요. 아, 진짜 선배님 두피와 모발 건강 응원하겠고요. 저도 데뷔하고 이런저런 머리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 데뷔 초에 굉장히 많이 염색과 탈색을 했다 보니까 머리가 다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 앞머리 중간이 완전 처피뱅보다 더 짧게 끊어져가지고 새싹처럼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감추려고 그걸 뒤로 넘기면서 다녔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홀 디퍼런트 애니멀입니다. 올해 이 곡을 선공개하고 이어서 레모네이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카리나 선배님과 윈터 선배님이 면허를 땄다는 소식이 보이더라고요. 바쁜 스케줄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일단 저도 사실 면허가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땄습니다. 땄고, 와, 근데 면허, 와, 저는 진짜 대단하다 느끼는 게 제가 땄잖아요. 그래서 사실 면허를 따려면 운전을 또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교육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시험 보러 가고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또 아침 일찍 하려면 피곤해요. 근데 이걸 활동을 하면서 땄다라는 게 저는 살짝 진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짱. 자, 이렇게 25위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7위 곡 태연의 만찬가

0: 감사합니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케이팝 박사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와 함께하는 금요일 밤의 똑똑한 음악 여행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앞서 태연의 만찬가 듣고 왔고요. 내적 대창, 내적 댄스 유바라는 노래들 쭉쭉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24위부터 21위까지 순위입니다. 먼저 24위부터 볼게요. 와, 이 노래가 나오네요. 바로 데이식스의 예뻤어입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예, 데이식스 하면 많이 떠올리는 근본곡 중 하나죠. 2017년에 나온 노래로 발매 7년 만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 말 그대로 역주행 신화를 쓴 곡입니다. 아, 그쵸. 예뻤어, 저 진짜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거의 꼭 한 번씩은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시죠? 선배님들이 안 높게 부르지만 막상 부르면 너무 높은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부르다가 혼쭐 나신 분들 아마 많다 봅니다, 저는. 네, 이제 다음 곡 가볼까요? 23위는 바로 제니의 Like Jenny인데요. 제니 선배님이 정말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유럽 3대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장식하면서 K-POP 솔로 가수로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는 근데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제니 선배님께서 해주시면서 뭔가 저처럼 이제 후배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길이 어쨌든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서 제니 선배님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B2B 이창섭의 천상현입니다. 웹툰 선녀외전의 콜라보 음원으로 발매된 곡인데요. 1998년 발매된 켄 선배님의 노래를 재탄생시킨 노래라고 합니다. 2024년에 발매된 곡인데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네요. 저 일단 웹툰을 어릴 때 보고 안 보다가 요즘에 다시 조금씩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이 노래를 왜 좀 기억하냐면 그 워터땡에서 이창섭 선배님께서 저는 다들 신나는 곡 부를 때 발라드 부를 겁니다 하면서 오케이 텐션업 됐나요? 하다가 갑자기 발라드 탁 부르는 걸 봤었는데 그게 천상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21위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윗 홈인데요. 원래 빅뱅 노래로 기획했던 노래를 하드에 아주 오래 가지고 있다가 2024년에 기습 발매했다고 합니다. 와, 그 하드 정말 보물창고인 것 같은데, 아, 뭔가 저도 열어가지고 좀 저희곡으로 좀 갖고 오고 싶네요. 아, 선배님 한 곡만. 아, 네, 그렇고요. 네, 이렇게 21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아직 아앙아 코너랑 좋은 노래들 더 남았는데 남은 한 시간도 뚱디랑 같이 놀아주실 거죠?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럼 저는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윗 홈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후배 아이돌들에게 멋진 안무와 노래로 무한한 영감을 주는 그룹으로 5세대 아이돌들 사이에서 챌린지로 꾸준히 사랑받으며 많은 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갓세븐입니다.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은 챌린지 쪽에서 반응이 쭉 있었는데 특히 요즘에 정말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몬스타엑스 기현 선배님, 하츠투하츠 선배님, 라이즈 선배님 등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물론 저 뚱지는 일찌감치 공개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뒷부분까지 추는 버전으로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앞부분만 쳤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갓세븐 선배님들 안무랑 노래 좋은 게 정말 많잖아요.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곡들이 챌린지로 유행했으면 좋겠네요. 역시 명곡은 시대를 가리지 않아요. 그쵸? 더 많은 곡들이 역주행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곡도요. 네. 이렇게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응아 아돌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의 고막 리프레시를 책임지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다시 노래 들으면서 놀아볼까요? 20위부터는 어떤 곡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위부터 만나볼게요. 와우,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와, 이 노래 진짜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다 좋잖아요 진짜. 아.

네.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작년 8월부터 10주년 투어를 진행해서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 공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무려 27회의 공연을 하셨다는데, 콘서트에서 한 패드 1대창하는 걸 상상해보니 정말 잊을 수 없는 10주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 패드 1대창. 다 같이 아름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대박. 그거 들으면서 공연을 한다라는 게 정말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언젠간 이런 히트곡 하나 만들어서 떼창한 걸 들으면서 무대를 하고 싶네요.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19위는요, 에스파의 위플래시가 차지했습니다. 노래가 핫한 만큼 각종 콘텐츠로도 핫한 선배님들인데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 컨셉으로 촬영한 작건이 화제시더라고요. 특히 닝닝 선배님의 이행시 플러팅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카리나 선배님의 본명 지민으로 이행시를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지, 지민의 미모, 민, 민족의 영광? 와우! 풀버전 영상은 더 재밌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봐 주시고, 저는 연플을 사실 막다 봤어요까진 아닌데 그래도 나름 즐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프하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명대사가 참 많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해봐야죠. 두 가지 대사를 적어주셨는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 일명 내배누인데요. 네, 배우 누나. 예. 2번 가볼게요. 네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이딴 거안 나왔어. 잠시만요. 예, 뒤 알죠? 지금 딱 깔릴 텐데. 해가 될까? 해가 될까? 이거 딱 나오는 거 아시죠? 민망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틈새 연기 도전해봤습니다. 하하. 자, K-POP 박사 돌아와서 다시 18위부터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와,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입니다. 2019년 9월에 발매된 정규 3집 항해의 타이틀곡으로 줄여서 부르면 어사 널사라고 하죠. 악뮤 선배님들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가사로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곡입니다. 와, 이거 딱 제목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라 해야 될까? 저는 정말 노래 들으면서 정말 사실 멜로디 위주로 듣는 편이라 그 분위기를 느끼는데 이 노래는 사실 분위기도 느끼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들으면서 되게 울컥울컥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노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17위입니다. 오늘 이 선배님들이 자주 등장하시는데 바로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이 곡도 영케이 선배님이 작사하셨거든요. 곧 솔로 2집을 발매하신다던데 또 어떤 가사가 담긴 곡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사실 작사 작곡에 나름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진 제대로 시도를 못 해보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고, 영케이 선배님 진짜 작사를

너무 잘하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곡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7위까지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19위곡 에스파의 위플래시.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아차트 아핫.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분들이 자리하셨을지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그럼 16위부터 만나볼까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제목에 들어간 블루에 맞춰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의상을 직접 입고 안무 연습 영상을 올려주셨다고 해요. 도라에몽, 꼬부기, 인사이드 아웃을 품이 아바타 등 진짜 진심으로 분장을 해서 팬분들에게 큰 웃음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왜 웃으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봤는데 사실 그냥 조금 나름의 흉내만 낼 줄 알았는데 무슨 분장까지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슬픔이가 진짜 끝까지 얼마나 슬픈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댓글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심지어 꼬부기는 그 춤을 출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거대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음 15위 곡은요, 블랙핑크의 띄어입니다. 곡 제목도 그렇고 도파민 터지는 비트 덕분에 러닝하시는 분들에게도 딱 사랑받을 곡인데요. 실제로 러닝플리, 운동플리 영상에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좀 왠지 더 잘 뛰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14위 가볼게요. 와우, 역시 등장했는데 제가 말하자마자 나왔네요. 역시 호랑이도 재미나면 나타난다니까요. 바로 키키의 4-4입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4-4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는 가운데 키키 선배님들도 8월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와! 이번에 어떤 곡으로 돌아오실지 감도 안 오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8월만 기다릴게요, 진짜. 여러분, 키키 선배님의 8월 컴백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이미 컴백했거든요. 저희 컴백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하 차트 13위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하츠 투 하츠의 루드인데요. 루드, 네. 웃으면서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다가 뒤돌아서 표정 싹 바꾸는 루드 챌린지도 정말 화제였죠. 하투와 멤버분들이 이 챌린지만큼이나 좀 반전 매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뭐냐면 다들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시대요. 특히 에이나 선배님이 아돌라에서 누가 돌아와 개빔으로 지난주 아돌라를 이렇게 막 찢어주셔서 SNS에 엄청 화제였어요. 와, 일단 저도 이 밈 알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그 욕심이 엄청나다는 걸 저도 작건을 많이 봐가지고 알고 있죠. 워낙 또 재밌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아돌라에서 누가 돌아갈게 이 밈을 사실 최근에 알았거든요. 왜 이게 요즘에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게 유행인지 모르고 다들 얘기하시길래 엥? 왜 그러시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밈이어서 당황을 했다라는 썰이 있네요. 네. 이렇게 1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도 만나볼게요. 6517님, 제가 첫방부터 너무 신기했던 게 뚱디는 K-POP 비하인드 관련한 걸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K-POP 박사 같은데 스크린 타임이 궁금할 수준입니다. 아, 혹시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살짝 하루 종일 볼것 같은 느낌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근데 어릴 때는 조금 음악 방송이나 좀 선배님들 이런 걸 많이 찾아봐가지고 좀 옛날 걸 많이 알고, 요즘엔 사실 조금 뜸한데, 그래도 그냥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있으면 보통 그런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무대나 뭐 작건이나 그런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질문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립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14위 곡 키키의 404, 이어서 13위 곡 하츠투하츠의 루드 듣고 올게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아이덴티티 돈 뚱디고요. 앞서 키키의 4-4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루드 듣고 오셨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겁게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달콤한 제목처럼 달달한 노래인데요. 또 경수 선배님이 예능 콩콩팝바 시리즈를 통해 알려진 대로 완전 맛잘알 미식가의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맛집 공유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11위는요. 아이브의 뱅뱅입니다. 뱅뱅이 허리를 옆으로 꺾으면서 내려가는 안무가 있죠? 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아예 챌린지를 찍으셨더라고요. 도전하려면 스트레칭 정말 야무지게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와, 일단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건 와, 허리 진짜 아프겠다. 허리가 진짜 많이 건강하시구나. 유연하시구나. 저는 사실 나름 유연한 편이거든요. 근데 막 엄청 유연한 걸로 막 자랑 내세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유연한 편이긴 해요. 근데 보면서 그건 좀 아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의 스트레칭 루틴은 좀 차근차근 하나씩 목부터 밑에까지 좀 풀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10위 가보겠습니다.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입니다. 네, 이 노래 하면 또 요즘 대세 배우 윤경호 선배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핑계고 시상식에서 굿굿바이 퍼포먼스 하신 게 진짜 귀여우셨거든요. 그 이후로 화사 선배님이랑 인연이 생겨서 소켓 챌린지도 함께 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그 보시면 그냥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그냥 귀엽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귀엽다는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네, 이어서 9위 발표하기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요. 올해 4월 발매된 악뮤의 정규 4집 타이틀곡이고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러니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되게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좋은 말이나 좋은 가사들은 좀 한 번씩 좀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는 게 진짜 따뜻하다. 전 그냥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정규 4집 자체가 되게 좋고 너무 따뜻한 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 수현님께서 정말 큰 번아웃이 오셨는데 이제 찬영님께서 그걸 이끌어내주시고 꺼내주셔가지고 지금 완전 밝은 모습의 수현님이 잘 활동을 했잖아요. 전 그게 너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리고 영상? 작건? 다큐라 해야 될까요? 그걸 보는데 와 제가 다 울컥하면서 정말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저런 진오빠? 저런 사람이 한 명쯤 있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차트에 오른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위곡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뚱땅뚱땅 하고 싶은 DJ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오셨고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멋진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부터 5위까지 곡들을 공개할게요. 먼저 8위입니다. 채나의 캐치캐치인데요. 예나 선배님이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친오빠인 남녀공학의 알찬성민 선배님의 노래 삐리뽐 베리뽐을 떠올리며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예계 사이좋은 남매로 유명하신데 이렇게 컨셉에도 좋은 영향을 주셨네요. 저 이거 여러분이 이걸 왜 알아 하실지겠지만 삐리뽐 베리뽐을 알아요. 아마 의아해 하실 텐데 그 제가 왜 이거를 떠올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 따따따따 하면서 하는 안무가 되게 그 멜로디 느낌도 그렇고 안무 자체 좀 삐리뽐 삐리뽐 이 곡의 무드랑 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냥 캐치캐치 볼 땐 몰랐는데 이걸 보고 나서 보니 떠올리니까 아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형이 있거든요. 4살 차이 형이 있는데 저도 예나 선배님과 알창 선배님에 못지않게 사이가 좋습니다. 정말 좋은 사이로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7위도 소개해드릴게요. 이야 우즈의 드라우닝이 차지했습니다. 눅눅한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에 더 생각나는 곡이죠. 실제로 우중 라이브 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한 락 페스티벌에서 우즈 선배님 타임에 비가 쏟아져서 완전 낭만 맥스인 드라우닝 라이브 클립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만약 실내에만 있다 그럼 비 오는 날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 옷을 좋아하는데 좀 부츠 옷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이면 제 옷 밑단이 다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싫어요. 그리고 이거 봤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꼈던 건데 그 군에 계실 때 부르셨던 드로니의 이일 레전드 무대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에 진짜 멋있습니다. 이번에 6위 가볼게요. 오! 또 나왔어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규 4집 수록곡이고요. 노래의 메시지를 잘 담아내 뮤직비디오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정말 행복한 얼굴로 귀여운 율동을 함께 추거든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저는 제가 느꼈을 때 뭔가 찬혁 선배님의 뭔가 그런 세계관? 세계가 그려지는 노래라고 할까요? 뭔가 낭만적인? 뭔가 평화로운? 정은영 싸움은 없을 것 같아. 뭐 그런 노래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네, 5위는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높은 순위를 기록할 만큼 새콤달콤한 매력이 넘치는 곡이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K-POP 커버의 대명사인 존박 선배님과 건진아 선배님이 커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플래시 커버 이후로 또 엄청난 게 왔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대요.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그동안 여러분도 셀프 칭찬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7위 곡 우즈의 드라우닝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아이돌 음악방송 아핫,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2주의 아핫 차트 최상위권을 차지한 노래들 만나보겠습니다.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확인할게요. 4위는요, 바로바로 리샌드의 러버택입니다. 모 차트에서는 이미 탑백 1등을 찍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한 1등이었는데 결국 이뤄져서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박수! 짝짝짝! 저 진짜 이거 1위 하시자마자 선배님들이 라이브 키셔서 막 엄청 오해를 하셨잖아요. 와, 저는 보는데 제가 괜히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뭔가 리슨의 선배님들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하시게 되셔서 진짜 저도 덩달아 너무

않고 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리스너 화이팅! 네, 또 제가 지난주에 러브어택 챌린지도 찍었는데 이제 아하 인별그램에 올려놨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다음은 3위로 가볼게요. 아, 지난주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바로 아일릿의 이치미입니다. 무대를 보면 원희 선배님의 헤어 컨트롤이 미쳤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긴 머리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 아이돌에게 헤어 컨트롤이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못하면 아 조금 좀 많이 아쉬운 느낌? 그래서 저는 머리가 길진 않지만 사실 머리가 길었던 적이 많아요. 원래는 장발이었어가지고. 근데 저만의 헤어 컨트롤법은 사실 옆으로 많이 치다기보다는 위쪽으로 한번 탁 치면 머리가 눈도 보일 수 있게 딱 예쁘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쓰고요. 짧은 머리도 무대할 때 헤어 컨트롤이 있는데 사실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확 제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눈 안 가리게. 근데 그냥 짧은 머리는 그냥 이렇게 휘날리는 게 멋있는 거라 그 멋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2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인데요. 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이름을 레드레드, 좋은 이름을 그린그린에 붙여서 밈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애들이 많이 쓰길래 들었는데 근데 왜 안 좋은 이름은 레드레드고 좋은 이름은 그린이죠? 그리고 저에게 살짝 요즘 레드레드인 거는 뭘까? 레드레드? 요즘 뚱디에게? 없어요. 저는 요즘 항상 그린그린입니다. 컴백도 했고요. 이제 활동해서 팬분들도 만나 뵐 거고 무대도 많이 많이 할 거고 이렇게 아스 라디오도 하고 있고 그린그린밖에 없네요 저는. 아! 여러분 빨간불 신호 이게 신호등 빨간불이랑 초록불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4위 곡 리센네의 러브어택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저는 DJ 아이덴티티 김돈이고요.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핫 차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도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음악방송 1위를 하셨는데 유정 선배님이 대표로 1위 소감을 말하면서 아이오아이가 다시 함께한 프로젝트가 무대를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모든 선후배 동료분들에게 감히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저는 진짜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제발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앞으로 더 다시 컴백하시고 더 많은 활동해주세요. 진짜 저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이 저뚱디가 진행한 세 번째 방송이었는데 일단 매 회마다 하나하나씩 그래도 뭔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뜻깊지만 아직 배우고 성장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족한 점을 이렇게 느끼고 가고 더 연습해서 다음 라디오 때는 정말 성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아핫 하는 시간이 너무 뭔가 되게 힐링하는 느낌이고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덴티티 컴백했으니까 노래도 들어주시고 무대도 찾아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뚱디와 함께하는 다음주 아핫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1위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아, 진행의 아이덴티티 김도원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영화죠. 아르헨티나 작품이고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그 당시에는 외국어 영화상, 이제는 국제 장편 영화상으로 이름이 바뀐 그 상을 받은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사운드 트랙에서 The Train Leaves 였습니다. 영화 음악은 에밀리오 카우데레르 그리고 페데리코 후시드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제가 되게 좋게 본 영화인데 얼마 전에 땡플릭스에 이 작품이 올라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따로 소개했던 영화이기도 해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이게 원래 스페인어 발음으로 하면 엘 세크레토가 맞는데 뭐 어쩌다 보니 이런 엘 시크레토라는 제목으로 국내에는 소개가 되었죠. 후안 호세 캄파네아 감독의 작품이고요. I'm Still Here처럼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독재 시절의 이야기들은 아주 꾸준히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영화로는 I'm Still Here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크릿 에이전트가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작품은 좀 더 멜로드라마의 성격이 강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소재에 삼아서 멜로드라마로 만든 작품이고요. 가령 임상수 감독의 오래된 정원의 느낌과 조금 닮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의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인공이 돌아보는 이야기의 느낌으로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이고요. 그 당시에 검사님을 좀 오랫동안 짝사랑했었고요. 하지만 그 검사를 잡지 못했죠. 마음만 있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는 남자예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소설을 써보려고 하는데 오래전 어떤 사건 하나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범인을 찾는 과정 중에 한 장면을 오늘 들려드렸거든요.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낸 그 동료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 바꿔도, 모든 건 숨길 수 있어도 사람이 절대 숨기지 못하고 절대 바꾸지도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션, 열정이다. 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범인은 곳곳에 자기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열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째 이 축구장에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범인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는데 기적처럼 그들의 눈에 범인이 들어와요. 거의 근처에 다가가서 체포하려는 순간 골이 들어가면서 관중들이 열광하고 몸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범인과 멀어지고 이제 필사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가 공개된 뒤에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이야기된 바로 그 축구장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최근에 땡플릭스에 올라왔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것과 함께 이제 결승에 오른 아르헨티나의 축구를 떠올리면서 아르헨티나 영화의 축구 장면, 실제 축구 경기가 열리는 그 현장에 가서 촬영한 아르헨티나 축구장의 열기가 담겨있는 장면, 이것도 한번 연결을 지어봤고요. 영화 속에서 그들이 쫓고 있는 범인이 어떤 특정한 클럽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클럽이 뭐냐면 라싱 클루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프로축구 팀이에요. 그 라싱 클루브라고 하는 그 팀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0: 하는데, 네, 바로 이번에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바로 그 라싱클루브가 배출한 대표적인 스타죠. 경력 초기에 라싱클루브의 유스팀으로 시작해서 라싱클루브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유럽 진출한 거거든요. 바로 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하면 떠올리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클럽 라싱클루브의 열렬한 팬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범인이 이런 설정이에요. 월드컵 기간에 이 좋은 영화 어떻게든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영업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던져보고 있죠.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보시고 I'm Still Here 보시고 집에서 극장 가서 시크릿 에이전트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 그 현대사의 어두운 역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 결승 진출을 맞이하여 제가 좋아했던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아르헨티나 영화로는 두 번째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그 영화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1: 아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7278번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항상 이 시간에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음악이 아닌 음악은 안 될까요? 하시면서 베니킹의 스탠바이미를 신청하셨는데 이거 영화음악인데요. 영화 스탠바이미, 롭 라이너 감독, 리버 피닉스 주연 스탠바이미에 이 노래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영화음악 맞습니다. 베니킹의 스탠바이미. 이제 날 밝으면 시험 보시는군요. 시험 당일이라 일찍 주무시나? 듣든 안 듣든 네,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읽어주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니까 지금 뭐 일찍 주무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격의 기운은 이미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송한 합격의 기운이 무사히 배송 오류 없이 7278번 쓰시는 분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황혜영 씨께서 호프를 보셨군요. 이분은 개인전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오, 개인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시나 본데 개인전이 3주도 안 남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개봉하자마자 이글대는 태양을 뚫고 보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엄청 좋았어요. 네, 이분은 재밌게 보신 쪽입니다. 지금 집에 와서 다시 개인전 준비 시작하는데도 영화 장면이 뇌를 지배하고 있어서 집중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은성 기자님께서 해주신 필서고 시간에 해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은 이미 시동이 걸려 있던 터였고 그냥 영화 시작부터 끌려가다가 영화 속으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정원 배우 등장할 땐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칠 뻔했고요. 그죠? 저 정말 박수칠 뻔했다니까요. 실제로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할 때도 그 장면에서 박수 나왔다고 하잖아요. 칸 영화제에서는 그런 리액션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순간순간. 제가 예전에 부산행 칸에서 볼 때 마동석 배우 부산행에 나왔는데

때 막 박수 치고 했던 것처럼 정원 배우 등장할 때 박수 나왔다고 하더니 황혜영 씨께서는 칸 영화제에 있었으면은 마음껏 박수를 쳤을 텐데 한국의 극장에서는 마음속으로 내적 박수만 치게 되죠. 마지막에 숨멎 했다가 숨이 멎었다가 크레딧에 기뻤던 엔딩에서 나 감독님의 다음 작업 강렬히 응원하게 되었어요. 음악이 마땅치가 않아서 뭘 신청할까 하다가 이걸 골라보았습니다. 맨디 무어의 온리 호프. 혹시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나홍진 감독하고 호프 이렇게 그 감독과 영화 묶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도 온리 호프 마지막 곡으로 틀었거든요. 저를 닮아가시는 건가? 아니면 그 방송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건가? 그 음악도 좋지 않았어요? 호프? 호프의 음악은 조던 필 감독 영화들의 음악을 맡았던 마이클 에이블스입니다. Get Out, Us, Nope의 음악을 맡았던 마이클 에이블스가 이번 호프의 음악을 맡았죠. 사운드 트랙이 아직 나와있지 않아서 호프의 음악은 아직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대신 황혜영 씨가 신청하신 맨디 무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워커트 리멤버에서 Only Hope.

세곡 듣고 왔습니다. 맨디 무어의 Only Hope, 황혜영 씨, 영화 호프를 보고 오신 황혜영 씨의 신청곡, 영화 워크트리 멤버 노래였고요. 제가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Only Hope를 끝곡으로 틀고 첫 곡은 이 노래를 틀었었거든요. 클라투의 Hope. 네, 정말 단순하죠? 네, 클라투의 Hope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그 핑계로 틀었었고, 2012년 영화 Becoming Redwood라는 캐나다 영화에 이 곡이 쓰였대요. 이 곡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클라투의 호프. 그리고 지금 끝난 곡은 네, 클라투 다음에 클루트를 골라봤습니다. I am 클루트의 Avenue of Hope, 영화 선샤인의 노래. 자, 좋아하는 곡이라 사실 자주 들려드렸어요. 데니 보일 감독의 선샤인을 왠지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제가 그 영화의 이 에비뉴 오브 호프는 자주 틀었었는데, 또 요참에 우리 또 호프로 이어갈 때 살짝 숟가락을 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이었죠.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쭉 소개할 때 도나 썸머의 Love to Love You Baby를 들려드렸습니다. 중간에 좀 신음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노래로 유명하죠. 그 방송을 들으시고 유현주 씨가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딱 1월 1일부터 날마다 묵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심한 시각에 신음소리를 듣자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묵주 기도만 많이 했어요. 주님의 기도에서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를 잘 외웠네요. 크크크 라고 하셨어요. 아, 도나썸머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를 열심히 외우셨답니다. 유현주 씨가. 이상한 생각 하시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냥 많이 아픈 사람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뭐 배탈이 났거나 감기 걸려서 열이 많이 나거나, 그래서 나는 신음소리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신음소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이상한 생각을 하셔갖고 야심한 시각에 신음소리 나온다고 묵주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시험에 들게 해드리려고 네, 유현주 씨의 기도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시험에 들게 해보겠습니다. 좀 그런 느낌으로 유명한 곡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노래들을 좀 골라봤거든요. 유현주 씨를 유혹에 빠뜨려보고 싶은 저의 선곡입니다. 시작은 뭐 워낙 유명한 곡이죠. 주템무 모아 농플리. 네, 세르주 갱스부르와 제임 버킨이 함께한 이 노래를 I'm Still Here에서 또 들을 수 있었죠. 자, 그 노래로 시작해서 잠시 우리 유혹에 한번 빠져보죠.

다들 많이 아프네요. 네, 다들 아파서 힘들어하네요. 지금까지 세 곡을 불러준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I'm Still Here에서 Je t'aime moi non plus. 네, 난 널 사랑해, 난 더 이상 아니야 라는 노래, 세르지 갱스브루와 제인 버킨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Boogie Night에서 Jungle Fever, 차카 차하스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카페 벨 에포크를 비롯한 또 많은 영화, 어프렌티스에도 쓰였던 노래 Yes Sir I Can Boogie, 바카라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이현주 씨 묵주곡 붙들고 계셨나요? 내 안에 음란마귀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 자 이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화 박쥐에서 상현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소서. 살이 썩어가는 나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와 같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두 뺨을 떼어내어 그 위로 눈물이 흐를 수 없도록 하시고 입술과 혀를 짓지으시어 그것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며 손톱과 발톱을 뽑아내어 아주 작은 것도 움켜질 수 없고 어깨와 등뼈가 굽어져 어떤 짐도 질 수 없게 하소서. 머리에 종양이든 환자처럼 올바른 지력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순결에 받쳐진 부분을 능욕하여 어떤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시며 저를 지옥 속에 있게 하소서.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소서.

제가 아까 선곡한 그 세 곡 때문에 혹시라도 또 유혹에 빠진 분이 계실까봐 저의 선곡이 행여라도 음란마귀를 불러왔을까봐 음란마귀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앵마귀를 할 수 있는 선곡들을 해봤습니다. 영화 박쥐에서 송강호의 상연의 기도,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의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데스, 영화 사도에서 아모리 만조상의 원경. 이렇게 제가 그 음란마귀에게 살을 날렸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가뿐한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날치의 세타령, 드라마 정년이의 노래와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Bye.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 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8일 새벽 2시 정각 인천 연평도와 우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새벽 3시 정각에는 경기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

7월 18일 오전 3시 20분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와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18일 오전 3시 20분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와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 40분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와 인천 중구 동구 및 주월구 연수구 남동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18일 새벽 3시 40분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와 인천 중구 동구 및 주월구 연수구 남동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정가 경기 광명,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과 서울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정각 경기 광명,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과 서울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30분 강원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30분 강원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45분 인천 웅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7월 18일 오전 4시 45분 인천 웅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한 4시 5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부근 홍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7월 18일 오전 5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 인근에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 하기 좋은 스포츠 중엔 서핑을 빼놓을 수 없죠. 보드에 몸을 실은 채 파도의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그 짜릿함 때문에 많은 분이 바다를 찾는데요. 어떤 서퍼분은 파도를 기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듯이 파도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게 온 저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낼 것인가 오직 그것뿐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게 닥쳐온 이 일을 흘러가게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중심을 잡고 버텨볼 것인가? 하고 말이죠. 7월 18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8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재훈이 피처링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죠. 옛날 한동안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일단 해! 하고 봐! 하고 후회할래? 안 하고 후회할래? 하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해서 후회하든 안 해서 후회하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근데 어린이들 듣고 있다면 이 말은 무시해 주셔도 돼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민망하니까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새아침 빵을 뮤직 함께하죠. 주말 아침에 생각보다 일찍 눈이 떠졌는데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너 함께하면서 좋은 음악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좋은 선택이 맞아요, 여러분.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입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빵! 빵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엔 여름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더운 날씨에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제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시티팝입니다. 시티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시티팝이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시티팝은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도시 문화와 함께 발전한 대중음악 장르고요. 이름 그대로 시티, 즉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를 담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세대에 따라서 장르를 대하는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한테 시티팝은 과거의 청춘을 소화하는 아련한 느낌이 있다면요. 2010년대 후반부터 너튜브 알고

미니멀리즘과 쇼폼 플랫폼을 타고 뉴트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한테 시티팝은 힙하고 세련된 음악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곡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첫 곡 만나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신 분들 중에선 이 곡을 통해서 시티팝의 매력을 알게 됐다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브레이브걸스의 2020년 발표곡인 운전만 해인데요. 1980년대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시티팝 댄스곡이고요. 멜로디는 엄청 신난데 반면에 가사는 씁쓸해요. 한때 열렬하게 사랑했던 연인도 권태기를 맞으면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담은 곡이기 때문인데요. 아, 이 상상을 저도 이 곡을 통해서 해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 연인이 차를 타고 도시의 거리를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선 침묵만 가득한 상황. 그 상황 같이 연상해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오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시티팝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 당시로선 아주 파격적이고 이국적인 전자음으로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그룹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룹 모노인데요. 모노가 1993년에 발표한 넌 언제나라는 노래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93년생인데도 이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도입부에 나오는 건반 소리 이건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요. 노래에서 전체적으로 시티팝 특유의 어떤 도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는데요.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명곡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세대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원곡의 아련함에 청량한 에너지를 불어넣은 데이브레이크의 버전으로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같이 들어볼 곡은 정통 시티팝은 아니지만 특유의 세련된 감성 덕분에 수많은 시티팝 플레이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백예린의 2019년 발표곡인 스퀘어인데요. 이 백예린의 세련된 보컬과 영어 가사가 주는 이국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 시티팝 특유의 감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곡까지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요, 또 백예린 씨가 어느 페스티벌 현장에서 부른 그 영상이 아주 큰 화제가 됐거든요. 종종 저도 찾아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청량함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두 곡 함께 할게요.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먼저 듣고요. 이어서 백예린의 스퀘어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그리고 백예린의 스퀘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듣는 순간 도시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음악 장르죠. 시티팝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와이스의 노래 한곡 준비해 봤어요. 트와이스 하면 보통 치얼업처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애교 가득한 노래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노래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0년에 발표한 Say Something이라는 곡인데요. 팬들 사이에선 이 곡이 숨겨진 명곡으로 꼽히는 정통 시티팝 트랙이고요. 시티팝의 황금기를 완벽하게 복원해낸 그런 느낌입니다. 트와이스 멤버들이 늘 혼자 서 있는 가로등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노래하면서 시티팝의 감성을 소화해내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 궁금하시죠? 그 몽환적인 보컬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트와이스의 Say Something입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엔 여름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제를 시티팝으로 정해봤는데요. 한국 시티팝의 시조새, 한국형 시티팝의 기틀을 닦은 사람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김현철 씨.

0: 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김현철 씨의 1995년 발표곡 왜 그래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이 곡을 유심히 들어보면요. 멜로디는 밝고 경쾌해서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야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가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마음이 돌아서 버린 연인을 붙잡고 싶어하는 애절한 감성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밝고 세련된 멜로디와 쓸쓸한 가사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대비. 그건 역시 시티팝이라는 이 장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정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곡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1989년에 세상에 나온 후 지금까지 평론가와 뮤지션들 사이에서 숨은 명곡으로 꼽히고 있는 곡이죠. 한국형 시티팝의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오랜만에까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곡은 또 김현철 씨가 불렀는데요. 이 곡을 2018년에 R&B 싱어송라이터인 조지가 21세기형 시티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덕분에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요즘의 힙한 느낌이 잘 어우러진 멋있는 선곡이 완성됐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시죠? 같이 확인해 보시죠. 김현철의 왜 그래? 이어서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오겠습니다.
1: 7월 18일 오전 6시 0분부로 공릉천 고양시 원당교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라디오나 TV,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새 아침 빵을 뮤직 이번 주엔 시티팝을 주제로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들 한 곡 한 곡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할 두 곡은요.

융통 시티팝은 아니지만 시티팝이 가진 낭만적인 감성을 잘 녹여낸 그런 곡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태연이 2021년에 발표한 노래 위켄드인데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디스코 팝이고요. 디스코 특유의 신나는 분위기에

이 전주가 흐르는 순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마침 주말이잖아요. 이곡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아이유의 2021년 발표곡인 라일락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 속에 20대 청춘과 이별하는 마음을 담아낸 곡인데요. 시티팝의 핵심 감성 중에 하나가 바로 화려함 속에 숨겨진 쓸쓸함과 아련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라일락은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 속에 20대 마지막 청춘과의 작별이라는 아련한 정서를 담아내서 시티팝 특유의 향수를 자극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의 위켄드 그리고 아이유의 라일락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0: 설며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시티팝을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프닝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쭉 이어가 봤는데 이 분위기 너무 좋죠. 뻥 뚫린 도로에서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뭐 나들이나 여행을 가시는 거든 출근을 하시는 거든 행복한 운전이 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시티팝 장르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뮤지션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어서 골라봤습니다. 김아름의 2020년 발표곡 아쿠아 준비했는데요. 레트로 음악에 진심인 가수 뮤지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듣는 순간 눈앞에 푸른 바다와 네온사인이 펼쳐지는 듯한 착각을 주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낭만 있는 주말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0: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입니다. 여러분, 구텐타, 구텐모르겐. 독일어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신기한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에게 푹 안겼을 때 아,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하는 감정을 독일어로 게부르겐 하이트라고 한대요. 참 간단하죠? 한국어로는 또 길게 설명해야 되는 어떤 감정을 독일어로 하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간단합니다. 또 있습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 생일에 친구들이랑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기쁜 일을 상상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행복을 독일어로 포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독일어는 참 매력적이에요. 이런 단어, 이 상황 단어 감정들이 단어로 있다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응용해보자면 오늘 여러분들께 게부르겐 하이트 같은 편안함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모두 포프로이데 같은 설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0: 7월 18일 토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개부르기는 하이트 해야 되는데 첫 곡 지금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예. 첫 곡은 네나의 노인은 노인 루프트 밸런스 노인은 노인 루프트 밸런스 듣고 오셨습니다. 독일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독일어 했거든요.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Das Metten sind die Drinken? 뭐 마시겠습니까? 몰라. 기억이 나는 게 잘 없어.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막 했던 그 단어들, 수거들만 기억나고 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신기한 단어들이 많은데 독일어로 벨트 슈메르츠. 이게 이제 세상이 이상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허무감이나 우울을 뜻할 때 벨트 슈메르츠. 아 이게 이런 그러니까 엄청 심오하고 디테일한 그 어떤 감정이나 상황들을 한 단어로 만들어냈다는 게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죠? 또 페른베라는 단어는 가보지 않은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대요. 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페른베. 페른베 나 지금 페른베. 나 지금 막 배고파 이런 것처럼 페른베.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기분이 페른베 하나요? 아니면 약간 벨트 슈메르츠 하고 있나? 포어 프로이드 하고 있나? 자 어쨌든 굿모닝 FM은 아침마다 만나는 개부르겐 하이트 같은 예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하는 관계의 기술 만나보실 겁니다.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훈 선생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할 겁니다. 어제가 재연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 제정의 역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지긋지긋 무조맨
10: 디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6: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5779번님 근무 중 전화를 받았어요. 6분 30초 통화하며 좋아하는 가수 묻길래 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종교는 뭔지 어떤 광고를 들었는지 이것저것 묻길래 대답 열심히 했습니다. 6분 동안 질문과 답이 엄청 오갔을 것 같은데

저희 또 청취율 조사 인증 문자였습니다. 너무 행복한 예 문자였어요. 녹용홍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누구 만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침대에 계속 있으실 거예요? 뭐 보실 건데요? 뭐 먹을 건데요? 나누고 싶은 일상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굿모닝 FM 가족들에게 또 청취율 조사 전화 제발 우리 가족들한테 가라. 예, 이렇게 바라면서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얼입니다. 링 마벨 듣고 올게요.

굿모닝 팬테입니다. 다이내믹 듀오 링마벨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이야기들 어떤 일상들이 있는지 행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4450번님 새싹 문자예요. 감사해요. 군산에 사는 딸 둘 엄마 이진아라고 해요. S사 방송 듣다가 이사 온 지 꽤 됐어요. 웃음. 결혼 전에 만났던 오빠가

키를 닮아서 방송 들을 때마다 나름 내적 친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날이 더우니 진짜 태희 오빠도, 아 진짜 태희 오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하트 하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 가짜 태희 오빠랑 살고 계신데 저를 만난 사람 찾기 참 쉽지 않은데 개구리과들 한번 모임을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 어때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듣고 있나? 남편도 듣고 있다면 저희에게 행복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아 결혼 전에 만났던 오빠구나. 지금 만난 오빠는 아니구나. 미안해요. 아 미안해. 제가 남의 행복을 지금 망치는 아침을 할 뻔했네. 그 오빠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현 남편은 누구 닮았어요? 1020번님이 굿모닝 테디, 딸 아이가 울산 소방 동요대회 참가를 했는데요.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우리 웅촌 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제일 키 큰 아이가 제 딸입니다 하셨는데 오, 혼자 우뚝 그냥 키 큰 친구가 있어. 나의 유치원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사진 보면 혼자 우뚝 그냥 커져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사진 보잖아요. 우리 반만 담임이 두 명이에요. 제가 성인만큼 혼자 키가 커요. 성장이 빨라서 또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예쁘네요. 다들 너무 예쁘고 따님도 너무 예쁘네. 노래도 얼마나 잘할까. 나중에 이런 노래들도 좀 녹음해서 음성 파일로 보내주면 좋겠다. 들어보고 싶어요. 자 노래를 웬디 김연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웬디의 선키스.

웬디의 선키스에 이어서 한 곡 더 들었어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에 행복! 이번에는 운동하면서 굿모닝 FM 듣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1485번님, 굿모닝 FM 애청자입니다. 매일 아침 러닝하면서 듣는데요. 오늘은 헬스장에서 무게 치면서 테디한테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딸들도 남편도 동료들도 라디오 듣는다고 놀리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MBC 라디오 듣는 게 음악 스트리밍 너튜브 영상보다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라디오라는 컨텐츠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서 마음이 와닿잖아요. 이거보다 좋은 친구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 휴가 잠깐 가면 그렇게 서운해. 저 진짜 어릴 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심야 라디오 DJ 그날 기분 안 좋아하면 걱정되고 그날 그 DJ가 웃으면 아 일 너무 신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 저랑 하면 되죠 뭐. 친구들 조금씩 늘려가요 같이. 7973번님, 테디 아침 운동으로 러닝하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잠팅이 애들 깨워야 해서 급한 마음에 무리했더니 힘도 다 떨어졌어요. 포기하고 걸어가고 있네요. 얘들아 약속이 늦어도 니들 알아서 가가라. 지각은 니들 몫이다 하셨습니다. 아, 이게 본의 아니게 또 강력한 교육을 한번 아이들에게 하게 됐네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왜 안 깨워줬어 엄마 이렇게 하면 니가 일어나 이제. 여기서부터 예, 한 단계 또 나아가는 교육으로 가시길. 근데 오늘 좀 달리는 컨디션 괜찮았나 봐요. 뛰다 보니까 멀리 간 거잖아. 점점 멀리 뛸 수 있는 자신이 될 거예요. 그 성실함은 반드시 체력으로 돌아올 겁니다. 행복하시죠? 6077번님,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친구들과 남한산성 가서 능이 오리 백숙 먹을 거예요. 계곡에 발도 담그고요. 테디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하트. 좋다 좋아. 아, 오리 백숙 너무 먹고 싶네요. 네, 오리 백숙. 오리 백숙은 또 닭백숙하고 달라. 약간 그 약간 콤콤하고 개운한 그 맛이 있어요. 닭백숙은 좀 진하고 깊은 맛이 있으면 오리는 조금 뭔가 건강한 느낌이 있어. 아, 계곡에서 먹으면 딱이지. 아, 저도 가고 싶은데 거기 어디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네요. 쇠만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 띄워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의 기술로 돌아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사람 마음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와.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예, 예. 최근 또 인별 보니까 수영을 또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시네요. 근데.
1: 정말 저는 그 제가 생각해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0: 아, 본인이 생각할 때.
1: 원래 10년 전에 수영을 조금 배웠었는데 네. 최근에 독학을 했습니다.
0: 어떻게?
1: 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자료 보면 그걸 가지고 가서 혼자 잘 수영하고 팔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보고 그날 가서 연습하고 그래서 지금 그 혼자 한 500m 자유형으로 돌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0: 정말요?
1: 네, 그래서 진짜 한 시간 동안 안 쉬고 거의 그냥.
0: 그 정도 이런데 거의.
1: 성동구 물개라고.
0: 아니 물개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이건 진짜 와.
1: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야.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일단 수영은 혼자 하잖아요.
0: 혼자 하지. 집중해야 돼요.
1: 네, 뭐 굉장히 명상적인 효과도 있고요. 물 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요한 그 마음의 상태가 없고요. 약간 그래 다시 힘차게 살 수 있을 것

0: 네,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수영 할 줄 아시죠?
1: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은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네, 배운 적은 없고.
0: 놀 줄은 아시는 그런 그렇죠. 수준이겠네요.
1: 저는 이제 평영은 생존 수영.
0: 아.
1: 근데 자유형 하라고 하면 이제 엉망진창 되죠.
0: 자유형 한번 진짜 꼭 배워보세요.
1: 음파.
0: 아, 진짜 좋아요.
1: 아, 저는 그 물 많이 먹게. 거꾸로 많이 하던데, 저는. 우 하면 물이 훅 들어오고, 아. 거의, 아, 어렵던데.
0: 물을 먹는 것과 비례해서 실력이 느는 건 맞습니다.
1: 아, 좋아. 그렇게 하면은 자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또 수영에도 500m를 제 주변에 잘 없는데 고수가 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계 기술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복잡한 인간관계에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1회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람 사이가 조금은 쉬워지는 관계의 기술 제가 전수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1회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고체 탈취제 세트 드릴게요.
1: 네. 관계의 기술 첫 번째 1회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0: 네. 60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렛츠 고!
0: 저는 입사 5년 차 대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 밑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 친구가요. 착하긴 정말 착한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임원 보고를 함께 들어갔는데요.
1: 다 좋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이랑 어울리는 문구를 좀 추가하면 어떤가. 예를 들면 뭐 열정, 도전 이런 거 좋잖아.
0: 아, 열정, 도전. 아, 너무 좋은데요.
1: 아, 좋지, 좋지. 에이, 요즘 열정이란 말 누가 써요? 너무 올드하신데요, 부장님.
0: 이러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식은땀만 줄줄 흘렸어요. 또 하루는 제가 전날 회식으로 숙취가 너무 심해서 신입한테만 살짝 나 잠깐 숙취 해소제 좀 사러 편의점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요. 팀장님이 저를 찾으니까
1: 아 팀장님 정은 대리님이요. 아까 숙취 해소제 사러 간다고 하고 밖에 나가셨는데
0: 아니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잠깐 자리 비우셨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간 선배들은 자연스럽게 물도 따르고 휴지도 깔고 숟가락도 꺼내고 앞접시도 챙기는데 우리 신입은
1: 와 여기 진짜 맛집이잖아요. 여기 진짜 맛집인데 뭐 먹지? 치즈버거도 맛있을 것 같고 에그 많이 들어간 버거도 맛있을 것 같고 오 진짜 맛집인데 여기 치킨버거 먹을까?
0: 이렇게 휴대폰으로 자기 메뉴만 열심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주문해야 되는 분위기라 제가 나서서 정리를 했는데요. 아, 그래. 치킨버거 맛있겠다. 그걸로 주문할까?
1: 오.
0: 다들 뭐 더 필요한 거 없죠?
1: 오. 아, 선배님 잠시만요. 여기 감자튀김 진짜 맛있거든요. 오리지널로 먹을까? 치즈 올라간 걸 먹을까? 와, 아, 오니언링도 있었다.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0: 혼자만 세워라 내워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일 오래 걸리는 메뉴를 주문하더라고요. 아, 물론 뭐 이 친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아직 사회생활에 눈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눈치라는 게 하나하나 말해주기에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좋은 선후배로 지낼 수 있을까요?
1: 네, 사연 보내주신 6078번님 선물로 고체 탈취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사연이었어요. 눈치 없는 신입사원이 와서 매일 식은땀을 흘리는 사수가 되셨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잘 가르치는 방법이 있나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정은 씨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0: 오래 했죠, 오래.
1: 네, 해보셨으니까 후배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조언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이나 경우들이 좀 생기기는 하죠.
0: 아니, 생기죠. 당연히 생기는데 뭐 이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이 정도가 맞아. 뭐 요 정도가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요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하다 보면은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이 돈 받고 일하나? 이런 그 자괴감도 많이 솔찬히 올라오기 때문에
1: 예, 예.
0: 뭐 당황한 적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1: 그치.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당황시킨 적도 좀 있어가지고.
1: 아, 또 돌아보면.
0: 네.
1: 어허, 이런 거 좋은데.
0: 아니, 그 저도 여자들 진짜 여자가 99%인 직장에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되게 편하게.

0: 다르게 다 언니들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제일 처음 들어왔던 거는 그거였죠. 그 선배가 딱 옆에 오더니 정은아 근데 너는 왜 애교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1: 어머,
0: 거예요.
1: 어머.
0: 요즘 그 시선으로 보면 조금
1: 그치, 굳이 그런 얘기까지?
0: 선 넘은
1: 생각할
0: 얘기인데
1: 수 있는데.
0: 워낙에 이제 또 이렇게 여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1: 그치.
0: 또 약간 그 아, 선배님 약간 뭐 이런 뉘앙스를
1: 나름의
0: 기대하는
1: 소셜 무드가 있으니까 네,
0: 저희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애교를 필요로 하죠?
1: 아 바로 나왔어요 그게?
0: 저 완전 극티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또 없었던
1: 그렇지,
0: 것 같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뭐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이것도 넘티인가?
1: 최대한 돌려서 한 게 이 정도면은
0: 네. 선배님 제가 멀려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1: 네. 제가 그냥 애교가 없어요. 죄송해요 뭐 하면 되는데.
0: 맞아. 그 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쉽지 않구나. 전 다시 회사 생활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26년 거의 3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약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도 이 눈치 없는 후배를 보면서 사실은 그냥 내가 상사라고 생각하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저 친구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되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그 연차 때는 눈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나의 그 상사 중에 한 명은 나를 또 이렇게 애틋하게 봐주고 뭔가 좀 가르쳐주려고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눈치가 있는 센스가 있는 나름의 중간급 대리였죠?
1: 네네. 네,
0: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계속 밉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면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저도 이제 뮤지컬 할 때만 이제 공동체 생활을 거의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플레이들끼리 모여서 한 작품 목표로 가야 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팀원이 된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회식 문화는 없어졌어.
0: 네.
1: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친밀감은 강요할 수 없는 이제 분위기가 됐고 근데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팀원이니까 연기나 노래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게 각자 잘하는 걸 가져와서 그냥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0: 옛날보다 그죠?
1: 어려워요.
0: 이렇게 친밀했기 때문에 뭔가 더 끈끈하게 얘기할 수 있고
1: 그러니까
0: 조언도 할 수 있고
1: 네.
0: 근데 요즘은 약간 왜 저래? 뭐 약간 이런
1: 맞아. 근데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예전에
0: 맞아요.
1: 저는 그 예전 세대도 회식이 많았던 시대에 이제 꼬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친밀감이 나쁘든 좋든 어쨌든 가까워지면
0: 맞아요.
1: 연기할 때도 조금 생기는 그 시너지가 있어.
0: 맞아요.
1: 같이 팀원으로 있을 때. 근데 또 안 하고 나서 했을 때는 또 신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그냥 연기로 만나니까 신사람이 또 있고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류가 뭐 뮤지컬 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에 지금은 예전보다 교류 자체가 적어진 상황이다
1: 적어지죠,
0: 보니까
1: 적어지죠,
0: 예. 이 저녁 때 회식을 하려고 하면 한 3, 4주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1: 눈치도 봐야 돼.
0: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1: 예.
0: 옛날에는 오늘 저녁 다들 뭐 약속 있나? 뭐 이러 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1: 그렇지,
0: 된대요.
1: 그렇지. 미리 스케줄 빼놔야지 간신히 모일까 말까.
0: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그 암묵적인 규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센스가 없다, 사회성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암묵적인데 규범은 규범인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의 문화에서는 암묵적 규범을
1: 암묵적
0: 배울 규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진 말아보자.
1: 아, 그렇지.
0: 그럼 이분이 해야 될 역할도 사실 클리어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죠. 아직 못 배웠으니까 그냥 내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센스 있고 없고의 차원이 되지만
1: 네.
0: 아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야 있잖아 회사에는 암묵적 규범이라는 게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커피를 사러 갔다. 숙취해소제를 사러 갔다. 여기까지 말해버리면 규범을 깨는 거야. 나중에 나도 너를 그 도와줄 수가 없게 돼.
1: 나도 그냥 다 얘기한다.
0: 약간 잠깐만요.
1: 너 다 얘기할 거야 나도.
0: 반협박 같은데. 그래서 상황 중심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보세요. 이런 거 살짝 AI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눈치가 없는 내 입장에서는 눈치가 없어 보이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가르쳐줄 회사 생활에서의 어떤 암묵적 규범

0: 쉽게 말려줘.
1: 어, 좋다.
0: 이러면 이제
1: 쫙 추려주겠네. 네,
0: 완전 추려주죠.
1: 어, 쫙 추려주겠어.
0: 사람은요, 자꾸만 이렇게 비난을 하고 라벨링이라고 하죠. 너는 눈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접근하기 훨씬 어렵고요. 내가 이 친구에게 뭘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

0: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우리 이야기 했는데 확실히 그 각자의 리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리듬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1: 그니까요. 뭐 그게 사는 거죠.
0: 그래.
1: 다 똑같으면 그것도 뭐 그럼 이런 코너가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리듬, 요 BPM에서 느낄 수 있는 신남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여기 좀 지나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해보면서 굿모닝 FM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님과 함께 관계 기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79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정말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만났던 사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뭘 먹어도 전 여자친구의 흔적이 따라오는 기분입니다. 며칠 전에도요.
0: 자기야, 오늘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 내가 예약해뒀거든? 내가 전에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도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지. 기대해도 좋을걸?
1: 전에 가봤다고? 혹시 전 여자친구랑 갔던 곳이야?
0: 아, 그거 맞긴 한데. 근데 뭐, 그러니까 감정 없어. 음식 진짜 맛있어. 그래서 자기 사주고 싶은 것뿐이야.
1: 네, 저도 뭐 남자친구가 아무 미련 없다는 거 알고

0: 있습니다. 근데 어디 여행을 가도 카페를 가도 심지어 어떤 노래를 들어도
1: 이거 내가 드라이브 갈 때마다 듣던 노래인데 이거 좋지?
0: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여자친구의 그림자가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런 걸로 예민해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자꾸 전 여자친구랑 비교하게 되는지 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1: 사연 보내주신 7944번님 선물로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은 엄청 길게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의 전에 연애가 자꾸 떠오르는 데이트. 지금 너무 좋아.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만큼 그래서 더 전 여친 그림자에 좀 질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모든 질문은 사실 존중해드리고 싶은데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로 질문이 갑자기 호로록 넘어간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얘기를 제대로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를 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지 이러면 이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에너지는 계속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1: 좋다. 예.
0: 옛날 그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열쇠를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지 가로등 밑에서 찾으면 되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데가 저쪽 풀숲인데 잃어버린 열쇠는 풀숲에서 찾아야지 갑자기 그렇지. 여기 가로등이 있다고 가로등 밑에 열쇠가 어딨지 이러면 열쇠가 거기 없으니까 애초에 안 찾으실 거 아니에요.
1: 좋다.
0: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물색 없이 아 전 여자친구랑 갔던 데긴 한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교육을 한번 시켜야죠. 여기도 암묵적 규범이네.
1: 여기도 그렇네.
0: 남친아 내가 물어본 건 사실인데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전 여자친구랑 갔던 데야? 라고 물어보더라도 그 고지호태로 얘기하지 마. 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1: 맞아.
0: 이게 자기 표현이라고 하고 또 아이 메시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가 자꾸 말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왜 말하는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껴라고 이제 자기를 표현하라는 거죠.
1: 아주 중요한 방향인 것 같아요.
0: 내가 너의 과거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너가 갔던 곳을 나랑 같이 가거나 하지 말고 완전 새로운 곳만 한번 우리 당분간
1: 좋다.
0: 가볼까?
1: 방향 제시까지.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사실 좋다. 너가 갔던 식당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맛있는 식당이 좀 많아? 이렇게.
1: 거기서부터는 약간 싸우는 것 같아.
0: 제가 지금 감정이 올라가지고.
1: 맞아요.
0: 아니 진짜 맛있는 식당이 좀 많냐고요.
1: 진짜 많아.
0: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우리가 사귄 이후로 생겨난 식당만 가는 거예요.
1: 새롭게.
0: 생겨난 신상 숙소만 가는
1: 거예요. 우리는 개업 식당만 간다.
0: 그렇죠.
1: 아 좋은데요. 아 근데 방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새로운 곳 같이 찾아보자까지 방향 제시를 하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네, 남자친구분은 악의는 없어요.
1: 악의 없지. 네, 이 사람 너무 솔직한 사람이야.
0: 근데 또 이렇게 섬세한 배려는 없는 거죠.
1: 아 섬세하지 않죠.
0: 아 갔던 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1: 그럼 내가 거짓말해? 입장에서... 나 거짓말 못해. 나 진짜 좋아서 가자는 건데. 뭐 이런 타입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0: 안 가본 것만 가기. 그래? 오늘 결론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얼마나 좋아.
1: 안 가보면 가기.
0: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죽 맛있으면 나를 이런데 나를 오죽 좋아하면
1: 그래.
0: 이 데려가고 싶어 했을까.
1: 장담한데 둘이 서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의 최고를 지금 소개시켜주고 싶어하고 여자는 이 남자의 최고는 내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고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사람마다 자기가 예민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해. 좀 힘들어.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1: 미안하지.
0: 그걸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안해. 그럼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
0: 얘기를 하십시오.
1: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0: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굿모닝 FM입니다. 관계 기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들었어요. 회사 생활 고민은 아예 그냥 귀뜸으로 듣거든요. 근데 연애 관계 하니까 막 초롱초롱 막 이렇게 훌륭한 모범생이 없어요. 아, 너무 좋았네요. 자, 곽정원 씨가 전해주는 오늘의 한 문장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 관계 처방전 같은 문장을 소개해 주실 건데 오늘 나누고 싶은 한 문장 뭘까요?
6: 현명한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을 최적으로 확립하고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번뇌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5: 오, 굉장히
6: 위험이 있죠, 아주.
5: 네, 약간 수영에 꼭 필요한 어떤 요건들을 말해 준 것 같아요. 네.
6: 제가 그 경전 전공자 아닙니까?
5: 네.
6: 2500년 전 경전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오늘 사연을 보면서 아, 이 문장이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5: 예.
6: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불만을 먼저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구경이라는 2500년 전 불교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여기서 자기의 품, 아따와까라는 부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5: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많이 좀 단단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주 관계 기술 또 기대가 됩니다. 걱정한 시간은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6: 감사합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구가 있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수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담겼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그 수녀들을 다시 찾았더니 행복하다, 기쁘다란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 90%가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런 표현을 적게 쓴 쪽은 겨우 34%만 생존해 있더라. 생글생글 밝은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0: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0: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홉의 신곡입니다. Learn to You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하는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으로 딱 붙여서 늘어났습니다. 집중력을 조금 더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원 쌤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이야기 더 재밌고 깊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재원쌤과 시작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마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3: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4: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날카로운 모니터 여원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어요. 아. 덩어리 덩어리 매력 덩어리 역사학자 김재원 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예. 네. 모니터 여원이 누구세요?
4: 재원 쌤 잘 모르겠지만, 예, 매일, 예예, 전문 모니터 여원이 저희 방송을 듣고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

0: 상에서 보내주십니다.
1: 실제로?
0: 실제로. 근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오. 이 역사 일주 1시간 개편에 대해서 극찬을 일단 했습니다.
1: 아 이야.
0: 한국 금지곡의 역사를 다뤘던 날인데 독재라는 무거운 주제를 바탕에 깔되 신중현이라는 K-팝의 조상격 가수의 인생 스토리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무게감을 조절했다. 청취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인력이 있었다.
1: 아,
0: 이거 봐요. 얼마나 전문적이야.
1: 아, 아 누구시지?
0: 저도 안 물어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1: 권수표 기자님인가?
0: 지금 듣고 있을 이 모니터 예, 예. 요원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1: 권 기자님이시면 듣고 계시면.
0: 아니 그거 예. 지칭에 사지 말고.
1: 아 예. 요원님, 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일단 제가 의도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0: 훨씬 더 훨씬 더
1: 있게 들었죠. 풍부하게 들으셨다.
0: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경 PD, 민영 PD가 네. 거의 뭐 나영석 PD 수준으로 예, 그냥 했던 얘기를 잘 조합해서
1: 그렇죠.
0: 잘 만드신다.
1: 아. 나영석
0: 모니터 요원을 한번 네. 이 녹음 현장에 현장에서 예. 한번 모시면은 전래전래하고 나갈 수도 있어.
1: 아, 현장에서 들으시면
0: 예.
1: 한번 들어오세요.
0: 이게 기록이 남아 있나요? 그 잘라낸 것도? 찾으면 나올 수 있나요?
1: 나중에 어떻게 무편집번으로 어떻게 한번
0: 무편집번으로 네. 예, 괜찮으시죠? 근데?
1: 사담 특집 다 이렇게 포함하면 저희 한 4박 5일 정도는
0: 어우 프로그램 정기편성 네. 하나
1: 정기편성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0: 나오지. 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1시간짜리 아 칭찬받은 네. 편성으로 그대로 갑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지 간략하게 먼저 들어봅니다.
1: 간략하다기에는 A4용지 반페이지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무려 18년 만에 달력 위에 붉은색 공휴일로 복원된 제헌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1948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과 함께 헌법이 기적처럼 완성되었다고 믿지만 그 이면에는 1919년 상해의 하룻밤부터 시작된 29회의 진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단 22날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내각 책임제가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제로 급조되기도 했고 밀실에서의 의석거래와 친일과 건국의 경계에선 인물들이 뒤엉킨 1948년의 여름은 완벽한 이상의 산물이 아닌 냉혹한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끝내 사수해낸 단 한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선언은 마침내 새 나라의 첫머리에 새겨졌습니다. 영웅의 신화를 깨고 진짜 재현의 막전막후를 보고 나는 헌법 제정의 역사 그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0: 아 눈물 날 것 같아.
1: 아 눈물 진짜 근데 고요.
0: 아 진짜로.
1: 예 깜짝 놀랐어.
0: 이게 약간 또 방송이라서 약간 에너지 있게 하시다가도 네. 안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가 제헌절이었는데
1: 예.
0: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이 됐어요.
1: 아 그냥 쉬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0: 그러니까
1: 지금 황금 연휴 이런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0: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1: 어
0: 황금 연휴인데 뭐라고 부를까요?
1: 황금 연휴죠. 황금 연휴.
0: 예, 대체 단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이게 마음을 또 우리한테 제헌 헌법이 만들어지던 그날의 마음 어떤 그런 그 감정
0: 그래
1: 그다음에 그때 그 제헌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의 또 심정 이런 것들을 가슴에 머리에 새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0: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냥 쉬는 날로 네. 넘길 게 아니라
1: 그럼요.
0: 어떤 날인지 네. 왜 쉬어야 하는지
1: 예, 예.
0: 알고 가면 훨씬 더
1: 네. 예.
0: 뜨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1: 눈물 난다.
0: 아. 이 민주공화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1: 그럼요.
0: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헌법 제정의 역사.
1: 네.
0: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919년 4월 상해의 하룻밤입니다.
0: 1919년 4월 상해에서 어떤 네. 일이 있었길래?
1: 4월 10일이고요, 정확히는.
0: 예.
1: 밤 10시였습니다.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11일 날 새벽까지 회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임시정부의 첫 회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려면 자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헌법 그리고 국회, 재원 국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정부 수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정부는요, 국회가 서야 정부가 섭니다. 왜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럼 정부를 만들려면 이 정부의 모양이 어때야 되는지, 정부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거 법으로, 헌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국회가 먼저 서야 돼요.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정부가 서기 전에 임시의정원이 먼저 섭니다. 그게 이제 상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상해 프랑스 조계 한 주택에 2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어요. 이 들어왔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조소왕 선생님, 신익희, 이동영, 신채호, 여운영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 다 넘겨야 됩니다. 회의체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이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아, 지금 우리 국회 나라가 완벽하게 쓴 건 아니니까 국회는 좀 아니니 임시의정원으로 하자라고 해서 임시의정원으로 일단 국회가 먼저 쓴 거, 임시국회가 먼저 쓴 겁니다. 임시정부, 임시국회가. 예. 여기서 먼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 국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호. 뭘로 할 것이냐. 예. 격론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야기 됐었던 거, 뭐 조선공화국, 그 다음에 무슨 뭐 고려공화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신서우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때 여운영 선생님이 반대합니다.
0: 오.
1: 대한이라는 말은 조선왕조 마렵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인데 부활해도 되는가 하니까 신서구 선생님이 다시 맞받아 쳤었던 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속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이거 글로만 보고 있으면 안 와닿잖아요. 근데 대안으로 망했으니 말도 멋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하자.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울먹거리면서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제자를 민국으로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결정하게 되고요. 국호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헌법입니다. 헌법을 요때는 이제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10개 조로 된 그 전문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제1조, 지금의 1조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함이라고 하는 1조가 들어가고요. 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못 받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게 5번이나 바뀌거든요. 이 5번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0: 예.
1: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때 한계도 하나 있어요. 하나. 한계. 이 헌법의 한계.
0: 한계.
1: 예. 그게 뭐냐. 8조에 있는 건데요. 요게 나중에까지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황실,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왜 우리는 대한제국, 우리 아니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대한민국으로 흥하자라고 해놓고 뭐하러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당시에 대한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복벽주의자들이 조금 일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맛도 좀 맞춰줘야 될 필요. 요것 때문에 제8조에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면서 요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 몇몇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탈퇴하는 데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0: 아하.
1: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예민했었던 문제였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1944년까지 5번의 그 수정 과정을 거쳐서 44년에 헌장으로 완성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이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1조.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1: 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0: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1: 네.
0: 3조. 요거는 영원히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95.5%라는 숫자의 이면입니다.
0: 95.5%가 투표율인가요?
1: 네. 그게 이제 48년 5월 10일에 썼던 50 총선거라고 부르는 국회의원

0: 재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1: 예?
0: 95.5%의 투표율을 보이게 됩니다. 전체는 300석이었고요. 100석은 북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뽑는 거예요. 200석.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3항쟁 때문에 두 곳에서의 투표는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198명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요때 선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평화롭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주도에서의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 투표를 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었던 게 뭐냐면 이 투표율을 올리는 게 이 재원국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반이 쪼개져가지고 투표가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 쪼개진 선거 이 남쪽에서만큼은 압도적인 투표율이 나와줘야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투표를 등록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등록을 강요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등록 유권자 기준으로 봤을 때 95.5%의 투표율인 거고요. 전체 투표율로 봤을 때는 71%대로 떨어집니다.
1: 오.
0: 네. 이게 이제 전체 유권자는 71%인데 투표를 강요를 하는 과정이 조금 생기게 되면서 등록 유권자 수가 올라가게 되고 등록 유권자 수에서 투표율이 95.5%였었던 거죠. 왜 그 유권자랑 투표율이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강도 높게 투표를 강행하게 했었느냐. 당시 선거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거를 하는 과정 자체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선거 자체를 분단의 고착화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습격하는 경우나 방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철도를 막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1: 네, 네.
0: 그러면서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이 선거를 막기 위한 좀 그런 행동들이 있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800명이 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군정이랑 우익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밀어붙여야 됐었던 거죠. 안 그래도 정당성이 조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니 요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등록 유권자 수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 유권자의 숫자와 이 투표율의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흠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투표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선자들이 누구냐를 또 살펴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최고령 당선자 누굴까요? 최고령?
1: 네. 누가 있을까?
0: 이승만입니다.
1: 아이고.
0: 당시 74세.
1: 허허.
0: 서울 동대문 갑이었고요. 최연소 누굴까요? 최연소.
1: 최연소?
0: 네.
1: 몰라요.
0: 27세. 배중혁. 경상북도 봉화. 에서 27세의 나이에 당선된 분이었습니다.
1: 대단하다.
0: 최다 득표자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이었었던 지청천 장군 4만 표가 넘었고요. 최소로 득표를 했었던 사람 63표 차이로 김재학이라고 하는 분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투표 당선자도 12명이나 있습니다. 단독으로.
1: 단독이라서.
0: 단독으로 나오셔가지고 12명이 당선이 됐었던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당선됐었던 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도 이건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죠.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다행이다.
0: 독립운동가들이나 그에 준하는 명망가 분들이 많으셨었고요. 이 재원국회의 특징 이때 뽑히셨었던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 가장 많았어요. 무소속이 당선자들 중에서도 85명이 무소속이었을 만큼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던 점.
1: 없지.
0: 여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0: 당시에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의 사람들이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이 김구 선생님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선거에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그 임시정부 출신의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1: 어허.
0: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비율이 조금 올라갔다는 거. 요 두 가지의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무소속이 85석이나 됐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아우. 여기까지 네.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첫 총선거가 치러졌는데요. 21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졌던 우리 역사 최초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였습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문제서부터
1: 예.
0: 재원절에 걸맞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이거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1: 진짜 진짜 없어요.
0: 아, 우리 여진 작가가 아, 근데 보기가 조금 부실하네요. 센스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1: 예, 예.
0: 1번 참정권, 2번 입장권, 3번 역세권. 아,
1: 권에 맞추다 보니까
0: 실망스럽다.
1: 권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0: 아, 차라리 예. 김인권 이렇게 들어가야지.
1: 아, 김인권이요.
0: 에이,
1: 아, 김인권. 힌트는 김인권으로 넘어갈까요?
0: 예.
1: 이 마음 편해 하는 거 봐요. 마음 편해 하는 거야.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 미니 무료예요. 정답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부에 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주얼리, 네가 참 좋아.

7월 18일 오전 8시 10분부로 경기도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you。
1: 맛있게건강을챙기고싶다면강진쌀귤이밥지을때한스푼오케이고소하게볶아서샐러드에뿌려도오케이빵이나떡에넣어도오케이다양하게즐길수있으니까강진쌀귤이대한민국유일의쌀귤이특구강진의깨끗한자연과풍부한햇살아래서자란건강한맛강진쌀귤이전국어디서든초록믿음강진지금바로만나보세요
2: 장애인을위한 AI 훈련으로새로운가능성에도전해보세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여러분을위한맞춤형 AI 훈련을실시합니다기초체험부터취업을위한전문과정까지단계별로체계적인 AI 훈련을제공합니다공단훈련센터는물론집에서가까운전문교육기관에서도편하게배우실수있습니다 AI 시대여러분을위한새로운기회지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참여해보세요자세한문의는 1588-1519 이캠페인은고용노동부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함께합니다
3: 지금시각은8시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국민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1번 참정권입니다.
0: 와우! 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쏘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헌법 제정의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22날의 헌법입니다.
0: 아, 이게 이제 조금 마음이 걸립니다. 대한민국 네. 헌법이 네.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
1: 마음에 걸리실 필요 없습니다.
0: 22일 만에.
1: 네. 22일 만에 만들었지만 나름 잘 만들었어요. 네. 생각보다 아주 잘 만든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들어졌었던 헌법이 기초가 되고요. 지금까지도 그 기초에 서서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근데 22일 만에 만들어졌냐 여기는 이제 조금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일단 5월 10일 날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혔잖아요. 개원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 개원. 아. 국회 개원을 5월 31일 날 합니다.
0: 예.
1: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 작업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5월 31일 날 했는데 날짜를 맞추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정부 수립을 8월 15일 날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의미가 있잖아.
0: 의미가 있으니까.
1: 의미가 있죠.
0: 네, 의미가 있으니까.
1: 오늘 그날 광복을 그날 했으니 일본이 그때 패전 선언을 했으니 우리가 그날 다 의미 있게 정부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럼 정부가 어떤 모양인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으로 할 건지 국권은 뭘로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요거를 정하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보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는 헌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헌법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월 31일부터 개원을 했는데 8월 15일 한 달 전에는 헌법이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야 돼.
0: 하하.
1: 그래서 이제 서두르는 과정에 그럼 우리 헌법을 제정하는 날짜도 좀 우리 한번 우리 날짜 좋아하니까 맞추는 거 날짜 한번 맞춰볼까? 라고 하다가 뭐에 맞추느냐 7월 1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0: 7월 17일?
1: 제헌절 말고
0: 전혀 모르겠는데요.
1: 조선 왕조가 개창된 날이에요.
0: 아 그래요?
1: 1392년 아, 7월 17일이 근데 여기에는 아,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래 7월 17일, 음력 7월 17일인데,
0: 아~
1: 그걸 양력으로 그냥 바꿨어.
0: 아, 의미를 진짜 갖다 붙이려고.
1: 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헌법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지.
1: 아무튼, 그렇게 날짜를 일단 박아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헌법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헌법 만드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초위원 30명을 뽑고요. 헌법 만드는 전문위원 10명을 따로 뽑는데 이 전문위원 10명 안에는 이제 헌법 학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헌법 학자들이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그 행정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거랑 헌법 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예. 여기에서 헌법을 계속 만듭니다.
0: 아.
1: 유진호 선생님이 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두고 각국에 있는 헌법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헌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헌법?
0: 본 적 없어요.
1: 보시면 그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헌법들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들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골, 나라 골은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하고요. 6월 22일까지 16차례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초안을 완성을 하고 이게 진짜 대박인 건데 초안 완성한 다음에 뭘 하냐면 같이 강독을 합니다. 읽어요. 또 같이 읽는 작업을 세 번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읽는데 어디에서 탁 하고 걸리느냐 1조에서부터 걸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부터 걸렸어요. 근데 민주공화국이다가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이야? 국호 우리 아직 안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국호를 헌법 내에 넣는 거에서부터 다시 정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독할 때 토론이 끝도 없어요.
0: 야, 너무
1: 속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0: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러면
1: 당시 임시정부 세력은요, 여러 독립운동 세력 중에 한 세력이에요. 다양한 독립운동 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따온 거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했어? 아니다. 조선공화국으로 하자. 또 고려로 하자. 고려.
0: 아, 고려가 셌네.
1: 고려 인기 많았어요.
0: 고려 인기 많았네.
1: 고려 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구려 고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도. 조선.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럼 조선으로 가. 지금에 앞서서 망했었던 그 조선 말고 원래 있었던 조선 있잖아. 거기서부터 온 거니까 조선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 논의 끝에 결국은 대한민국, 민국에 꽂혔던 것 같아요. 전. 대한이라는 표현도 좋은데
0: 민국.
1: 민국이라는 표현에 꽂혔었어.
0: 그래 그래.
1: 그 여기에 입이 조선민국, 고려민국 안 붙잖아요.
0: 아, 그런 의미로? 아니, 입에 안 붙어서?
1: 아, 제 생각이.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대한민국 입에 착착 붙잖아요.
0: 그렇게 느낌적으로 했다고?
1: 아무튼
0: 그 백성 민자가 좀 걸리지 않았을까요?
1: 아,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0: 네, 맞아요. 이게 걸렸던 것 같은데.
1: 왜 국민이라고 표현하냐? 여러분들 국민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0: 못했죠. 전혀.
1: 다른 나라들도 국민이라는 표현, 국민을 번역해보세요.
0: 국민.
1: 네이션 피플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국민이라는 표현을 반대로 엄청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느냐? 원래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을 영어로 번역하면 피플이에요. 피플을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국민이 어색합니다. 그럼 시민이냐? 시민도 약간 어색하거든요. 시티즌이 있으니까. 그럼 원래는 인민이에요. 피플의 번역어는 인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민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북한이 떠올라요.
0: 예.
1: 그래서 반대합니다. 인민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인민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국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실 국민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저는 앞으로 이제 헌법도 개헌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0: 예?
1: 저는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표현

0: 안에는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 갖춰져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인민이라는 표현에 더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당대 제헌헌법에도 이 표현을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북한을 의식했었던 게 너무 셌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으로 결정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예. 자, 이쯤에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키워드. 왜 대통령제였을까입니다.
1: 대통령제.
0: 네.
1: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있겠죠?
0: 원래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보고 있으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안 맞아. 이 아구가 딱히 안 맞아.
1: 아.
0: 왜 안 맞냐? 원래 유진호의 초안, 헌법학자들의 초안과 강독회 과정을 여러 번 겪었다 그랬잖아요. 거쳤다 그랬잖아요.
1: 예.
0: 여기서 거의 완성, 이제 거의 다 완성된 안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날 땅땅땅 서로 우리 이제 이걸로 합시다라고 하면 끝나는 안이 거의 완성이 돼 있었어요.
1: 어허.
0: 발표 전날이었습니다.
1: 예.
0: 갑자기 신문 기사가 하나 뜹니다. 이승만 이때는 국회 임시 의장이었어요. 이승만 의장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 거의 다 완성된 안을. 그 안이 뭐였냐? 의원내각제였습니다.
1: 아, 의원내각제.
0: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한 게 원래 최종 안이었어요.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승만의 기사가 나갑니다. 이승만이 어느 정도로 세게 반대를 했냐?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나는 앞으로 만들어질 대한민국 정부에 어떠한 자리도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미 지금 임시정부 계열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김구 선생님 빠졌죠. 김규시 선생님 빠졌죠. 그다음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 해방 3년 정국 과정에서 암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 아이고.
0: 그다음에 또 굵직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북한 가 있습니다. 그러고 임시정부 요인들 다 빠졌죠. 거의 유일하게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 새롭게 만들어질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라 그래야 되나? 정당성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은 이승만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원내각제로 하면 나 정부 참여 안 해.
1: 나 안 해.
0: 사실상 협박인 거예요.
1: 그렇지.
0: 요걸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날 밤에 이승만 계열의 사람들이 유진호 선생님한테도 오고요. 한민당 사람들한테도 찾아갑니다. 바꿔라. 라고 해서 본인들이 급하게 짜맞춘 바꾼 안을 유진호 선생님한테 갖다 줬대요. 요렇게 하면 대강은 맞지 않아? 협박인 거죠. 협박인 거죠. 결국은 그 안으로 통과가 되는데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은 양원제의 의원내각제예요. 총리의 권한이 되게 세. 근데 대통령의 권한도 세요. 이 두 개가 충돌되게끔 아기가 잘 안 맞게 최종안이 뿌려지게 되고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7월 17일에 빨리 맞춰야 돼요.
1: 맞아.
0: 8월 15일날 정부가 서야 된다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논쟁들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제로 하자라고 하는 데에 찬성표가 더 많게 되고 결국에는 수정된 안으로 최종 통과가 되게 됩니다.
1: 아,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노래 준비했는데 새싹문자의 신청곡이에요. 0887번님의 신청곡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악뮤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헌법 제정의 역사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공포에서 정부 수립까지입니다.
0: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만들어지고 네. 바로 또 대통령 선거도 실시가 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헌법은 7월 17일 날 공포가 되게 됩니다. 헌법 공포십이 있었고요. 이제 헌법이 공포가 됐으니 헌법이 만들어졌으니 이 헌법에 맞게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이 대통령제로 우리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으흠.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간선제로 뽑습니다. 간선제는 이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는 건데 7월 20일 날 있습니다. 17일 날 이제 그 헌법이 섰으니 20일 날 국회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이때도 또 가가지고 사람들이 꼬셨대요. 국회의원도 아니셨는데 김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꼬셨던 것 같아요.
0: 그래 그래.
1: 아, 갑시다. 그래. 이렇게 때 이미 이렇게 헌법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0: 시작을
1: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절대 안 나간다. 아. 난 절대 나가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하고 이승만 당신은 의장이죠. 의장이 재석의원 196명 중에 몇 표 받았을까요?
0: 196명 중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1: 180표 받았어요.
0: 다 받았네.
1: 네, 압도적인 다수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엔 이시영 선생님이 뽑혔고요. 요때도 김구 선생님한테 부통령이라도 하시면 안 되냐.
0: 안 하신다고 또.
1: 했는데도 심지어 김구 선생님한테는 표가 가기도 했습니다.
0: 아 진짜요?
1: 입후보 하지도 않았는데.
0: 아 무효표네 그러면.
1: 무효표죠. 네. 근데 그냥 김구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인 이시영 선생님이 뽑히게 되면서 이제 조각을 해야 돼. 내각을 이제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누구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초대 국무총리잖아요. 물론 원래 의원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었던 그 헌법 초안에서 조금 수정된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정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서로 누구를 올리네 누구를 올리네 말이 많았습니다. 뭐 저기 그 임시정부 계열에서는 또 누구 올리고 뭐 신익희 선생님도 막 그 후보로 올라가자 뭐 누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으로 선임된 이승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은 인사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과시키는 과정 처음부터 정치술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원래 본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을 올리지 않습니다.

0: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름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으신 분을 올려요. 북한 출신 독립운동가 분을 한 명 올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윤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올려요. 지금도 이윤영 선생님 하면은 여기서 누구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아 물론 독립운동가 출신이시긴 합니다만
1: 잘 몰라요. 그래도.
0: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국무총리의 이윤영? 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셨던 분이에요. 예. 이분을 먼저 올립니다. 왜냐? 떨어뜨리라고. 본인이 염두에 둔 사람을 그 다음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해서 먼저 올렸다가 당연히 부결이 되게 돼요.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8월 15일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뽑혔는데 내각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도 카드를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1: 예.
0: 그러면 오케이 누구 원하는데 그래서 이승만 계열 쪽에서 이범석을 올립니다. 이범석이라고 하는 분을 올려요. 원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범석을 올리고요. 그러면 한민당 쪽에서는 또 그리고 이범석 카드를 내밀었으니 우리도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뭔가를 요청하면 니네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전체 내각에서 절반 정도는 한민당 쪽 사람들을 꽂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다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범석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각 조직돼야 되잖아요. 원래 약속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민당 쪽에서 절반을 받아주기. 안 됩니다. 안 되게 됩니다.
1: 여기서 기울어지네.
0: 네, 전체 중에 그 한민당 쪽에서 8명의 인사를 좀 추천을 했는데 3명만 기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한민당은 선명 야당으로서의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거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게 틀어지게 되면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모습이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가 들어서고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재현됐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재헌 국회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딱뚝딱 우리는 8월 15일 하루 7월 17일 하루 요 날짜만 딱 기억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영웅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주고받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아, 치열하긴 했네요. 이게 짧은 네. 시간이라도 엄청 치열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좀 단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재현주를 맞아서 헌법 제정의 역사 만나봤는데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0: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헌법 지정의 역사 한 시간 했는데 어떠셨나요?
3: 네, 의미 있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황금 연휴,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황금 연휴 쉬는 것도 좋지만 잠깐 침대에서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아,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 첫 문장,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문장이 헌법에 아로 새겨지기까지 이런 또 질곡, 우리 또 여진 작가님 좋아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질곡. 질곡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또 한번 가슴에, 머리에 새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1: 너무 좋네요.
3: 예.
1: 아, 이거 만들기 위해서 또 막 토론하고, 요즘 또 형태도 네. 나라 일의 토론장들도 좀 공개가 많이 되고 네. 참여도 많이 시키고 하고 있는데,
3: 이 저는 지금, 아, 이거 쓴소리 타임 한번 가져도 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재헌헌법 속기록 한번 봤으면 좋겠어.
1: 아,
3: 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런 게 진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이 진짜 나라를 위한 마음이구나.
1: 아, 좋다.
3: 이런 게 진짜 사람들을 위한 토론이구나. 이런 것들을 재헌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1: 너무 좋은데요.
3: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재헌국회 속기록 보고 다시 하세요.
1: 그래야 또 개선점도 보이고.
3: 정치는 대화고요.
1: 그렇지.
3: 토론이고요.
1: 예, 예.
3: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같이 인사드릴까요?
3: 예.
1: 여러분, 해버 굿헤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들 대부분이죠. 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참 제가 옛날 사람이라 학교 때 성적표 생각하면 수미양가 생각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수가 빼어날 수, 우수할 우, 아름다울 미, 양호할 양, 가능할 가래요. 양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난리 나는, 근데 이게 또 양호하고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그죠. 아무리 양가를 맞아도 양호하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우리 옛날 그 성적표처럼 자기한테만큼은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7월 18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